0: 맞아요.
1: 그죠?
0: 아우, 입을 게 없네.
1: 너무 찬성하시네요.
0: 입을 게 없어요,
1: 입을
0: 항상.
1: 게 없어.
0: 예, 올여름도 마찬가지예요.
1: 하지만 꽉 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0: 아,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어?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 baby for you?
2: To me.
0: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0: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0: 응?
2: Your closet is 응? full of clothes.
0: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Full?
2: Yes.
0: No, 다 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0: 사줘요, 옷 사줘.
2: No.
0: 사줘, 옷 사줘.
2: Still a baby.
1: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 옷 입게 해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오히려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1: 아, 그렇죠.
0: 네.
1: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0: 오.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또
1: 아, 선물입니다.
0: 아,
1: 오늘요.
0: 진짜. 네. 자, I'm not a 아기.
1: 아하.
0: You can't just say no.
1: 아하.
0: 너는 할 수 없어요. 단지
1: 노라고
0: 말할
1: 거.
0: 수가.
1: 오케이.
0: 예.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baby가 와야겠네요.
1: 음흠.
0: I'm not a baby.
1: 의미하는.
0: 네.
1: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0: 네.
1: Okay.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0: 맞아요.
1: 이제 얘기를 쓸 때 있잖아요.
0: 네.
1: 영어도 똑같습니다. Okay.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1: baby를 쓰므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0: 그쵸.
1: 네,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어른?
1: 음흠.
0: 어른은 당연히
1: 네.
0: adult.
1: 오케이.
0: 투죠.
1: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0: 예.
1: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0: 음?
1: 자, 바로 뭐냐면
0: 우와.
1: grown up.
0: 아.
1: 들어봤나요?
0: 아니요.
1: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뜻이잖아요.
0: 네, 네.
1: 그것을 이렇게 hyphen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0: 네.
1: 이렇게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0: 오케이?
1: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0: 예.
1: 그 아이들은 잘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0: 아~
1: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0: 네.
1: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0: 네네네.
1: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0: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하면 엄마 맨날 안 된대.
1: 맨날 안 된대.
0: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 아니다. Right? Okay.
0: 맞아요.
1: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0: 그러네요. 들어갔죠.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1: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0: 그래서
1: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네. 어떤 문

0: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0: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1: 아,
0: 거예요.
1: 자꾸
0: 무슨 말인지
1: 회피하는구나.
0: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A runaway?
0: Runaway. 그
1: 와우.
0: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은
1: 네, 오.
0: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You
1: 와우.
0: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아,
1: 포기하다.
0: 포기하다. So,
1: 맞습니다.
0: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0: 그쵸?
1: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오케이?
1: Okay? 네.
0: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You can't just say no.
0: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0: 자,
1: 속상할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1: 애기더라고요.
0: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유 유어 아직이니까
0: 일단은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유어
0: 그죠?
1: 베이비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아기다. 예.
0: 네, 저는
1: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0: 그
1: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0: still a
1: 아!
0: baby. Until 뭐예요? Until을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so
1: 예.
0: still이라고 하면
1: Dear
0: 여전히
1: baby.
0: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때그 steal, 그거는 stea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쵸.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입을
1: 아,
0: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이라고 할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땐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0: 그죠?
1: baby.
0: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 줄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저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0: That's
1: me.
0: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막 이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0: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어.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아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야.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 수예요.
0: 아, 이게 돌아서.
1: 그쵸.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오, 갖고 있대네.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회색은...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3: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1: 오,
3: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Okay.
1: Oh, I have nothing to wear.
0: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Oh, nothing else. 아,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아.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네네.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아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0: 돼요.
1: 것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그죠?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네. 편하고 짧으니까. 네.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0: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0: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거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1: 네. Okay?
0: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막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네.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난 딴 거 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래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1: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뭐 할 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다른 거 할 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 건데.
0: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를 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1: 아.
0: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그쵸.
0: 아예 말이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ear.
1: 아, to wear.
0: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1: 아.
0: 얘 대신에 anything else?
1: 아.
0: 뭐라도 다른 거?
1: To wear이.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l 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자,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0: 간략하게 좀 간다면 where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정말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zipper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 또
0: 옷장을
1: 멘트,
0: 확
1: 예.
0: 열심히 해서
1: 아이구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것 같긴
1: 아,
0: 한데,
1: 그래요? 아,
0: 네네.
1: 그럼 많이 업셋은
0: 아,
1: 아니시네요. 예.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0: 옷으로.
1: 예.
0: full이 뭐예요?
1: 풀 가득 차다. 가득
0: yes.
1: 찬. 예.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ES까지 할게요.
0: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1: 예.
0: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어려워요.
0: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1: 진짜요?
0: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1: 그죠.
0: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So,
1: Close.
0: close,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1: 그
0: 없으니까요.
1: close the door 할때 close랑 조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1: 아,
0: 돼요.
1: 헷갈리네요.
0: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Full of
1: close.
0: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이 영어로 뭐라고요?
1: Closet.
0: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찍어서
1: Closet.
0: 얘를 입
1: 아,
0: 모양 벌리고
1: closet.
0: 먼저 Closet. Z. 이렇게.
1: 아하.
0: 자, 두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1: Closet.
0: 오,
1: Closet.
0: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1: 예.
0: 아마 학창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 Be full of.
0: Yeah,
1: 너무
0: see? I
1: 외웠었어요.
0: told you.
1: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하지만
1: 예.
0: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1: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Be full
0: Right.
1: of만.
0: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때 of something, right?
1: Something.
0: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우 이거 있잖아요.
1: 어.
0: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자,
1: 아우.
0: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0: surprises.
1: 예.
0: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1: Life is full of
0: surprises.
1: surprises.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예.
0: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1: 상자.
0: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1: 참
0: 같은데요.
1: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0: Something like that.
1: 잘했어요. 예.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1: 오.
0: 항상 으악 이래요.
1: Like me.
0: Yeah.
1: Yeah. She is full of energy.
0: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She is full of energy.
1: She is full of energy.
0: 아, 그리고 참고로요.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데이터 with, 들어본 적 있죠?
1: 저 너무
0: 보통 그래요.
1: 들어봤죠.
0: full of, 동의어, filled with, 막 이렇게
1: 그렇죠.
0: 암기하시는 분들
1: 요거
0: 많아요.
1: 100번 썼으면 요거 한 50번 썼어요.
0: 맞습니다.
1: 예, 썼습니다.
0: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1: 네.
0: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1: 아하.
0: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에 물이 차 있다.
1: 네.
0: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넣잖아요.
1: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거좀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좀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헤이
1: 컴온
0: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느낌이
0: 실제로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얘는 오히려 컴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컴온 서둘러 Let's go!
1: 느낌.
0: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컴온.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3: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no.
0: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1: Mm-hmm.
0: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합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Oh.
0: But I 그러면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Wear? 읽어볼게요.
3: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2: 그렇습니다. 입니다.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지나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hurry and get ready.
1: What? Right now? I have plans tomorrow.
2: Oh, 당일치기. Let's go.
1: A one-day trip? Yahoo! Let's go.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자꾸만 웃음이 실실 입가로 새어나오는 느낌 있죠? 얼굴에 웃음이 계속 묻어있다고 할까요? 오늘 케빈의 어머니도 웃음을 참으실 수가 없나 봅니다. 너무 좋아서 춤까지 추시는데 무슨 일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4: 케빈 엄마가 춤을 추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케빈은 엄마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 알고 있어?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3: She's all smiles. She's all smiles.
4: 이 표현은요, she's, 그녀는 무엇무엇이다 또는 어떠어떠하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all은 온통이라는 뜻입니다. smiles는 미소, 온통 미소뿐인 게 뭐예요? 맞아요, 싱글벙글 내내 웃고 계신 모습을 she's all smile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3: she's all smiles.
4: 모아서 한 번 더요.
3: She's all smiles.
4: 네, 우리 엄마 지금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I know she's super happy right now.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실 거야. 뜸을 들이는 케빈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다고 할 때 super happy라고 했잖아요. 이 super이라는 말이 매우 뭐뭐한이라는 부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It's super cold today. 오늘 진짜 춥다. 또는 You guys have been super helpful. Thank you. 정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요. super이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이제야 말해주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하하, 엄마가 친구분들하고 개 모임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데 이번이 엄마가 갯돈을 받으시는 날.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죠. 크리스틴이 이 개 모임 얘기를 듣더니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네요. 이렇게 sound를 사용하며 뭐뭐처럼 들린다, 즉 뭐뭐인 것 같다라는 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at sounds good 또는 that sounds perfect 이렇게 좋은데, 완벽한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 that sounds painful, that sounds terrible, 아플 것 같은데, 끔찍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딱 소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큰 건 못하고 그럼 돈 모아서 여행 가는 여행계를 하자고 케빈이 제안을 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여행계 할 거니까 어디 가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로 여행을 갈지 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눕니다. 지난번에는 제주도 둘이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How about going to the East Sea? 동해 가면 어때? 라고 했네요. 그런데요, 케빈의 집에서 동해까지는 그냥도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자!
3: Right now.
4: 지금 당장요? 내일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행이 꼭 이렇게 계획 세워서 마음 잡고 몇 박 며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케빈이 원하는 건 당일치기. 당일치기는 맞아요. 잠 자지 않고 하루 만에 뚝딱 다녀오는 여행을 당일치기라고 합니다. 당일치기, a one-day trip.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A one-day trip. One day는 하루죠. Trip은 여행이죠.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여행, 당일치기 여행, a one day trip입니다. 여행계 하지도 않고요. 두 사람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뚝딱 갈 수 있는데 굳이 개모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케빈과 크리스틴 동해에 가서도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여기에 주체는 엄마입니다. 주어가 she가 되겠죠? She's all smiles. She's all smiles. 자, 그러면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게요. 아, 나 웃음이 멈추지.

수 있겠죠? 상황 속에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좋아하던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와요. 어, 어떡하지? 나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an't stop smiling. I can't stop smiling. 또 다른 표현 있습니다. 너 좋은 일 있지? 활짝 웃고 있잖아. 웃다라는 표현으로 smile도 쓸 수 있지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You're beaming. You're beaming. Beam은 얼굴에서 빛이 촥 나오는 것처럼 환하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인 친구. 무슨 좋은 일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을 안 꺼내네요. 너 뭐 좋은 일 있지? 웃고 있잖아. 어떡해요? You're beaming. You're beaming. Good. 이번 시간에는 기분 좋은 미소에 관한 표현 배워봤습니다. She's all smiles. I can't stop smiling. You're beaming.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beaming 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Welcome to EPSC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흔히 틀리기 좋은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 볼까요?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한번 들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Much. We don't have much time. Lunch. Let's have lunch sometime. Research. I did some research.
0: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습니다. Much, lunch, 그리고 research. 공통점 바로 느껴지네요. 맞아요. 모두 다 CH로 끝나는 단어들이에요. 끝난다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CH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끝날 때마다 항상 좀 실수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확실하게 한번 연습을 오늘 해볼게요. CH로 단어가 끝날 때는요. 이 풍선에 달려있는 실꼬리를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풍선과 한 세트긴 하지만요.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달려있는 발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속삭이듯이 이렇게 실꼬리처럼 치 이렇게 살짝만 마지막에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 발음 여러분 속삭이는 실꼬리 발음 기억하면서 한번 단어들로 구체적인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much. 자, 이거 발음할 때 많은 친구들이 much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두 글자로 발음하곤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ch는 뭐다? 풍선에 달려있는 실꼬리다, 실꼬리. 그래서 ma만 제대로 발음을 하고요. 치는 살짝, 마지막에 살짝만 챙겨주면 돼요. much, much. 선생님이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을 오늘 특별히 해보겠습니다.

0: 맞지. 오케이. 예문 보면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이렇게 말해볼까요? We don't have much time 아니겠죠? much 두 글자 아니에요. much time. much time. 부분 굉장히 살짝 속삭여 주는 거 오늘의 주인공 포인트죠? We don't have much time.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이 much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표현이랍니다. 자, 두 번째. 점심이네요. 네. 점심도 런치 아니죠. lunch. 런만 발음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그리고 실꼬리. lunch. lunch. 어렵지 않은데 한국말로는 아무래도 런치다 보니까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볼까요? 언제 한번 점심 먹자. Let's have lunch sometime. Sometime이란 표현이 언제 한번이란 뜻이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놀자. 이렇게 말할 때 sometime 마지막에 붙여주는데요. Let's have lunch sometime. 여기서는요, 지금 lunch 다음에 sometime에 이 s 발음하고 또 붙어 있어서 더욱더 ch가 잘안 들릴 수가 있어요. Let's have lunch sometime 아니고요. lunch sometime.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Let's have lunch sometime. 오케이.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네요. Research. 똑같아요. 굉장히 속삭이는 거 여러분 들었죠? 조사, 명사도 되고 조사하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오늘 명사로 볼 거거든요. Research, 마지막에 살짝 예문 볼까요? 내가 조사 좀 했어. I did some research. Okay, 굉장히 살짝 실꼬리 붙여준다는 거. One more time. I did some research. 오케이. 오늘의 학습 포인트 여러분 이해했죠? 같이 한번 연습하러 이제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연습하면서 우리 발음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많은이라는 뜻이죠? much. 부분은 살짝 발음합니다. 듣고 따라해주세요. much, much 아니고요. One more time, much. Good job. 두 번째로 점심입니다. lunch 아니고요. 따라해 주세요. lunch. 실꼬리처럼 one more time, lunch. 오케이. 자, 마지막은 좀 길어졌네요. 조사 갑니다. research. 한번 더. Research. Great. 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 Much 들어가 있는데 time 전에 여러분 much 하지 마시고요. Much time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We don't have much time. 그렇죠. 한번 더. We don't have much time. Very good. 두 번째, 언제 한번 점심 먹자.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친해질 때 하는 말이죠. 자, 듣고 바로 갑니다. Let's have lunch sometime. Good job. One more time. Let's have lunch sometim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조사를 좀 했지 했어. I did some research. 네, 여러분, 한번 더. I did some research. Awesome.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CH가 마지막에 있을 때, 단어 끝에 있을 때, 실꼬리 발음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Much. Much. We don't have much time.

0: We don't have much time. Lunch. Lunch. Let's have lunch sometime. Let's have lunch sometime. Research. Research. I did some research. I did some research.
1: 네, 여러분, 영어와 한국어는 이렇게 발음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CH 마지막에 있을 때 실꼬리 발음 처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encil. P-E-N-C-I-L. Pencil. Pencil. Ruler. R-U-L-E-R. Ruler. Ruler. Eraser. E-R. A-S-E-R. Eraser. Eraser.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stationery, 학용품이란 뜻이에요. 와우! 여러분, 저와 함께 stationery store, 문구점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단어는 pencil, 연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연필로 글씨를 쓰죠. 슥슥슥슥. pencil. Next, we have ruler, 차예요. We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이렇게 반듯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ruler. Next is eraser, 지우개란 뜻이에요. 우리가 pencil로 실수했을 때 eraser로 싹싹싹싹 지워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연필, pencil. 친구들 앞에 pen에 강조해보세요. pencil. That's right. 자, ruler. 여기도 앞에 rule를 크게 말해보는 거예요. ruler. Excellent. 지우개, eraser. ray에 크게 말해보세요. eraser.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encil. pencil. ruler. ruler.

0: Eraser. Eraser.
1: Now it's time to apply the words. 자, 단어를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내 연필 좀 빌릴 수 있니? 우리가 가끔가다 펜슬을 forget,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친구한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세요. 자, 같이 연습해 봐요. Can I borrow your pencil? That was very good. You need a ruler when you draw a line. 선을 긋기 위해서는 자가 필요해. That's right, everyone. Do you have a ruler? 여러분 다 자가 있죠? 뭐뭐가 필요하다는 you need란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You need a ruler when you draw a line. Wow, 긴 문장도 참 잘하네요. 그 다음, I forgot to bring my eraser. 지우개 가지고 오는 것을 잃어버렸어.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뭐뭐를 잊어버렸다. I forgot to 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forgot to bring my eraser. Wow, perfect.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Stationery. S-T-A-T-I-O-N-E-R-Y. Stationery. Stationery. Pencil case. P-E-N-C-I-L-C-A-S-E. Pencil case. Pencil case. Scissors. S-C-I-S-S-O-R-S. Scissors. Scissors.
1: Okay, our next word is stationery. 학용품이란 뜻이에요. 단어가 조금 길죠? Stationery. Next is pencil case. 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필, 지우개, 자 이렇게 필통 안에 보관해 두죠. Pencil case. Very good. Next, scissors. 가위예요. 친구들, when you use scissors, of course, you have to be careful. 위험해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C가 들어가는데 그 발음이 안 나요. 신기하죠? Scissors. 자, 그럼 발음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학용품 stationery. 앞에 stay에 강하게 말해보세요. Stationery. Good job. 필통 pencil case. 여기도 역시 앞에 pen에 세게 말해보는 거예요. Pencil case. That's right. 가위 scissors. C 발음이 안 나요. Scissors.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Stationery. Stationery. Pencil case. Pencil case. Scissors. Scissors.
1: Okay, our next sentence is I bought a notebook at the stationery store. 나는 학용품 가게에서 공책을 샀어. 공책은 영어로 notebook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뭐를 샀다. I bought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bought a notebook at the stationery store. 그렇게 하는 거예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 안에 뭐가 들어있니? 아주 궁금한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 필통 참 궁금하잖아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잘했어요. Be careful when using the scissors. 가위를 사용할 때 조심해. 맞아요. 옆에 꼭 어른이 계셔야 돼요. 함부로 쓰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거든요. 자, 조심해. Be careful 이란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it's your tur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Unit 102, AIR. Let's go! Phonics AIR. Air, air, air. Air, chair.
1: Air, chair.
0: Air, stairs.
1: Air, stairs.
0: Air, hair.
1: Air, hair.
0: Air, hair.
1: Air, hair.
0: Air, fair.
1: Air, fair.
0: Air, repair.
1: Air, repair.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 그리고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Air Air Air Good job! 그럼 air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의자, chair이에요. 여기 air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공부하거나 밥을 먹으면 의자에 앉아서 해요. 의자, 영어로 chair. chair. chair. Very good. ai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계단, stairs이에요. 여기 air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계단을 이용하죠. 계단, 영어로 stairs. stairs. stairs.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air 소리 날까요? 아, 머리카락.

0: 에어가 있었네요. 써니는 이렇게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 영어로 hair. hair. hair. 발음이 너무 좋아요. ai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한쌍, pair이에요. air 소리 들렸나요? 신발이나 양말을 보면 항상 똑같이 한 쌍으로 나오죠. 한 쌍, 영어로 pair. pair. pair. Very good. 이 단어도 air 소리가 나요. 바로 공평한 fair이에요. 우리가 경기나 시합을 할때 반칙을 하지 않고 꼭 공평하게 해야 해요. 공평한 영어로 fair. fair. fair. That was very good. ai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수리하다, repair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나 자동차가 고장나면 빨리 수리하러 가야 되죠. 수리하다, 영어로 repair. repair. repair. Great job! 와우! 이렇게 ai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로그.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E 소리 나는 알파벳 I 그리고 R 소리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Air.
0: That's right. 신기한 air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뭐죠?
1: Chair.
0: 네, 의자, chair. 여기 air 소리 들렸나요? 그럼 우리 chair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Air chair.
0: Good job! 또 air 소리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엇을 이용하죠?
1: Stairs.
0: 네, 계단 stairs. 여기 air 소리가 나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Air stairs.
0: 아주 잘하네요. 또 어떤 단어가 air 소리 날까요? 아, 로건, 써니는 아주 긴 이것을 가지고 있고, 로건이는 짧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뭘까요?
1: Hair.
0: 아주 잘했어요. 머리카락, hair. 근데 봐봐요. 헤어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쁜 헤어를 그려줘 볼까요? 자, 그럼 로건이가 그린 헤어 한번 볼까요? Wow, this looks cool. 아주 멋져요. 그럼 머리카락 hair. Let's say it again.
1: Air, hair.
0: Good job. 또 air 소리 나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신발이나 양말을 볼때 항상 한 쌍으로 나오죠. 쌍. 영어로 뭐였죠?
1: Pair.
0: 아주 잘했어요. pair 여기 air 소리 들렸죠? 자, 그럼 우리가 pair를 그려볼 건데요. 로건이가 신발 한쪽을 그려주세요. 그럼 써니가 똑같은 쌍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는 써니가 똑같은 신발을 그려볼 거예요. Okay, I'm gonna draw the same shoe. 와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짜잔! 신발 한 쌍이 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한 쌍, pair. Let's say it again.
1: Air, pair.
0: Good job. Okay, Logan. This is a quiz. 이거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우리가 게임하거나 시합할 때 반칙을 안 하고 공평해야 돼요. 공평한 영어로 뭐였죠?
1: Air, fair.
0: 아주 잘했어요. ai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자전거가 고장 날때 빨리 무엇을 해야 돼요?
1: Repair.
0: 네, repair.

0: 소리를 해야 되죠. 여기 air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같이 repair를 써볼게요. 써니가 미리 r, e, p를 썼어요. 그럼 오늘 배운 air 소리를 완성해 볼게요.
1: I.
0: How do you write air?
1: I.
0: Wow, you did a very good job.

0: did it! 와우!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1: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A-I-R Air, air, air Air, chair
1: Air, chair
2: Air, stairs
1: Air, stairs
2: Air, hair
1: Air, hair
2: Air, hair
1: Air, hair
2: Air, fair
1: Air, fair
2: Air, repair
1: Air, repai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i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ir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치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ask someone to brush their teeth.
0: 자, 본격적으로 양치를 하다 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우리 함께 warm-up부터 해볼까요? Oh, look at the picture. It's inside the bathroom. 네, 욕실 아니네요, 그쵸? 어, 저기 보니까 아들은 하품을 하면서 오고 있어요. I think it's the morning. 아침인 것 같네요, 그쵸? 아빠는 he's brushing his teeth. 아빠는 양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도 같이 양치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칫솔을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아이에게도 양치하다라는 표현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그럼 빨리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Brush your teeth.
2: I'm sleepy.
1: We don't want sugar bugs.
2: Okay.
1: Good girl.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볼까요? 처음부터 이 말을 쓰네요, 그쵸? Brush your teeth 라고 했어요. 이게 양치해,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일단 brush가 칫솔질을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Brush 자체는 이렇게 칫솔질을 하다라는 뜻도 됐지만 칫솔의 그 솔 있죠, 솔. 솔도 brush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칫솔질을 하다 brush고요. teeth는 뭘까요? 자, teeth는 이라는 뜻인데 여러 개, 즉 복수를 teeth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 치아 하나는 어떻게 말할까요? too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규칙하게 변해요. tooth, teeth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tooth에 s를 붙여서 tooths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tooth하고 teeth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th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 소리거든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껴놓고 그리고 쓰라고 하는 것처럼 바람을 내뿜는 소리예요. 이렇게

0: 네, 제가 좀 과장되게 했지만 그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So brush your teeth라고 하면 너의 치아를 닦으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양치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잘했어요. 그런데 막 일어나서 I'm sleepy. 자, 이 표현은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표현이에요. Sleepy가 피곤한, 졸린 이런 표현이거든요. 졸려. I'm sleep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We don't want sugar bug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sugar는 설탕이라는 뜻이고요. bug는 벌레인데 bugs, s를 붙여서 벌레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냈죠. 자, 원래는 우리 충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cavity라고 해요. 근데 이 cavity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죠. 그래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사용할 때 부모님들이 주로 cavity라는 말 대신에 sugar bugs, 설탕 같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입안의 세균, 뭐 요거를 이제 sugar bugs라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표현은 cavity, 이렇게 표현하지만, We don't want sugar bugs. 우리 충치 생기는 거 싫잖아. 요런 표현이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잘했어요. 이렇게 we don't want 다음에는 원치 않는 것을 넣어서 우리 이거 원치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는 sugar bugs가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we don't want scary stories 라고 할수 있어요. scary는 무서운 이라는 표현이고요. stories는 이야기들, story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이런 말이겠죠. 밤에 무서운 얘기 해줄까? 그럴 때, We don't want scary stories.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scary stories. 잘했어요. 또, We don't want mean words. 이런 표현도 쓸수 있는데요. mean이라고 하면 못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words는 말이라는 뜻인데, w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고요?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단어들이 모여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ds가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mean words는 못된 말 하면 안 되지. 요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못된 말 원하지 않아요. We don't want mean words. 요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We don't want mean words. We don't want mean words. 잘했어요. 자, We don't want sugar bugs 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양치를 했겠죠. 그래서, Good girl. 여자아이니까, 우리 착한 아이. 이렇게 good girl.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good girl. 착한 여자아이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남자아이한테 쓰는 거 우리 배웠었죠? good boy였어요, 그때는. 자, good girl.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여러분, 양치하다 뭐였죠? brush your teeth. 네, 상대방에게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We don't want sugar bugs. 그 다음에 Good girl. 이런 표현들 잘 기억에 남아야 돼요.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Brush your teeth.
2: I'm sleepy.
1: We don't want sugar bugs.
2: Okay.
1: 굿 걸.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면 we're inside the bathroom. 자, 화장실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오니까 아빠가 계세요. Good morning, Dad.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아침에 아빠를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Good morning, Dad. 잘했어요. 자, Good morning, Dad 했더니 아빠는 Good morning, son.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Son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Good morning, son.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자, Good morning, so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양치하고 계시잖아요. Brush your teeth. 이렇게 칫솔을 주시면서 이를 닦으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를 닦으세요. 양치하세요. 영어로 다시 한번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eeth는 여러 개를 뜻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졸리니까 양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오, brush your teeth에서 my teeth로 바뀌었죠. 왜냐? 내 이를 닦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저 양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인데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잘했어요. teeth의 마지막 th 발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가 We don't want sugar bugs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sugar는 설탕, bug는 벌레인데 비유적으로 충치를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세균, 뭐 그런 표현으로 sugar bugs를 쓴다고 했죠. 바로 요런 아이들이죠. 보니까 너무 싫어요. 그렇죠? 요 말이 절로 나오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양치 잘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Okay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ll brush my teeth.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게요. I'll brush my teeth 라고 하면 양치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치아를 닦는 거기 때문에 brush my teeth 라고 해야 되는 거죠. I'll brush my teeth. 그런데 뒤에 더 있어요. And가 나왔죠. And는 그리고 뭔가를 더 할 때 더 많은 말을 추가로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brush my teeth and 뒤에 뭐예요? wash my face. wash는 씻다 라는 뜻이고 face는 얼굴이거든요. my face니까 나의 얼굴이죠. 그래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할게요 라는 말이네요. 정말 good boy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좀 길지만 연습 같이 해볼까요? I'll brush my teeth and wash my face. 다시 한번 I'll brush my teeth and wash my face. 우리 친구들은 brush your teeth, wash your face 잘 하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치하다. Brush your teeth. 양치하세요. 이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t i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Woohoo!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I'm sleepy. Oh, I'm sleepy.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scary stories.

0: We don't want mean words. We don't want mean words. Good girl. Good girl.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to brush their teeth. 누군가에게 양치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Check.
1: 뭐였죠?
0: Brush your teeth.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brush your teeth 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근데 많이 안 사용하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해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를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Tuesday. What's in your pencil case? I can say what's in my pencil case.
0: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오늘은 사물입니다. 오늘은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교실에 있어요. It's a classroom. It's a classroom. 그리고 저 사물함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ocker라고 합니다. Locker, locker. Lock가 잠그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cker 하면은 사물함이란 뜻이 돼요. 왜냐면 우리 사물함 잠그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Locker. 근데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The lockers are talking. The lockers are talking to each other. 너무 재밌다, 그치?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일단 the yellow locker가 무엇이 안에 있어요? What do you see inside the yellow locker? Let's go ahead and talk. 자, 일단 gym jacket이 있어요. I see a gym jacket. 그리고 그 옆에 저 그 풀이 있네요. A glue stick.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두색 색연필이 있습니다. A green color pencil. 그쵸? The left locker has a gym jacket. 그 다음에 뭐예요? A glue stick and a green color pencil. 그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 green locker 안에는 scissors, a marker. 그 다음에 저 형광펜. 뭐예요? 형광펜? Highlighter가 있습니다. The right locker, the green locker, has scissors, a marker, and a highlighter.
2: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왠지 너 사물함 안에는 뭐가 있어? 이런 것 같지 않나요?
0: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 카툰 톡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3: What's in your pencil case?
1: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0: 그 다음은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 What's in your... What's in your... 이거 무슨 뜻일까?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친구...

필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뭐 친구 뭐 주머니 안에 뭐 사탕 소리가 난다면 뭐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What's in your 너의 몸 안에는 무엇이 있니? What's in your 자, 예문에서 한번 또 볼게요. 예문으로 짜잔.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자, pencil case는 필통입니다. 혹시 쌤 같은 친구가 있나요? 쌤은 어렸을 때 맨날 친구들 필통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어떤 샤프, 어떤 연필, 어떤 지우개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맨날 친구들이랑 필통 열어서 막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자, 그래서 What's in your pencil case? 하게 되면은 너 필통 안에 무엇이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What's in your pencil case? Hey, what's in your pencil case?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너 필통 안에 뭐 있어? 새로운 샤프 있어?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자, 또 보자.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쌤이 locker 아까 무슨 뜻이었지? 아까 쌤이 방금 오늘의 그림에서 알려줬는데. 자, locker는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what's in your locker? 하게 되면은 너 사물함에 뭐 있어? 내 사물함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할때쓸수 있겠죠? 많이 쓰이겠죠? 자, 그 다음은 짜잔!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너 가방에 뭐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굉장히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는 소풍 갈때 무슨 간식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간식 가져왔어? 너 무슨 가방 안에 무슨 간식 가져왔어? 라고 할 때도 What's in your bag? 너 가방 안에 뭐 있어? 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Hey,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좋습니다. 자, 뭐 필통에 뭐가 들었어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쓸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기억할 수 있겠죠? What's in your 하면은 너의 안에는 너의 몸 안에는 무엇이 있니?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쌤이 좋아하는 거 가득 나왔어요. 자, stationary items. 자, stationary 하게 되면은 문구라는 뜻입니다. 쌤은 어렸을 때 문방구 이런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맨날 문방구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 문방구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올드한 단어를 쓰는 걸까요? 자, stationery items 하게 되면은 문구류 아이템들입니다. 이런 학용품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쌤이 준비해봤어요. 자, 학용품 영어로 stationery items 쌤이랑 한번 보자. 일단 필통은 영어로 뭐지? 쌤이 알려줬는데 pencil case죠. Pencil case. 따라해보자. 시작. Pencil case. Pencil case. 좋아요. 그 다음에 가위는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가위는 싹둑싹둑 scissors. Scissors. 그쵸. 왜냐면 우리 가위 쓸때두 손가락 다 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S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Scissors. 왜냐면은 소한 손가락으로 가위 쓸수 있어? 없어? 못 써요. 그래서 scissors. 복수형이 됩니다. Scissors, 시저스 아니고 scissors, 좋아요. 그 다음에 풀이 있네. 자, 풀 중에도 이렇게 고체형으로 된풀 있지요. 그거는 glue stick라고 합니다. Stick, glue stick. 우리 친구들, glue stick, 좋아요. 이건 뭘까? marker, marker네요. 우리는 사인펜으로 알고 있죠? 사인펜을 marker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Marker. Marker. 좋아요. 너무 재밌다. 쌤은 이런 문구류가 굉장히 좋거든. 자, 또 보자. 이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쓰잖아. 샤프입니다. 샤프가 영어로 뭘까? 얘들아, 마음의 준비를 해.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짜잔. Mechanical pencil. 어렵다. 그렇지만 잘 따라해봐.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그냥 연필은 pencil인데, 샤프는 mechanical pencil라고 합니다. 어렵지, 그치? 자, 우리는 샤프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0: 아니고 mechanical pencil. 좋아요. 자, 어렵지만 꼭 기억해두자. 그 다음에 얘들아, 샤프 쓸때 샤프심이라 그러죠. 샤프심은 또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짜잔! pencil lead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pencil lead. 우리 왜 연필심도 pencil lead라고 할수 있어요. 샤프심도 그냥 lead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teacher 이거 lead만 lead라고 발음하잖아요. 맞아요. lead라고 원래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lead 연필심 할때 lead는요. 아, lead는요. 납이란 뜻이거든. 납. 그래서 납은 영어로 lead로 읽어요. 그래서 lead라고 읽기 LEAD가 lead라고 읽힐 때도 있지만 여기 연필심, 샤프심을 뜻할 때는 lead라고 읽힙니다. 이거 lead라고 하면 안 돼요. lead, lead, pencil lea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광펜 뭘까요?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highlighter. 하이라이터. 쌤은 형광펜도 굉장히 좋아해. 색색깔로 쓰는 거 좋아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한글로 말할 때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바로 스테이플러. One more time. 스테이플러.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스테이플러.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이거는 조금 쉽죠. 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인데, 방금 배워본 단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보자. 쪼종. I have a mechanical pencil. 우리 친구들 어려운 단어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샤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더 해볼게요. I have a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나는 샤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겠죠. 또 볼게요. 오! 나는 형광펜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highlight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mechanical pencil, highlighter 이두 단어라도 꼭 기억해 두자. 많지만 몇 개라도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짜잔! 자, 그럼 다이얼로그 한번 볼게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엔 뭐가 있어? What's in your pencil case? 그랬더니 나는 연필들 조금 있고 그리고 지우개 하나 있어.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내용의 다이얼로그였군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이었습니다. 우리의 칼튼 톡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락커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 무슨 대화인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왼쪽 사물함이 대화를 시작하네요. 너 사물함에는 뭐가 있어?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쌤이랑 What's in your? 배웠죠? 내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어? What's in your locker? 자, 그랬더니 오른쪽 사물함이 내 사물함에는 가위, 마커, 그리고 형광펜이 있어. 라고 합니다. I have scissors, a marker, and a highlighter in my locker. 우리 배운 단어들 많이 나왔죠? 좋아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 사물함이 또 말해요. 너는? What about you? 내 사물함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 사물함이 운동복이랑 풀 그리고 색연필 하나 있어? 라고 하네요. I have my gym jacket, a glue stick, and a color pencil. 아, 사물함들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였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죠?
1: Singing time.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s in my pencil case. 나는 내 필통에 무엇이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즐거웠나요? 자,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했기를 바라면서 쌤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니콜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장기 자랑을 했는데 제 짝꿍이 춤을 정말 잘 추는 거예요. 4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몰랐어요. 이따 만나면 너 춤 잘 춘다고 진짜 멋지다고 말해줄 거예요. 상대방이 할 줄 알고 잘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1: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잘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멋있고 나도 잘하고 싶고 그래요. 그쵸? 우리 오늘은요,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이 상대방이 잘하는 것, 할 줄 아는 것 표현하는 문장들 배워볼게요.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 너, 그죠? 이 상대방의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렵지 않겠죠? 왜요? 내가 할 줄 아는 거 I can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쵸? 나 할 줄 알아. 또 때에 따라서는 나 뭐 잘하지. 이렇게. 그런데 문장의 주인공이 상대방이면 누구예요? You잖아요. I만 you로 바꿔주면 우리가 상대방의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 you, can 할 줄 아네. dance, 춤추다 라는 동작이죠. 이렇게 can 다음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요. You can dance. 너 춤출 줄 아네. 때에 따라서는 춤 잘 추네 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죠.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자, 그럼 이렇게 능력 표현하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dance, jump, speak, English. 오늘도 함께 단어 쓰기에 도전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친구들은 아마 댄스라고 알고 있겠죠. 영어로 발음할 때는 dance, dance라고 한 박자로 발음해요. dance가 뭐예요? 춤도 되고 춤을 추다 라는 뜻도 되죠. dance 써볼게요. d 소리 나는 d에다가 a 소리 나는 a 그리고 n은 소리 나요. 여기까지 dan 됐죠. 이제 c가 남았는데요 친구들, c 뒤에 e가 따라올 때는 c의 소리가 s 하고 나요. k가 아니라 s 하고 나요. 그래서 이 c, e가 s가 되죠. 그러면 dance, dance, 춤추다 라는 단어 우리가 소리도 낼 수 있고 쓸 수도 있죠. dance,

이번에는 jump네요. jump.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점프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말로도 점프라고 하고 뛰다라고 또는 점프하다 이렇게 우리말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jump, 뛰다, 점프하다. 써볼게요. j, 소리 나는 j에다가 a, 소리 나는 u, 그리고 p. 소리 나는 대로 쓰기만 하니까 jump. jump가 되네요. 유의할 점, 우리말로도 jump라고 말하기 때문에 친구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는 한 박자로 jump, jump 이렇게 한 박자로 발음하기 연습해 보세요. 세 번째 단어는 speak예요. speak. speak는 뭘까? speak는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어떤 나라의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 speak 많이 써요. sp에다가 e, 이 a가 만나면 e, 그리고 k로 마무리했네요. speak, speak, 어떤 언어를 쓰다, 말하다라는 뜻.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언어 이름까지 우리 한번 해볼게요. English. English. English가 뭐예요? 영어죠. 그쵸? 영어는 그 나라의 고유한 말이기 때문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줄 수 있어요. NG가 만나서 응 소리 나죠? English. 에 SH 만나서 sh. English. English. English는 영어. 그럼 우리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 문장은요. 너 춤출 줄 아는구나. 너 춤출 줄 아네. 라는 문장 어떻게 만들어요? 너니까 맞아요. You 할 줄 알아. Can. 그 다음에 동작. 춤추다. Dance. You can dance. 한 번 더. You can dance. 한 번 더. You can dance. 너 춤출 줄 알잖아. 춤 잘 추잖아. You can dance. 두 번째 문장은요. 너 높이 점프할 수 있잖아. 높이 뛸 수 있잖아. 어떻게? 너는 you 할 줄 알아. Can. 그 다음에 뛰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점프한다고 하잖아요. Jump. 근데 그냥 jump가 아니라 높이. High. 붙여서 you can jump high. You can jump high. 너 높이 뛸 수 있잖아. 세 번째 문장. 너 영어 할 수 있잖아. 영어 말할 수 있잖아. 어떻게? You 할 줄 알아요. Can 말하다. Speak 그리고 영어를 영어로 English 붙여서 You can speak English. You can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You can speak Englis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Yeah. Hey.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jump high. You can jump high. You can speak English. You can speak English. A, B, C, D, E, F, G. You can dance. You can jump high. You can speak English. Yay! 좋아요, 친구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너

뭐 할 줄 알잖아. 너 이거 잘하잖아 하는 이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 쓸 수 있는 상황들 또 언제인지 보고요. 그림에 맞게 우리 친구들도 크게 말해보세요. 어? 나무에 공이 걸렸네. 너 높이 점프할 수 있잖아. 공 좀 찾아와봐. 너 높이 점프할 수 있잖아. You can jump. You can jump high. 야, 춤 대회 하나 봐. 너 춤 잘 추잖아. 상도 준대. 너 춤 출 줄 알잖아. 잘 추잖아. You can dance. 어, 외국인이 길을 물어보네. 어, 나는 영어 잘 못하는데. 하, 너가 알려주면 되겠다.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You can speak English. Okie dokie.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문장들, 그리고 단어들, 이 많은 표현들 더 오래 기억에 남으라고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각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과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그림이 있네요. 어, 나무에 공이 껴있는 그림, 그리고 춤추는 대회 그림 같아요. 오른쪽에는 A, you can dance. B, you can jump high. 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어요. 각 그림에 어울리게 연결해 보세요. A, you can dance. B, you can jump high. 3, 2, 1, 정답은?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저 높은 나무에 껴있는 공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 뛰어야 되겠죠? You can jump high. You can jump high. 너 높이 뛸 수 있잖아. 두 번째, 어, 춤 대회예요. 야, 너도 춤 잘 추잖아. 춤 출 수 있잖아. You can dance.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네요. Good. 잘 듣고 어떤 문장인지 고르세요. ABC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You can speak English. You can speak English. 자, 지금 들은 문장 그대로 골라주면 돼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You can speak English. 너 영어 할 줄 알잖아. 라는 문장 들었죠. 정답은 C.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You can, high. 빈칸에 들어갈 단어, swim, jump, drive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그림 힌트를 보니까 높은 나무에 껴있는 공을 꺼내야 돼요. swim, jump, drive 중에 어떤 동작이 필요할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높이 뛰어야지 높은 곳에 있는 공을 꺼낼 수 있겠죠. You can jump high.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상대방의 능력. 너 뭐 할 줄 알잖아. 너 뭐 잘하잖아. 이렇게 상대방의 능력을 표현하는 문장 You can 동작 넣어서 만들어 봤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 가족들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싶은 거 있나요? 오늘 You can 문장 꼭 써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능력, 잘함을 표현할 때는 You can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0: C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짜잔! 영어의 빠르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케이크 좋아하나요?
1: 오, 좋아하는 친구들 진짜 많네. 저도 그래요.
0: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왜 케이크 구워준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 막 계속 시계를 보는 거죠. 어, 다 됐나? 다 됐나? 엄마!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먹고 싶어요? 뭐 이러면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죠. 뿅! 아유, 케이크를 굽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라고요. 시간이 좀 소요돼?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빨리빨리 달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과연 케이크를 굽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꼭 케이크 굽는 거 말고도 다양한 일들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것은 또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그 말을 영어로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어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나? 봅니다. Kitchen. Kitchen 이라는 단어군요. 여기 보면 어디인 것 같아요? 장소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 어디에,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여기 막 보글보글보글보글 끓고 있고, 그쵸? 왠지 부엌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엌이에요. Chicken 아니에요. Chicken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chicken, 닭, 닭고기. 이거는 kitchen입니다. Kitchen. Kitchen. Kitchen. Kitchen. Very good. And next. Bake.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곧 bake 하러 oven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뭐예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어떻게? Bake. Bake. Bake. Bake. Very good. And next. Ear. 이라는 단어군요. 자, 보세요. 허, 이거 뭐예요? 풍등이라고 하나? 그쵸? 두두두두 해서 후, 내 소원을 담아서 하늘 높이 뛰어보내는 거잖아요. 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가 바뀔 때 많이 띄어보내죠? 맞아요. 연, 어떤 해, 1년 그 연 있죠? 그것을 뜻합니다. Year. Year. Year. Very good. And next. Build.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 보세요.
1: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0: 집.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 이분이 모자 쓰시고 어떤 설계 도면 같은 걸 가지고 뭔가 이 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 봐요. 맞아요. 짓다라는 말입니다. 뭐 집을 지을 수 있고 빌딩, 어떤 건물,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다 build, 짓는 거예요. Build. Build.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어휘들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영어에 본격적으로 보내볼까요?
2: 몸,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3: Yes.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0: kind of cake are you baking? Hmm, a chocolate cake.
1: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진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자, 어떤 대화 내용이었는지 확인합니다. A가 말합니다. Mom, 이렇게 부르는 소리도 들으셨죠?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이라고요. Still. 여러분 나온 적 있었죠? 여전히. 아직도.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kitchen? 이거 오늘 단어로 나왔다. 그쵸? 부엌이잖아요. 엄마, 아직도 부엌에 계신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자, 말해볼게요.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그렇죠. 아직도 부엌이에요? 언제 나오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B says, yes. 그럼, 아직 부엌이지.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라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 bake. 아까 굽다 라는 말로 우리 배웠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거죠, 한마디로. 케이크를 굽는 데는 it takes time. 이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나요? time 하면 시간.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take가 되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일단 발음한 거예요. take 하면 뜻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런 문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얼마가 소요된다. 시간이 든다. 시간이 걸리다. 라는 말입니다. 아! 뭐뭐 하는데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 걸려요. 라고 할 때 It takes time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표현합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많이 반복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It takes time to. It takes time to. It takes time to do something. 요런 문장을 우리가 많이 연습할 거예요. 아유, 케이크 굽는데 시간이 들지. 뭐 그렇게 빨리 뚝딱하고 나오나?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말해 볼게요. Yes,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2: Yes,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3: Yes,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1: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우리 뭐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 얼마가 걸린다라고 하는 It takes time to 다음에 동사원형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맞아요, 여러분. 변화라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훅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조금씩 little by little 조금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말해볼게요. It takes time to make a change.
3: It takes time to make a change.
2: It takes time to make a change.
3: It takes time to make a change.
1: 잘하셨어요? How about this one? 있잖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1시간 걸려 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얘기를 해주는군요. 그냥 어느 정도 걸려가 아니라 1시간이 걸려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2: It takes 얼마 걸리지? 1 hour to get there.
3: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1: 그래요. 여러분, 살짝만 바꿔서 말해볼게요. 거기 가는데 10분이 걸려 라고 말해보세요. 뭐 조금만 바꾸면 되죠? 해보세요. 시작.
2: It takes
3: 10분.
2: 10 minutes to get there.
3: It takes 10 minutes to get there.
1: 그렇게 살짝 바꿔서 말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와우.
2: 있잖아요. 집을 하나 짓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1: 라고 말합니다.
2: It takes a year to build a house.
3: It takes a year to build a house.
2: It takes a year to build a house.
3: It takes a year to build a house.
1: 맞아요. 왠지 좀 큰 집 지을 때는 1년도 걸릴 거는 같아요. 자, 이렇게 뭐뭐 하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 It takes. 그냥 time 해도 되고, 정확한 시간 얘기해도 되고, to do something.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케이크 굽는데 시간이 좀 걸려라고 했더니, A says, what kind of cake are you baking? 자, 여러분, what kind of? 자, 어떤 종류의 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당신은 굽고 있나요? 엄마, 어떤 케이크 굽고 있는 거예요? 케이크 종류가 많잖아요. 치즈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뭐 당근 케이크, 그리고 또뭐 생크림 케이크,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종류 케이크 굽고 계신 거예요? 영어로 말해 볼게요. What kind of cake are you baking? Oh, what kind of cake are you baking? Very good. 자, 그랬더니 대답하십니다. A chocolate cake 라고요. Chocolate cake 이것도 맛있죠. 여러분 읽어볼게요. A chocolate cake. A chocolate cake.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아직도 부엌에 계세요? Speak. Are you still in the kitchen? 케이크를 굽는 데는 시간이 걸려. Speak. Yes,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어떤 종류 케이크를 굽고 계신 거예요? Speak. 초콜릿 케이크. Speak. Chocolate cake. 자,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케이크를 굽는 데는 시간이 소요돼.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3, 2, 1. 자,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때 우리 It takes time. 정말 잘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It takes time to bake a cake. Next.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시간이 걸려. 와, 이런 말 우리 잘하죠? 과연 어떤 말이 빈칸에 들어갈까요? 3, 2, 1, 띵! 자, 여러분, 빈칸에는 시간을 뜻하는 hour, yay! 잘하셨습니다.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Very good. And next,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3, 2, 1, 띵! 바로 무언가를 짓다라고 하는 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요,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얼마가 걸린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배워봤습니다. 그냥 시간이 걸려 하면 It takes time. It takes time to do something.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줘도 된다고 했죠?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려.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It takes 1 hour to get there. 이렇게도 정확하게 말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값진 거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표현할 때 It takes 어떤 시간 to do something 많이 이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아이고, 학생들이 멈춰.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저기도

0: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합쳐서 셀 수 있는 명사 어떻게 세는지 배웠죠? 오늘은 셀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명사는 셀 수가 없는 걸까? 뭐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일지 사진이랑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완전 신나가지고 예헤이 하고 있는데요. I have good new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끝에 있는 단어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딱 봐도 아파트랑 건물이 많은 게 도시 같네요. She lives in Seo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선생님, 문장 맨 처음이 아닌데 대문자가 있네요. 왜 그럴까?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사진이요. 좋겠다. 저거 다 갖고 싶거든요.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아래 문장을 보니 They made a lot of mon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어떤 명사가 셀 수 없는 건지 한번 추측해 보고요.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뭔가 굉장히 애매한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친구들이 애매한지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일단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쉬워요. 직관적이에요. 리얼로 진심으로 셀 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추상명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맞아 이런 단어들은 셀 수가 없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상명사들은 특징이 형태가 있지 않아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Love, 사랑이죠. 사랑 몇 개인지 셀 수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개념으로만 있어요. Health, 건강. Information, 정보. 마찬가지죠. 뭔가 무형의 것의 개념이지 건강 한 개, 건강 두 개 셀 수가 없잖아, 그죠? 자, money, time 이거는 돈이랑 시간인데요. 어떤 친구들이 이제 money에서 특히 헷갈려합니다. 선생님, 돈은 셀 수 있는데요. 1원, 2원, 3원, 4원, 5원. 자, 이제 여기에서의 money는요, 그 화폐 가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부터 쭉 이어지는 뭔가 물건을 교환할 때 쓰는 돈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율 같은 거 검색해 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에 얼마다, 몇 원이다 할 때 막 1264.39점점점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소수점까지 존재하는 거 보면 세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시간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happiness, 행복이죠. 감정 셀 수가 없고요. news, 소식이라는 뜻인데 소식도 세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추상명사라고 부르고 리얼로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한 친구들

0: 또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 혹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예를 들면 Seoul. 서울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들을 굳이 셀 필요가 있나요? 서울 한 개, 서울 두 개, 서울 세 개. 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세지 않고요. 그다음에 앨리슨하고 선생님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적어놨는데 선생님은 영어 이름입니다. 자, 우리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 하나인데 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지 않고요. 고유명사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작을 대문자로 대부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스 두 번째는요. 그냥은 셀 수가 없어. 분명히 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단위를 주면 셀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 명사인데요. 액체류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우유. 여러분, 우유 셀수 있어요? 우유? 우유를 어떻게 세지? 우유에 있는 분자 구조를 셀 건가? 어렵죠. 그런데 한 컵이라는 단위를 주면 우유 한 컵이라고 셀 수가 있죠. 이런 친구들을 말하고요. paper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세기가 애매해요. 뭐 진짜 요만한 종이 쪼가리 하나도 종이 하나고 이따만한 막 진짜 A1 용지도 종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단위라는 sheets라는 단어를 주면은 종이도 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셀 수는 없어. 그치만 단위가 있으면 셀수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몇 갠지 세기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luggage라는 단어요. 이건 수하물 혹은 짐이라는 뜻인데 짐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짐이라는 거 안에 옷, 뭐 치약, 칫솔, 그다음에 뭐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뭐 나한테 필요한 수건, 아니면 뭐 기타 화장품 이런 것들 다 들었을 텐데 몇 갠지 세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a piece of 해서 뭔가 짐 하나 요런 식으로 단위를 주면 또셀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요거 해석하면 난 좋은 소식이 있어 라는 건데 자, 어굿뉴스 사용하는 친구들 많은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셀수 없는 명사들은요 늘 단수형으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이지 않아요. 언제나 단수형인데 굳이 어나 언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당연한 얘기지만 뒤에 S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해석하면 그녀는 서울에 산다 인데요. 자, in the Seoul 요런 식으로 정관사 the를 넣는 친구들 가끔 있습니다. 선생님 유일하니까 the는 괜찮지 않아요? 할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냥 고유명사는 늘 혼자 써주시고요. 늘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Tom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자, 요거 해석하면은 그들은 만들었다 많은 돈을 인데요. 이 경우엔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money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수 없는 개념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money is 이렇게 S 붙이면 안 되고요. 한번더 기억합시다. 셀수 없는 명사는 늘 단수형으로만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나 언을 붙일 필요가 없다. 또한 S도 끝에 붙이지 않는다. 중요하고요. 자, many money, much money 둘 중에 맞는 건 much mone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영작 한번 해보고 듣기 넘어갈 건데요. 자, 물한 잔, 물두 잔, 케이크 세 조각.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잔은 cup, glass 중에 선택해 보시고 조각은 piece입니다. 아,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glass라고 하면은 한 잔을 뜻합니다. 그래서 a glass of 한 잔, two glasses of 하면 두 잔입니다. 자, 근데 요거 요세 가지 단어 보면 특징이 water, cake 에는 s 안 붙었죠. 중요해요. 자, 이셀수 없는 명사들 자체는 끝에 s 붙이지 않아요. 앞에 있는 단위에만 붙여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문법이었습니다. 이제 특기로 넘어가 볼게요.
1: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They made a lot of money. They made a lot of money.
0: 자, 오늘은 명사들 위주로 듣겠습니다. news. 언뜻 보면

0: 복수같이 생겼지만 아닙니다. 소식이라는 한 글자의 그냥 단수 명사. news. news. I have good news.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have

0: 거의 설에 가깝죠? Seoul. She lives in Seoul. 그녀는 서울에 산다. 두번 드릴게요.
1: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0: 그 다음은 money입니다. money라고 하지 말고 먼이라고 먼저 니은을 해주시고 이 붙여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money. money. They made a lot of money.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made a lot of money. They made a lot of money.
0: 자, 이제 전체 문장들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have good news. I have good news.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Seoul. They made a lot of money. They made a lot of money.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그녀는 미국에 산다. 그들은 밥을 많이 먹었다. 자, 건강이라는 개념도 셀 수가 없습니다. 아까 건강한 게 두 개, 세 개, 네 개 어렵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health라고 단수형 하나로만 쓰고요. 뒤에 동사로 is 사용을 합니다. health are 이런 거 안 됩니다. 읽어볼게요.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Health is very important. Health가 발음이 끝에 th로 끝나는 거 집중해 주시고 한 번 더. Health is very important.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자, 그녀는 미국에 산다인데요. 자, America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유명사 세지 않고요.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She lives in America. 고유명사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그 나라의 발음을 존중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She lives in America.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은 밥을 많이 먹었다. 인데요. 자, 요거 보면은 rice라는 게 선생님, 쌀은 셀 수 있지 않아요? 하는데 여기에서의 이 rice는 쌀 한 톨도 그 엄청 다양하잖아. 크기도 다양하고 개수도 볼이냐 뭐냐에 따라 많잖아. 그래서 세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밀가루도 그렇지 않니? 세기가 어렵지 않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밀가루나 쌀이나 세기가 어려운 재료인 거예요. 그들은 밥을 많이 먹었다. They ate a lot of rice. 한 번 더요. They ate a lot of rice. 좋습니다. 자, 이것도 a lot of 대신에 much 사용도 가능합니다. rice 뒤에 rices 이렇게 쓰지 않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speaking point였습니다. 복습해야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제목이 Shopping List라고 되어 있네요. 쇼핑하러 가기 전에 뭘 사야 되나 생각해 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 나의 어머니는 주셨다. 나에게 많은 정보를. 인데요. 자, 여기 information, informations 중에 답은? 쉬워요. 자, 정보 셀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세개 애매하죠? 그렇죠. 단수형으로만 사용하는 추상명사고요. 두 번째. 그녀는 써주셨다. 모든 것들을 종이 하나 위에 인데요. 답은? 오, 낚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답은 paper입니다. 자, a paper 말고 a sheet of paper. 요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셀수 없는 명사들 자체에 앞에다가 어를 쓰는 건안 됩니다. 자, 이제 와라락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자, 나는 뭐살 필요가 있다요. get, 얻어올 필요가 있다인데 재료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입니다. 정답은 물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있으면 또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S 붙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빵인데? 마찬가지죠? 빵도 하나 여러 개 세려면 단위가 필요해요. A loaf of bread, two slices of bread. 이런 식으로. Rice, 쌀이고요. 그리고 우유입니다. 정답은? 자, 우유 셀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단수형만 사용한다.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나는 그녀가 내게 충분한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인데요. I hope로 시작해 볼게요. I hope she gave me enough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money라는 단어 뒤에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Shopping list. My mom gave me lots of information. She wrote everything on paper. I need to get water, bread, rice, and milk. I hope she gave me enough money.
0: 자, 오늘은 셀수 없는 명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친구들 특징이죠. 늘 단수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나 언 붙일 필요 없고요. 뒤에 s도 붙이지 않아요. 자, 셀수 없는 명사의 종류 총 4개였죠? 첫 번째는 추상명사. 형태가 없고 개념으로만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유명사. 특정한 장소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셀수 없어요. 자, 그리고 물질 명사인데요. 액체류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친구들, 단위가 필요했고요. 마지막은 집합 명사였습니다. 짐이라는 거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 세기 헤매해서 이것도 단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수 없는 명사를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개념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왜셀수 없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명사들을 가지고 몇 개인지 어떻게 세는지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볼 건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의 정답은 I didn't like the way. The way가 앞에 있어요. 일단 how 같이 못 쓴다는 거 강조했었죠. 탈락이고. In which? 괜찮죠. 근데 그냥 which는 안 됩니다. 뒤에 보면 he treated me. 그가 나를 대우하는 방식.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The way in which가 되겠습니다. 다잘 푸셨죠? 자, 오늘의 대화문으로 들어가 보죠.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그녀가 뉴욕에 살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니? 나도 뉴욕에 사는 여동생이 있어. 라는 이 대화에서 오늘의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1: I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2: Oh, do you? I also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0: 자, 여러분, 이제 귀로 들을 때는 똑같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I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여기도 I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말한 이 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거. 눈으로는 보입니다. 그쵸? 자, 먼저 대화문 한번 해석을 해보면, I have a sister. 그리고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콤마를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찍잖아? 그럼 이게 오늘의 주인공, 계속적 용법이 되는데,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원래 우리가 배웠던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 이렇게 꾸며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콤마가 찍히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수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속 쭉 해석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a sister, 여동생이 한명 있어. 근데 그 여동생이 lives in New York, 뉴욕에 살아. 이런 뜻이고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해 줄게요. 이거 먼저 또 볼까? Oh, do you? 아, 그러니? I also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여기에는 콤마가 없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운 대로, 나도 뉴욕에 사는 여동생 있는데, 라는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다르냐. 결국, 여동생이 있는데, 근데 그녀가 라고 얘기한 것과, 뉴욕에 사는 여동생이 있어. 그 말이 그말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다르다는 거. 자, 어떻게 다른지는 일단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생김새의 차이부터 정리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그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석했었죠? 뭐 선행사에 따라서 who나 뭐 목적격이면 whom, 사람, 사물, 사람이 아니면 which 기억나죠? 혹은 둘다 대신해서 that 이런 거 썼었잖아. 어찌됐든 이런 관계대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말 그대로 제한하는 느낌으로 수식해 주는 게 이제 한정적 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계속적 용법은 콤마가 찍힙니다. 이 콤마 하나로 굉장히 어떤 문장에서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는 거죠. 콤마를 찍으면 해석이 뒤에서 앞으로가 아니고요. 쭉 가면 돼. 명사가 있는데 근데 걔가 혹은 이 명사가 사물이면 명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대세 어떻게 돼 있어요? 대세는 안 돼. 밑줄이 쫙 그어져 있어. 이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대세는 우리가 따로 공부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 대세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관계대명사 된만 되는 경우 이래가지고 앞에 최상급 뭐 서수 뭐 the only the very 이런 게 나오면 된만 된다. 왜? 관계대명사 대신 엄청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거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수 없단 얘기야. 얘가 한정적인 성격이 그렇게 강한데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느낌의 자리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콤마 있을 때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올 수 없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과의 차이점.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콤마를 찍었을 때 어떤 게 다른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일단 부연 설명의 느낌이에요. 이 콤마를 찍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사를 꾸며줄 때는 선행사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이 좀 강하다면 콤마를 찍으면 이미 뭔지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그냥 주고 싶을 때 부연 설명 덧붙여주고 싶을 때 쓰는 게 이제 계속적 용법이더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말 그대로 쭉 계속 이어나가면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죠? 명사가 있는데 근데 걔가 그런데 걔가 라고 하던지 아니면 but 같은 거 넣어도 돼. 명사가 있는데 하지만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for은 접속사로 우리 이유란 뜻 있었어요. 전치사 for도 이유지만 접속사 for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무슨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끔 어떤 해석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차례로 부연 설명의 느낌으로 뒤에 덧붙여주면 되더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I have a sister, 콤마 찍고 who lives in New York. 그럼 계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I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그럼 한정적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콤마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 가정하는 거냐면 I have a sister.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야. 뒤에는 부연 설명입니다.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 말 그대로 나는 여동생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어디 사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콤마를 찍어서 나타내면 아, 여동생이 한 명 있나 보구나. 근데 걔가 뉴욕에 산다고? 라고 이해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 아까 이게 해석이 나는 뉴욕에 사는 여동생 나도 있어죠. 그 말은 그러면 다른 데 사는 여동생도 있는 건가? 뉴욕 말고 뭐 LA에 사는 여동생도 있나? 라는 가정이 생깁니다. 뭐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도 어쨌든 한정적일 때는 그런 가정이 포함될 수 있는 뉘앙스가 좀 달라지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계속적 용법도 아직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at의 그림을 그려보죠. 지난 시간에 전치사 in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봤는데요. in 하면 at도 같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하는 전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in과 at의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비교를 좀 해가면서 오늘은 at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in은 포괄적인 범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쌤이 주면서 in은 굉장히 꽉 찬 범위를 나타낸다. 비교적 넓은 범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in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at은 이런 포괄적인 범위가 절대 아니에요. at은 지점의 느낌입니다. 얘가 at이야. 요게 인이었다면 at은 이 노란 이 점입니다. 눈도 있어 귀엽게. 얘가 at이에요. 그래서 at은 콕 점을 찍는 지점의 느낌이다. 완전 다르죠. 인과는. 자, 그래서 at 하면요. 뒤에 이제 어떤 명사가 나오냐면 뭐 장소일 때도 그 장소를 콕 찍는 그런 느낌으로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뭔가를 콕 찍는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이 목표하고 있는 대상일 때도 a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말인데 결국 다 같은 맥락인데 목표하고 있는 대상이나 집중할 대상 또는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이런 느낌일 때는 전부 다 at을 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화살을 우리가 날릴 때 여기에다가 찍는 느낌, 이런 느낌의 at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you looking at?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보고 있어? 이런 뜻도 되고요. 아니면 약간 시비 거는 느낌, 뭘 보니? 라고 할 때도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때 이 at이 뭔 거야? Look at? 그래서 지금 뭘 쳐다보는 거야? 뭐를 딱 집중해서 탁

포인트를 보는 거잖아. 그때도 우리가 is를 쓰죠. 전지사를. 자, 그 다음에 he's good at playing the piano.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be good at 딱 써서 뭐뭐를 잘하다라고 우리가 외웠거든요. 앞에 대화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표현이고. 그래서 그는 피아노를 잘 쳐라고 할 때도 그가 잘하는 게 뭔지 딱 집중이 되는 대상.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치는 거. 그거 걔 진짜 잘해. 이때도 우리가 at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let's meet at the bus stop at 5 o'clock. 여기 이제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우리 장소에 at을 쓸 때와 시간에 at을 쓸 때 느낌이 다 비슷합니다.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정류장이라는 건 이 정류장 한번 떠올려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인의 느낌이 아니잖아. 지점의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그리고 시간에서도 8시에 만나자 할 때 우리 시간에도 at을 쓰거든. 구체적 시각에도. 8시 떠올려봐 얘들아. 그림으로 이 반을 그려보세요. 8시를 탁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딱 가리키는 그 느낌 살아나죠. 그래서 이럴 때 전부 다 at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The two countries are still at war. 무슨 뜻이죠? 그 두 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이다 라고 할 때도 at을 써요. 전쟁 중 이러면 뭔가 at 말고 다른 거 쓸 것 같은데 이때 at war 이렇게 쓰거든. 이것도 뭐냐면 전쟁에 지금 완전 몰입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두 나라가. 몰입된 상태. 전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요런 거. 그래서 이 at이 가지고 있는 느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독해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at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뭐였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만 찍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한정적 성격이 매우 강한 that은 쓸 수 없다. 일단 이거 중요했고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예문 다시 한번 보면요. I borrowed the book to Tom, who didn't bring it back to me. 해석해보면 얘들아. 아, 내가 그 책을 탐에게 빌려줬거든? 아, 근데 탐이 나한테 그걸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어. 돌려주지 않았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치? 부연 설명의 느낌으로 쭉 계속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콤마가 빠지면 해석 좀 이상해져요.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탐에게 책을 빌려줬어. 뭐 이렇게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네, 이상하게 되고 콤마를 찍어서 나타내고요. 이때 이거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좀 풀어보면 I borrowed the book to Tom, but he didn't bring it back to me. 이렇게 가능하지, 그치? 아, 탐한테 책 빌려줬는데 하지만 그가 안 가지고 왔어. 나한테 그걸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ch 쓰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당연히 that은 안 되고요. My favorite book is Little Princ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어린 왕자야. 자, 일단 사람 아니니까 which로 봤고요.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아, 여기 콤마 있는 거 중요하고요. Which I've read several times. 내가 근데 그 책을 내가 여러 번 읽었어 라는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때 위치도 한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좀 바꿔보면 My favorite book is Little Prince and I've read it several times.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목적격이었나 봐.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는 목적격은 생략이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지, 그치? 그렇지만 계속적 용법에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계속적 용법에서는 목적격이라고 한다 한들 절대 생략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앞에서도 강조했던 거니까 that은 절대 쓸 수 없더라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볼 텐데 요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기존의 한정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위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이 계속적 용법의 위치가 갖고 있어요. 해석해보면 He was late again, which made me angry. 이거 해석해볼까요? 그가 또 늦었어. 아, 근데 그게 나를 정말 화나게 했어 라는 문장이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 위치는 앞에 사람이 아닌 명사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선 그럼 무슨 명사를 받을까? 여기선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을 통째로 받고 있죠. 그 역할을
콤마 위치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앞에는 내용 자체를 받을 수도 있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시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He was late again. 그가 또 늦었고, and it made me angry.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앞문장의 내용 자체를 통째로 콤마 위치가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문장 속에서, 예문 속에서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의 이 계속적 용법의 특징 한번 잡아 가 볼게요. I have a dog which is very smart and cute. 딱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 한 마리만 있는 거야? 근데 그 강아지가 되게 똑똑하고 귀엽다? 아, 이런 뜻이지. 그치? I borrowed a book from Tom. 내가 탐에게 책을 빌려줬거든? 이거 어떻게 해석했었죠? 아, 근데 탐이 didn't bring it back to me. 나한테 그거 다시 돌려주지 않았어. 라는 해석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유대명사, 이 탐이라고 하는 거 고유대명사잖아. 고유대명사 뒤에서는 원래 계속적 용법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겠니, 얘들아? 얘가 고유대명사라는 건 세상에 유일무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거를 뭐 한정적으로 꾸며주면, 그럼 탐이 또 다른 탐이 있다는 건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돼서 말이 안 돼요. 참고로, 무조건 계속적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My favorite book is Little Prince, which I've read several times.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어린 왕자고, 나 그거 되게 여러 번 읽었어. 여기서도 사실 어린 왕자라는 책은 고유 명사죠. 여기 콤마 붙여서, 콤마 위치로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또 어떤 게 핵심이었죠? He was late again, which made me angry. 그가 또 늦었고,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래서 우리 또 중요한 포인트, 콤마 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문장 자체를, 절 자체를 받을 수도 있더라. 이것도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문장이네요. I read an article about Kafka, who was a famous German novelist. 해석해 보면 나는 카프카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was a famous German novelist. 유명한 독일의 소설가였다. 카프카라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고유명사 아니겠니? 그래서 콤마를 찍고 후를 붙여서 보통 여러분들 글을 쓰게 됩니다. 말할 때도 없어도 콤마가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지.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우리 대화문 속에 있었던 예문들 바꿔볼게요. 나는 여동생이 한명 있는데, 한명 있어? 그녀는 뉴욕에 살아. 어떻게 말해야겠니? I have a sister, 콤마 찍고 Who lives in New York? 이었다면, 나도 뉴욕에 사는 여동생도 있는데. 라고 할 때는, I have a sister who lives in New York. 콤마 없이 가면, 그러면 다른 여동생도 있나? 라는 뉘앙스 살아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퀴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any people die of hunger in poor countries. 자, 가난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고 있어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란 뜻인데요. 그 다음에 콤마 있죠? That which who makes me sad. 그게 나를 아주 슬프게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정답 아시겠죠? 자, 골라주시고요. 오늘 우리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 비교해서 배웠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먼저 볼게요. 벌들이 보이고요. 이 벌들이 사는 벌집들이 보이네요. 자, 오늘은 뭔가 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봐. 단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벌집을요, hive라고 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hive는 벌집을 뜻하고요. cell cell이라고 하면 원래 세포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여러 벌집 모양들 중에서 이런 칸들이 보이죠? 이런 칸들을 cell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 볼게요. female. female은 여성이란 뜻이고요. 동물 중에서는 뭔가 암컷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네. 자, 다음 단어 lay. lay란 단어는 알을 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다음 단어 young. young이라고 하면요. 명사로는 어떤 동물의 새끼를 뜻하기도 해요. 다음 단어 defend는 방어하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단어 enemy. enemy란 단어는 적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우리 방금 쭉 보았던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지금 Listening Clear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worker bees. They live in a hive made up of cells which have six sides. They are females, but do not lay eggs. Instead, they do all the work in the hive. They care for the queen and her young. Workers take honey and other food and feed it to other bees. They help build and repair the cells of the hive. They also defend the hive from enemies. They usually live only about 6 weeks, while queen bees live for about 5 years.
0: Reading Clear에서 함께 독해 볼게요. 자, 먼저 I'd like to say something about worker bees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네요. 자, 나는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냐면 worker bees에 대해서 말하고 싶대요. 자, 왜 우리 bee라고 하면은 당연히 벌이죠. 그래서 worker bee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일벌. 이 지문의 소재는 뭐다? 뭔가 일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건가 봐. 뒤에 볼게요. They live in a hive. 자, 문맥상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이 worker bees가 되겠죠. 자, 이 일벌들은 live in a hive. 벌집에 살아요. 자, 그런데 이 벌집은요, made up of라고 하면 얘들아, 무언가 구성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뭘로 구성된 겁니까? cells which have six sides. 자, 벌집을 이렇게 보면 어떤 칸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이렇게 막 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칸들이 뭐냐면 which have six sides. 문맥상 여기에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러한 벌집에 있는 칸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which가 쓰인 겁니다. 자, 그 칸에는요, have six sides. 몇면 있다? 여섯 면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아까 보았을 때 이렇게 정육각형 모양의 이런 벌집에 이런 칸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뒤에 볼게요. They are females. 그럼 계속해서 they는 worker bees이니까 일벌들은요, 바로 뭐예요? females, 암컷들이래요. But do not lay eggs. 자, 여기에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등이 접속사 but을 두고요. 두 개의 동사. 자, 그러니까 worker bees are 두 번째 worker bees do not lay 이렇게 볼수 있죠. 일벌들의 성별은요, 얘들아, 암컷들이래. 그런데 뭘 하진 않아? 암컷이면 당연히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걸 떠올릴 수 있지만 일벌들은요, 또 특이하게 do not lay eggs. 알들을 낳지 않는데요. Instead, 대신에 they do all the work in the hive. 이 일벌들은요, 이 벌집에서 온갖 일들을 다 한답니다. 먼저 they care for the queen. 아, 여기서 queen이라고 하면요, 여왕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벌들의 성별은 암컷이지만 주로 하는 일은 뭐다? Care for the queen. 여왕벌을 이렇게 보살피고요. and her young, 그리고 여왕 벌이 번식해서 낳은 새끼들을 돌본대요. Workers take honey and other food and feed it to other bees.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도 등이 접속사 and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앞에 나와 있는 workers take, 그다음에 두 번째 workers feed라는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벌들은, 일벌들은 뭘 가지고 와요? Take honey and other food. 아, 꿀과 다른 먹이들을 take 가지고 와요. And feed it. 그리고 그것을 먹이로 주죠. 누구한테? 다른 벌들한테 먹이로 준답니다. They help build. 다시 한번 they는 계속해서 일벌들이 되는 거죠. 자, 일벌들은요. 도와요. 뭐 하는 걸? Build and repair the cells of the hive. 아, build는 짓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repair라고 하면은 무언가 수리하다인데 그 벌집에 있는 하나하나 있는 그런 칸들 있잖아요. 그런 칸들을 짓고 그리고 칸들을 수리하는 것을 돕는데요. 자,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 하나에 동사를 하나만 써야 한다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they help 그 일벌들은 도와요. 그런데 build는 짓다 라는 동사인데 어떻게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Help, build.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친구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는요. 매우 특이하게 동사 help라는 이 아이는 원래는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가지고 오는 특징이 있는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유독 특이하게 help라는 동사만 이렇게 to를 생략을 하고 쓰는 것을 허용을 한대요. 그래서 원래 문장을 어떻게 쓸 수도 있고 they help to build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to를 생략하고 마치 원형만 남은 것처럼 원형 부정사만 남는 것처럼 쓰는 것도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병렬은 they help to build 두 번째 목적어로서 they help to repair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 다시 말해 to 부정사가 병렬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벌들 얘들아 임무는 뭐야? 전부 다 여왕벌도 케어하고 여왕벌들 낳은 새끼들도 케어하고 음식도 가지고 와야 되고 다리에다 나눠주기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 뭔가 벌집에서 하나가 뭔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더 숫자를 늘리려면 이걸 짓는 것에 동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어서 볼게요. They also defend the hive from enemies. 자, 그들은 또한 뭐 하냐면 적들로부터 벌집을 방어한대요. They usually live only about 6 weeks. 자, 일반적으로 이 일벌들은요, 산답니다. 얘들 어느 정도 산다는 거야? Only about 6 weeks. 6주죠. 6주면 한 달이 조금 넘는 거잖아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한대요. While queen bees live for about 5 years. 자, 여기에서 while이라는 이 아이는요, 기능이 한 가지죠. 바로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요. 여기에서의 의미는 반면에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죠. 얘들아, 일벌들은 6주밖에 못 산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진짜 빨리 죽나 봐. 그런데 뒤에 queen bees, 여왕 이 벌들은 얼마만큼 산대요? 약 5년 정도 산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한 벌은 같은 종족이긴 하지만 한 벌은 6주밖에 못 살고 한 벌은 6년이나 5년이나 산다라는

0: 것은 상대적으로 얘들아 어때요? 당연히 갭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면에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게요. They live in a hive. 자, 이 부분도 live in, live in, live in을 빨리 하다 보면 they live in, they live in, 거의 live in처럼 아마 들릴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They live in a hive made up of cells which have six sides. 자,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에서는 made up을 봤을 때 발음을 하다 보면 made up, made up, made up, made up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 바로 전치사 of으로 이어져서 made up of, made up of 이렇게 of의 p 사운드가 가볍게 뒤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같이 발음해 볼게요. They live in a hive made up of cells which have six sides.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함께 확인해 볼게요.
1: They live in a hive made up of cells which have six sides.
0: 오, 진짜 얘들아. made up of라고 발음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y live in a hive made up of cells which have six sides.
0: 네, 자, 여러분도 방금 들었던 그 소리 확인하면서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벌집, 뭔가 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뭔가 이 벌집 형상을 닮은 구조물이 있는지 이렇게 서칭을 해보니까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Hudson Yards Vessel이라는 건축물입니다. 자, 맨해튼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건축물인데 얘들아 딱 봐도 되게 멋있게 생겼죠. 자, 이것의 정의를 보면 Extraordinary Centerpiece of Hudson Yards. 바로 허드슨 그쪽에 있는 아주 비범한 어떤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9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거의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총 16층 정도의 그런 높이를 자랑을 하고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총 8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건물의 내부를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씩 이런 칸들을 왜 우리 cell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총 육각형 모양의 이런 벌집 모양을 따서 만든 구조물이라고 해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가운데 보니까 뭔가 엘리베이터가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 그럼 나중에 미국에, 뉴욕에 가시게 되면 바로 Hudson Yards Vessel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이어서 Grammar Clear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ABC 문제로 바꾸어 보았어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둘 중 하나 옳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자, 먼저 A번에는요, what과 which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는 lie와 lay가 짝지어져 있죠. C번에서는 since와 while를 묶어 놓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지 지금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대체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자, 일단 A번 문장 볼게요. They live in a hive. 자, 문맥상 they는 일벌들이었어요. 일벌들은요, 벌집에 살아요. 근데 그 벌집은 made up of cells, 어떤 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칸들은 전부 다 면이 몇 면이다? 총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what을 쓸 건지 아니면 which를 쓸 건지, 자, 이런 문제 너무나 내신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자, A번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what은요, 무엇이 가지고 있다, 여섯 면을. 자, 무엇이라는 어떤 의문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 관계사 카테고리 중에서 관계대명사 what을 쓸 건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관계대명사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둘 다 어떤 역할을 한다? 관계사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접속사 카테고리 들어가서 접속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에서 they live라는 동사가 보이고 have라는 동사가 보이죠.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

그렇죠. 동사가 두 개니까 여기에서는 반드시 접속 역할을 한 애가 필요하단 이야기야. 두 번째, 관계 대명사.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관계 대명사 역시 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죠. 명사관 역할을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 앞에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봐도 주어 자리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가장 큰 관계 대명사 워세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명사는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 다시 말해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 대명사 워스는요. 얘만 특이하게 앞에 선행사 같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두 개의 차이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해석이 뭐가 여섯 개의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가 이렇게 여섯 개의 면을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 벌집 안에 들어있는 이 칸들이 여섯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리키는 명사가 있게 되는 거네. 자연스럽게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선행사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뭘 골라야 된다? 선행사를 취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야 한다. 뭐가 아니라 관계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which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B번 문장으로 가볼게요. They are females but do not blank eggs. 일벌들의 성별은 암컷인데, 얘들아, 얘네들은 뭐 하지 않아? 알을 낳지 않는데요. 자, B번의 출제 의도는요, 자동사로서의 lie, 그 다음에 타동사로서의 lay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 lie라고 하면요, 자동사로서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놓여 있다, 혹은 무언가 그냥 주어가 눕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타동사로서 쓰이는 이러한 레이는 무언가를 놓다, 혹은 알을 낳다, 혹은 무언가를 눕히다라는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같은 목적어가 있다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 쓰였구나. 그 정답 뭐다? lay eggs. lay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C번 볼게요. 일벌들은 6주 정도, 대략 6주 정도만 삽니다. 빈칸, queen bees live for about 5 years. 그런 여왕벌들은 5년 정도를 산대요. 자, 이제 봐봐, 얘들아. 여기에서 they live라는 동사가 보이고, queen bees live라는 동사가 또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C는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접속사 since를 쓸 건지, 접속사 why를 쓸 건지를 골라야 하는데, 실은 이 문제는 어법 문제보다 조금 더 해석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속사 since의 해석은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거나, 혹은 뭐뭐 이래로 라는 의미의 시간을 뜻하죠. 자, 그리고 접속사 while의 해석 중에 하나가 반면의 인데요. 이 앞뒤의 맥락을 보자고요. 일벌들은 한달 조금 넘게 살아. 그런데 뭐 같다는 이야기야? 여왕벌들은 5년이나 산다란 이야기니까 이두 개의 뉘앙스가 약간 상반이 되고 약간 역접이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접속사 while을 써야 한다라는 거죠. 뭔가 확실히 대비가 되니까요. 정답은 우리 while로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모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주어가 the number of something으로 나올 경우에는 동사의 수는요, 단수이다. 자, 정답은 5였었죠. 이 부분 영작할 때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OX 퀴즈는 이거예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what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얘들아? 이미 선행사가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앞에 나올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관계대명사의 what의 특징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뭔가 beehive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무슨 뜻일까요? A person who watches a lot of television and does not have an active life. 자, 즉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세요. 네, 감자가 이렇게 또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죠? 맞습니다. 저 이렇게 계속 빈둥빈둥거리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먹기만 하면서 TV만 보는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라고 합니다. What? You are teasing me? 뭐라고?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였어? You should thank me. 나한테 감사해야 돼.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드디어 방에서 나왔잖아.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나 일하러 가야 돼. 안녕. 역시 크리스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재밌게 잘 배워봤죠? 카우치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 이렇게 앉아서 TV만 보고 드라마 보고, 와, 아주 게으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자,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Alright,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guys?
0: Hi!
1: Hi, Kevin!
2: Hi!
0: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뭘까요?
1: 아,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 일하기 싫어. 피곤해. 아, 천천히 걷자. 천천히 할래.
0: 오, 알겠어요. You are a couch potato.
1: Bingo! 정답이에요. 넌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You are a couch potato.
0: 한번 따라해볼까요?
1: You are a couch potato.
0: One more time.
1: You are a couch potato.
0: 비슷한 표현도 있다고요?
1: You are a lazy person.
0: You are a lazy person. 따라해볼까요? You are a lazy person. 너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One more time. You are a lazy person.
1: You are a lazy person.
0: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요?
1: You are an idle man.
0: 아이돌 아닙니다. Idle.
1: You are an idle man.
0: 넌 정말 게으른 사람이야. 따라해볼까요? You are an idle man.
1: You are an idle man.
0: One more time.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은 You are a couch potato.
1: You are a couch potato.
0: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을 꼭 외워두시고요. 카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3: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4: Yep, this is the last season.
3: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4: I couldn't stop watching. It was so much fun.
3: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4: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3: Oh, it's really tasty. If you look closely,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4: I can find it here? Where is it? Christine, I can't find any potato chips. Where did you see it?
3: It's there!
4: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3: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4: What? You are teasing me?
3: You should thank me.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Bye.
0: Okay, guys. Kevin's Cartoon English. 재밌게 잘 보셨나요?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모든 걸 다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표현만 꼭 외워주세요. You are a couch potato. A couch potato. 게으른 사람, 정말 게으른 사람.

0: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Do 시리즈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Pass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들을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들어볼까요?
1: Some people actually passed out when they heard Michael Jackson passed away.
0: 몇몇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 들었을 때 실제로 기절했었어.
1: Yeah, his passing was really unexpected. You know, many people loved his music.
0: 맞아. 사실 그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자,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다소 조금 무거운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안 배울 수는 없어요. 자, 일단 pass away랑 pass out인데요. pass가 일단 우리 생각하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지나가다. 오케이, pass! 하는 의미가 있죠. 실제로 시험 같은 걸 쳤을 때 통과하면 그걸 패스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찍고 지나가는 그게 바로 패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점을 통과한다, 지나간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동사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패스 어웨이입니다. 자, 우리 away라는 표현 이미 여러 번 봤다, 그쵸? 여기 있었던 건데 멀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림이라고 했죠. 지나가는데 여기가 편하게 조금 생각하면은 이승인 거야.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away, 떠나간 거죠. 그래서 pass away 하면은 돌아가시다, 세상을 떠나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die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외웠을 거예요. die, 죽다인데 die라고 말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좀 너무 좀 그래. 그래서 그걸 조금 돌려 말할 때 죽었어 라기보다는 돌아가셨어, 세상을 떠나셨어, 하늘나라로 가셨어 이렇게 많이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영어도 die라고 하기보다는 돌려서 pass away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나왔었죠. Michael Jackson이 passed away.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로 갔다. 돌아가셨다. 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돌려 말하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있겠습니다. She passed away.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Due to heart failure라고 했는데 heart failure는 심부전이에요.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녀는 심장 기능 약화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die보다는 pass away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잘 돌려 말하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pass out입니다. 자, 패스아웃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지점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느낌보다는 잠깐 나가는 거예요. 잠깐 톡! 우리 보통 선생님이 스탠드아웃 가르칠 때도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패스아웃도 잠깐 이렇게 툭 지나간 거예요. 정신이 잠깐 나간 거지. 그래서 기절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혼이 잠깐 이렇게 툭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그게 바로 pass out인데요. 자, 아까 예문, 문장을 통째로 보면 이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실제로 기절했다. 그러니까 잠깐 정신이 멘탈이 밖으로 푹 나갔었다. 그 마이클 잭슨이 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소 조금 뭐랄까 hard한 예문이 되겠는데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 온 것이고요. I was hit

0: On the head. 내가 때림을 당했어. hit은 때리는 건데, was hit. 수동태죠. 때림을 당했어요. 머리를. 그리고 기절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요, 이 세상. 이승을 떠나서 가는 거. 돌아가시다, 세상을 떠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die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pass away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pass out은 잠깐 멘탈이 휙 나갔다 오는 겁니다. 기절하다라고 외우면 되겠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퀴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좀 표현이 그래서 다소 문장들이 조금 무거운데요. 나의 개가 암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돌아가시다. pass away가 실제로 돌려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away 넣으시면 되겠죠. 돌려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죽었다라는 말 대신 되게 많이 쓰잖아. 자기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슬프게도 피터가 어젯밤 세상을 떠났다. 그쵸. 세상을 떠났다. 돌려 말하셔야죠. passed away. 과거 시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last night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sad to say가 슬프게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억하고요. 자, 요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sad to say, Peter passed away last night. sad to say, Peter passed away last night. 좋아요.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아, 나 현기증이 나. 곧 기절할 것만 같아. 그쵸. 자, 멘탈이 잠깐 푹 나갔다가 오는 거니까 pass out이고요. faint라는 것 자체가 현기증이 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faint와 pass out은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실생활에서 쓸일 있을 수도 있으니 따라 읽어볼게요. I feel faint. I think I'm going to pass out. I feel faint. I think I'm going to pass out.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보죠.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너무 긴장될 때 쓰러지기도 한다. 그쵸. 자, 쓰러지고 기절하는 거니까 pass out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too nervous, 너무 긴장될 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1: Some people actually passed out when they heard Michael Jackson passed away. Yeah, his passing was really unexpected. You know, many people loved his music.
0: 자, 요렇게 다소 무겁지만 꼭 필요한 표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죽다, die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pass away, 돌아가시다라는 뜻이었고요. 잠깐 정신이 나가는 거 pass out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부디 pass away와 pass out을 자주 쓰지는 않기를 바라면서요. 일단 오늘 수업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0: 1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Pencil. P-E-N-C-I-L. Pencil. Pencil. Ruler. R-U-L-E-R. Ruler. Ruler. Eraser. E-R-A-S-E-R. Eraser. Eraser.
0: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은 stationery, 학용품이란 뜻이에요. 와우! 여러분, 저와 함께 stationery store, 문구점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단어는 pencil, 연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연필로 글씨를 쓰죠. pencil. Next, we have ruler, 차예요. We draw a straight line with a ruler. 이렇게 반듯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Ruler. Next is eraser. 지우개란 뜻이에요. 우리가 펜슬로 실수했을 때 eraser로 싹싹싹싹 지워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연필, pencil. 친구들 앞에 펜에 강조해보세요. Pencil. That's right. 자, ruler. 여기도 앞에 rule를 크게 말해보는 거예요. Ruler. Excellent. 지우개, eraser. Ray에 크게 말해보세요. Eraser.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Pencil. Pencil. Ruler. Ruler. Eraser. Eraser.
0: Now it's time to apply the words. 자, 단어를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Can I borrow your pencil? 내 연필 좀 빌릴 수 있니? 우리가 가끔가다 펜슬을 forget,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친구한테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세요. 자, 같이 연습해봐요. Can I borrow your pencil? That was very good. You need a ruler when you draw a line. 선을 긋기 위해서는 자가 필요해. That's right, everyone. Do you have a ruler? 여러분 다 자가 있죠? 뭐뭐가 필요하다는 you need란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You need a ruler when you draw a line. 와우, 긴 문장도 참 잘하네요. 그 다음, I forgot to bring my eraser. 지우개 가지고 오는 것을 잃어버렸어. 가끔 이럴 때가 있죠. 뭐뭐를 잊어버렸다. I forgot to 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forgot to bring my eraser. Wow, perfect. Okay,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tationery. S-T-A-T-I-O-N-E-R-Y. Stationery. Stationery. Pencil case. P-E-N-C-I-L. C-A-S-E. Pencil case. Pencil case. Scissors. S-C-I-S-S-O-R-S. Scissors. Scissors.
0: Okay, Aaron.

0: next word is stationary. 학용품이란 뜻이에요. 단어가 조금 길죠? Stationary. Next is pencil case. 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필, 지우개, 차 이렇게 필통 안에 보관해 두죠? Pencil case. Very good. Next, scissors. 가위예요. 친구들, when you use scissors, of course, you have to be careful. 위험해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 C가 들어가는데 그 발음이 안 나요. 신기하죠? Scissors. 자, 그럼 발음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학용품, stationary. 앞에 stay에 강하게 말해보세요. Stationary. Good job. 필통, pencil case. 여기도 역시 앞에 pen에 세게 말해보는 거예요. Pencil case. That's right. 가위, scissors. C 발음이 안 나요. Scissors.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tationary. Stationary. Pencil case. Pencil case. Scissors. Scissors.
0: Okay, our next sentence is, I bought a notebook at the stationery store. 나는 학용품 가게에서 공책을 샀어. 공책은 영어로 notebook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뭐를 샀다. I bought라는 단어를 꼭 써야 돼요.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I bought a notebook at the stationery store. 그렇게 하는 거예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 안에 뭐가 들어있니? 아주 궁금한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 필통 참 궁금하잖아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잘했어요. Be careful when using the scissors. 가위를 사용할 때 조심해. 맞아요. 옆에 꼭 어른이 계셔야 돼요. 함부로 쓰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날카롭거든요. 자, 조심해. Be careful 이란 단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it's your turn. Be careful when using the scissors. 와, 오늘도 역시 너무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Pencil, pencil. Ruler, ruler. Eraser, eraser. Stationery. Stationary. Pencil case. Pencil case. Scissors. Scissors.
0: 친구들, did you have fun today? Today we learned about stationery. 우리 그럼 내일 또 재밌는 수업으로 만날게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재빨간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간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He washed his hands blank lunch. 그는 점심 식사 전에 손을 씻었다. 뭐뭐 전에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학습 마친 후에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시간 전치사 before 그리고 after 비교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진 두 개를 놓고 before, after 이렇게 대조하는 사진 본적 있으신가요? 전, 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before, 뭐뭐 전에라는 뜻,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Before class, 수업 전에. Before the exam, 시험 전에. Before lunch, 점심 전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after,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the show, 쇼 후에. After dinner, 저녁 후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반대말이다. 기억해 주세요.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 주세요. 자, 1번. We went to the park blank dinner. 우리는 저녁 식사 후에 공원에 갔다. 후에는 영어로 after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went to the park, 공원에 갔다입니다. 2번. I read a book blank class.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었다. 전에는 뭐죠? Before, before. 그래서 before class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수업 시작 전에 책을 읽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봐두셨으면 하는 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나 대명사가 오죠. 그래서 1번은 after 뒤에 dinner이라는 명사, 2번은 before 뒤에 class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니까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랑 같이 세트로, 짝꿍으로 살펴봐 주세요. 3번. They check their bags blank the trip. 그들은 여행 전에 가방을 확인했다. 전에는 before이라고 채워야겠습니다. They check their bags before the trip. 4번. We clean the room blank the party. 우리는 파티 후에 방을 청소했다. 파티 후에니까 정답은 after. After the party입니다. We clean the room after the party. 5번. They went to a cafe blank the movie. 그들은 영화 본 후에 카페에 갔다. 이번에는 후에 after로 채워주면 되겠죠? They went to a cafe after the movie.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Before, after. Before는 전에, after는 후에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시간 전치사 for과 dur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before, after는 의미가 다르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for, during은 둘다 뭐뭐 동안에 라고 해석돼요. 우리말로는. 하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for은 뒤에 기간이 오는데 어떤 기간의 길이가 나와서 특히 숫자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나타내진 기간의 길이가 온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지 말할 때 시간 전치사 for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for 2 hours. 2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2시간이라는 기간의 길이가 for 뒤에 나왔습니다. 2시간 동안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For a week. 선생님, 여기는 숫자가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A week이라고 했죠? A week이니까 일주일이라는 뜻이에요. 1 숫자가 있는 거예요. For a week.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a week. 일주일이라는 기간 길이가 for 뒤에 나와 있고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계속했다라고 할 때, for a week.

써줄 수 있습니다. For 6 months 여기는 숫자 6가 보이죠? 6개월 동안 이렇게 for 뒤에는 보통 숫자와 함께 기간의 길이가 나옵니다. 반면에 during은 쓰임이 다른데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지를 말할 때 쓰는 걸로 뒤에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 이때 기간은 기간의 길이를 나타내지 않고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2 hours, 2시간은 기간의 길이죠. 그런데 기간의 이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summer vacation, 여름방학과 같은 이런 기간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uring 뒤에는 특정 사건, 기간 이름, 행사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During the trip, 여행 중에, 여행이라고 하는 특정 사건, 동안에 라는 뜻이죠. During summer, 여름, 동안에. During the festival, 축제, 동안에 입니다. 그래서 for과 during, 우리말 해석은 같지만 그 쓰임이 완전히 달라요.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나오고요. during 뒤에는 특정 사건이나 행사, 기간의 이름이 나온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시간 전치사 for, during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걸잘 봐야 돼요. 1번, she sang blank 2 hours. 자, 2시간이요? 숫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정답은 for. for 2 hours. 그녀는 2시간 동안 노래했다. 얼마나 오래 노래했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2번, he fell asleep, blank, the meeting. The meeting이라고 하는 건 회의. 회의는 특정한 사건 행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during 되겠습니다. 그는 회의 동안에 잠에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언제 일어났는지 얘기할 때는 during을 써줍니다. 3번, I left blank the show. show, 공연이죠. 자, 공연은 사건 행사니까 앞에 during을 붙여줘야겠네요. I left during the show. 나는 공연 동안에 웃었다입니다. 4번, We waited blank 20 minutes. 이번에는 20 숫자가 나와 있어요. 나는 20분 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정답은 4이죠. We waited for 20 minutes. 주어가 we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야겠네요. 우리는 20분 동안 기다렸다입니다. 5번. She stayed quiet, blank the ceremony. ceremony라고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은 사건 행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during입니다. during. She stayed quiet during the ceremony. 그녀는 의식 동안에 조용히 있었다. during 그 뒤에 사건이나 행사가 오면 언제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션 해결해 볼게요. 점심 식사 전에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정답은 before이 되겠습니다. He washed his hands before lunch. 뒤에 lunch, 명사, 그 앞에 전치사 자리고요. 이 전치사, 뭐뭐 전에라는 뜻 나타내줘야 되니까 정답은 before 되겠습니다. after 써버리면 점심 후에라는 뜻이 되니까 반대의 의미죠. 점심 식사 전에 before이라고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전치사 4개 더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7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영어로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책을 읽을 땐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좋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땐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죠. 오늘은 분위기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나요? 자, 가장 왼쪽 그림을 보면요. 도서관이 나와 있죠. 도서관에서는 우리 정숙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가 나오겠죠. 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오른쪽을 보면 우리 친구들의 교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뭔가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고 마지막에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Q-U-I-E-T. Quiet. Quiet. 조용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쉬,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 이런 의미죠. quiet라는 건 조용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자,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스펠링을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Q-U-I-E-T, 바로 외워서 오른쪽에 쌤이랑 같이 써보겠습니다. Q-U-I-E-T, 읽을 때는 quiet. 자, 반대말도 알아둘게요. 반대말은요, loud. 여러분, loud를 한번 발음해 볼까요? loud. 입이 크게 벌어지죠? 소리가 큰 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예문 볼까요? Please be quiet here.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달라는 걸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Our classroom is very quiet 하면 우리의 교실이 매우 조용한 거겠죠? quiet 하면 조용한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calm, calm입니다. 이 calm은 고요한 혹은 침착한이라는 의미고요. L은 거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calm 이렇게 읽어요. 자, 스펠링을 기억하시고 쌤이랑 같이 오른쪽에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calm, C-A-L-M. calm은 뭔가 업다운이 많이 없고 고요하고 침착한 그런 분위기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표현 하나만 알아둘게요. peaceful. 여러분, peace라고 하면요, 평화거든요. 뒤에 full을 붙이면 peaceful, 평화로운 이라는 단어예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The sea is very calm and peaceful. 바다가요,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운 거죠. calm이라는 건 막 파도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한 겁니다. 하나 더. Please keep calm and wait for your turn.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wait for your turn이라고 하면 당신의 차례를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세요? Keep calm이라고 했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alm의 의미 기억하셨죠?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oisy가 나와 있네요. noisy.

시끄러운인데요. 이 단어는 이 noise라는 표현에서 나왔어요. noise라는 거는 소음이거든요, 소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소음이. 이 소음에서 나와서 noisy 하면 시끄러운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noisy.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N-O-I-S-Y. 네, 써볼게요. N-O-I-S-Y 하면 noisy, 시끄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is city is very noisy 라고 했어요. 이 도시는요, 매우 뭐해요? 시끄러운 거죠. 이 도시는 매우 시끄럽다 할 때, 이 noisy를 쓸수 있습니다. 하나 더. It's noisy outside. 무슨 의미일까요? outside라는 건 밖이죠, 바깥. 밖이 굉장히 noisy, 시끄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noisy는 조용하지 않고 시끄러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이 분위기와 관련된 표현들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도서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우리 조용한이라는 단어는 Q로 시작해요. Quiet. Quiet. 자, 바다가 굉장히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자, 고요한 분위기는 우리 뭐라고 하죠? Calm. Calm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시끄러운 이 교실의 분위기. 뭐라고 영어로 말할까요? N으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Noisy. Noisy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세 개의 단어와 함께 배운 표현들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여러분은 체크리스트와 함께 오늘 배운 표현들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표현들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paper fairy,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paper bird, 수다쟁이 토끼입니다.
1: Oh no, Lizzle! Oh no, Lizzle!
0: Why? 왜 그래, 토끼?
1: Look at your feet! Look at your feet!
0: 응? 내 발을 보라고? 이런, 맨발이잖아. 아, 내 정신 어디 있는 거야? 마침 이 소리는 뭐지?
1: Footsteps! Footsteps!
0: 아, 발소리! 맞아! 뚜벅뚜벅, 또각또각!
1: Let's make shoes! Let's make shoes!
0: 아, 그래 알겠어! 오늘은 토끼 네 말대로 신발을 접어보자! 친구들! 신발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함께 배워봅시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새 신을 신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나요? 새 신을 만들어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분 전환하러 저를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I'm going to make pink shoes. 저는 분홍색을 골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발 한 짝을 접는데 반만 필요하답니다. Put the pink side facing down. 사용하려는 색상을 아래를 보게 합니다. Rotate. 가로로 길게 놓으시고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and then unfold. 이렇게 전체를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펼쳐줄게요. 접었다, 펴기. You see the center line? 가운데 선 보이시죠? 이 아래 모서리들을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을게요. Fold up the right side. Fold up the left side. 오른쪽과 왼쪽을 이렇게 접었습니다. Now you see this V line. 이쪽 V 모양의 라인들이 보이죠? 이 선들을 또 center line, 가운데 선을 향해서 접어줄게요. 접으셨다면 we will fold this in half. 반으로 또 접어줄게요. Now you see this edge. 여기 있는 모서리가 보이시죠? Fold down to this line. 여기는 세로 줄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내려 접어요. 이렇게 한쪽 날개를 접으면요. You see this triangle?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삼각형이 보이시죠? 그것을 fold over the flap. 이 날개 위쪽으로 이렇게 겹치게 접어주세요. And then we will put this flap into the pocket over here. 여기 들어올리면 보이는 이 주머니 안으로 여기 있는 이 뒤쪽 날개를 넣어줄 거예요. 자. Turn over. 이렇게 바로 세우면 거의 신발 모양이 다 됐죠? We're almost done. The last step is to fold the tip of the shoe upwards. 위쪽으로 이렇게 꺾어 올려서 접어주는 겁니다. One shoe is complete. Let's make another one. 반대쪽 신발도 접으러 가볼까요? 타라! The shoes are complete. 신발이 완성되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발목 위로 올라오는 신발은 shoes 중에서도 boots라고 한답니다. Boots 아시죠? Boots. 그러면 did you make two? 두 개 다 만드신 거 맞죠? 이제 신발을 신고 우리 어딘가 가볼까요? Let's go! 우와, 날씨 좋다! It's sunny! 이런 날에는 산책을 가야 제맛이지? 어? 그런데 뭘 신고 산책을 가지? 신발 한번 볼까? 파란색? Blue? 아, 아니야. 내 옷이랑 똑같은 노란색? Yellow? 아니야. Pink? 아하, 알았어. 이번에 부모님이 새로 사주신 새 신을 신어야겠어. 나는 새 신발을 신어요. I put on my new shoes. 나는 새 신발을 신어요. I put on my new shoes. 우와, 예쁘다. 이제 공원으로 산책을 가야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와, 새 신발 신고 산책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 나무도 보고 바위도 보고 나는 산책을 해요. I take a walk. 나는 산책을 해요. I take a walk. 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많이 걸으니까 좀 피곤한데? I'm tired. 이제 집에 가볼까? Home sweet home. 역시 집이 최고야. 나는 신발을 벗어요. I take off my shoes. 나는 신발을 벗어요. I take off my shoes. 어, 근데 이거 봐. 신발들이 다 엉망으로 놓여 있네.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해야겠어.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요.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요.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우와, 깔끔해졌는데? 정리하니까 기분 좋아. 내일은 꼭 저 새 신발을 신고 학교 가야지. I can't wait.
2: I put on my new shoes. I take a walk. I take off my shoes.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0: 친구들, 다시 만났네요. It's time for review. 그렇죠? 우리의 복습 시간이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봅시다. 먼저, 나는 새 신발을 신어요. 그렇죠. I put on my new shoes.
1: I put on my new shoes.
0: 나는 산책을 해요. 그렇죠. I take a walk.
1: I take a walk.
0: 이제 신발 벗어야겠죠? 나는 신발을 벗어요.
1: I take off my shoes. I take off my shoes.
0: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신발장에 신발을 정리해요. 좋아요.
1: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I organize shoes on the shoe rack.
0: Fantastic! 여러분 정말 잘 기억했어요. 뿌듯한데요?
1: Weasel, weasel!
0: 응? 왜 토끼?
1: Your shoes, your shoes!
0: 아, 내 신발? 맞다, 나 맨발이었지? 저는 그럼 이제 신발 신으러 가야겠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0: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싱글벙글하고 계시잖아. 싱글벙글하고 계시지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he's smiling all the time.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Shh, your mom is dancing right now.
2: She's all smiles. She's all smiles. I know she's super happy right now.
1: Why? Did something good happen?
2: She's getting her getdon today. Isn't she cute?
1: Getdon. What's that? Is it like Armageddon?
2: Armageddon? No. 엄마겟돈.
1: About. Tell me, what does it mean?
2: My mom and her friends save money every month. Every month, one person from the group gets their lump sum.
1: Oh, I see. Ooh,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Let's do it too.
2: Really? Since it's just the two of us, let's save our money and go on a trip together.
1: Awesome! I can't wait!
2: Where do you want to go?
1: Since we went to Jeju Island, how about going to the East Sea?
2: Oh, we can't go there right now. Hurry and get ready.
1: What? Right now? I have plans tomorrow.
2: Oh, 당일치기! Let's go!
1: A one-day trip? Yahoo! Let's g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쉬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기분 좋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자꾸만 웃음이 실실 입가로 새어나오는 느낌 있죠? 얼굴에 웃음이 계속 묻어있다고 할까요? 오늘 케빈의 어머니도 웃음을 참으실 수가 없나 봅니다. 너무 좋아서 춤까지 추시는데 무슨 일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케빈 엄마가 춤을 추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케빈은 엄마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 알고 있어?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She's all smiles. She's all smiles. 이 표현은요, she's 그녀는 무엇무엇이다 또는 어떠어떠하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All은 온통이라는 뜻입니다. Smiles는 미소. 온통 미소뿐인 게 뭐예요? 맞아요. 싱글벙글 내내 웃고 계신 모습을 she's all smile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She's all smiles. 모아서 한 번 더요. She's all smiles. 네, 우리 엄마 지금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I know she's super happy right now. 지금 기분이 엄청 좋으실 거야. 뜸을 들이는 케빈입니다. 기분이 엄청 좋다고 할 때 super happy라고 했잖아요. 이 super이라는 말이 매우 뭐뭐한이라는 부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It's super cold today. 오늘 진짜 춥다. 또는 You guys have been super helpful. Thank you. 정말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요. Super이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이제야 말해주네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 하하, 엄마가 친구분들하고 개 모임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데 이번이 엄마가 갯돈을 받으시는 날.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엄청 좋으신 거죠. 크리스틴이 이 개 모임 얘기를 듣더니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도 해보자 라고 하네요. 이렇게 sound를 사용하며 뭐뭐처럼 들린다, 즉 뭐뭐인 것 같다라는 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at sounds good 또는 that sounds perfect 이렇게 좋은데, 완벽한데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의견. That sounds painful. That sounds terrible. 어, 아플 것 같은데, 어, 끔찍한데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딱 소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큰 건 못하고 그럼 돈 모아서 여행 가는 여행계를 하자고 케빈이 제안을 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여행계 할 거니까 어디 가지?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로 여행을 갈지 또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눕니다. 지난번에는 제주도 둘이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How about going to the East Sea? 동해 가면 어때? 라고 했네요. 그런데요, 케빈의 집에서 동해까지는 그냥도 갈 수 있는 거리인가 봐요. 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금 가자! Right now? 지금 당장요? 내일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행이 꼭 이렇게 계획 세워서 마음 잡고 몇 박 며칠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케빈이 원하는 건 당일치기. 당일치기는 맞아요. 잠 자지 않고 하루 만에 뚝딱 다녀오는 여행을 당일치기라고 합니다. 당일치기, a one-day trip.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A one-day trip. One day는 하루죠. Trip은 여행이죠.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여행, 당일치기 여행, a one day trip입니다. 여행계 하지도 않고요. 두 사람은 맘만 먹으면 이렇게 뚝딱 갈 수 있는데 굳이 개모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케빈과 크리스틴 동해에 가서도 즐거운 추억 많이 쌓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싱글벙글하고 계시지? 여기에 주체는 엄마입니다. 주어가 she가 되겠죠? She's all smiles. She's all smiles. 자, 그러면 비슷한 표현 우리 배워볼게요. 아, 나 웃음이 멈추질 않아. 즉, 나는 웃는 것을 멈추지 못하겠다.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I can't stop smiling. I can't stop smiling. 한 번 더요. I can't stop smiling. 나 웃음이 멈추질 않아. 정말 기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상황 속에서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좋아하던 남학생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서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와요. 어, 어떡하지? 나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 어떻게 말한다고요? I can't stop smiling. I can't stop smiling. 또 다른 표현 있습니다. 너 좋은 일 있지? 활짝 웃고 있잖아. 웃다라는 표현으로 smile도 쓸 수 있지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You're beaming. You're beaming. Beam은 얼굴에서 빛이 촥 나오는 것처럼 환하게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하루 종일 싱글벙글인 친구. 무슨 좋은 일 있는 게 분명한데 말을 안 꺼내네요. 너 뭐 좋은 일 있지? 웃고 있잖아. 어떡해요? You're beaming. You're beaming. Good. 이번 시간에는 기분 좋은 미소에 가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She's all smiles. I can't stop smiling. You're beaming.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도 beaming 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are almost right. Go.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Look, Mom, it's snowing. I want to go sledding.
2: It's cold outside. Put on your jacket.
1: I need a scarf and gloves, too. Where are my boots?
2: Here you are. Have fun.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snowing, sledding, outside, put on, boots 이렇게 다섯 개 배워볼게요. Snowing, snowing. Snow 알고 있죠? Snow는 눈도 되지만 눈이 내리다도 돼요. 여기에 ing 붙여서 뭐뭐 하고 있는, 눈이 오고 있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0: snowing. sledding. sledding. 똑같이 ing이지만요. 여기에 ing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sled가 썰매 타다 또는 썰매거든요. sledding이라고 ing 붙여주니까 썰매 타기. outside. outside. out은 바깥, 그리고 side는 그런 쪽이니까 밖에서 이런 뜻. put on. put on. put이요. 놓다, 뭐 두다 이런 거 다 될 수 있는데 on이 뭐뭐 위에다 이렇게 딱 두는 거니까 피부 위에 옷이 이렇게 입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재미있게 입다, 쓰다, 두르다, 신다, 끼다 이렇게 우리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을 put on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보다 쉽죠? boots. boots. 부츠예요. 우리 이렇게 발목 정도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신발이죠. 눈 오거나 비 올 때 신는 그 부츠를, 장화를 boots라고 해요. S가 붙는 이유는 신발을 한 짝만 신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짝이 한 쌍, 한 켤레가 되어서 신기 때문에 boots라고 S 붙여줬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남자애가요. Look, mom. 엄마 보세요. It's snowing. 눈이 내리고 있어요. I want to go sledding. 저 뭐 하러 가고 싶어요? 썰매 타러 가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go 동작 ing 배웠단 말이에요. 저 썰매 타러 가고 싶어요 했더니 It's cold outside. 엄마가 It's cold outside. 밖은 추워. Put on your jacket. Put on, 입으렴. 너의 jacket, 자켓을 입으렴. 이렇게 말씀하셨죠. I need a scarf and gloves too. 그냥 이렇게 외투만 입으면 추우니까요. I need a scarf, 목도리랑요. Gloves, 장갑도 필요해요. Where are my boots? 그리고 발 젖지 않도록 장화도 신어야 되겠죠. 부츠도. 제 부츠, 장화 어딨나요? Here you are. 건네줄 때 여기 있단다. Here you are. Have fun. 즐거움을 가져라.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렴. 재밌게 놀아. Have fun. 이렇게 엄마가 인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속 문장들 가지고 앱으로 체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d 2에 293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잘 듣고 들리는 단어 눌러서 문장 순서대로 만들어 보기. 첫 번째.
1: It's cold outside.
0: It's cold outside. 밖은 추워.
1: It's rainy outside.
0: 아하, cold 대신에 rainy로 바뀌었어요. It's rainy outside. 아, 비가 내린다.
1: I need a scarf.
0: I need a scarf. 뭐? 맞아, 목도리가 필요해요.
1: I need gloves.
0: I need gloves. 마찬가지로 장갑이 필요해요.
1: Take an umbrella.
0: Take an umbrella. An umbrella. 우산이죠. Take는 가져가라 이런 뜻이니까 우산 가져가.
1: Put on your gloves.
0: 그란 나왔죠. Put on your gloves. 네 장갑을 끼렴. 쉽죠, 친구들? 자, 이제는요. 우리 펭수와 함께 대화 기원 미션이 있거든요.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탈 수 있어요. 저는 장갑이 필요해요. 저는 목도리가 필요해요. 자, Let's Talk을 켜고 스텝 1의 에피소드 60 눌러볼게요. 펭수가 오늘 인사를 해줄까 안 해줄까? Hi, hello, hi.
2: Hi.
0: Hi.
2: Can you ski?
0: 아하, can you ski? 하고 물어봤어요. 스키 탈 줄 알아요? 친구들 탈 수 있으면 yes, I can. 못하면 no, I can't 하면 되겠죠? Yes, I can.
2: Let's go to the ski resort. We have to pack our bags.
0: 가방을 챙겨야 돼요.
2: What do you need?
0: 스키를 타러 가니까 일단 손이 시렵지 않게 장갑이 필요하겠죠. 저는 장갑이 필요해요. I need, 그렇지, gloves. I need gloves. Okie dokie.
2: Great.

0: What else do you need?
1: 또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번에는 목도리가 있네요. Scarf. I need a scarf. I need a scarf. 헤헤.
0: Great.
1: Awesome.
0: Now let's go.
1: Let's go.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젠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우리 영어는 입다, 두르다 이런 거 다 put on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벗다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입다, 벗다 영어로 알려줄래? Put on, 입다. Put on your jacket. 재킷을 입어. Take off, 벗다. Take off your shoes. 내 신발을 벗으렴. 아하, 입다는 put on, on이 딱 붙는 거니까 put on your jacket 하면 너의 jacket, 재킷을 입어라가 되겠네요. 그럼 장갑을 껴라는 put on your gloves. 그죠? 모자를 써라. Put on your hat 아니면 ca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반대로 벗다는 take off. on은 딱 붙는 거라고 한다면 off는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take 딱 잡아서 off 하는 거니까 벗다가 될 수 있겠죠. take off, 벗다. take off your shoes, 네 신발을 벗으렴. 모자를 벗으려면 take off your hat 아니면 cap. 장갑을 벗으려면 take off your 그렇죠. gloves. 이렇게 많이 많이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친구들도 입다, 벗다, put on, take off 잘 기억해요. 좋아요, 친구들.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선생님은 조금 전에 우리 한번더 봤던 put on, take off 요게 기억에 남아요. put on이라는 것은 걸치는 거, take off는 그걸 우리 몸에서 덜어내는 거, 벗는 거 이렇게 on, off가 반대말이니까 put on, take off도 반대말이구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는 거랑 또 중요한 게 뭐죠? 써보는 거.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뭐뭐를 입으렴 문장 만들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2: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K1쌤이에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치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ask someone to brush their teeth.
0: 자, 본격적으로 양치하다 라는 표현을 배우기 전에 우리 함께 warm-up부터 해볼까요? Oh, look at the picture. It's inside the bathroom. 네, 욕실 아니네요, 그쵸? 오, 저기 보니까 아들은 하품을 하면서 오고 있어요. I think it's the morning. 아침인 것 같네요, 그쵸? 아빠는 he's brushing his teeth. 아빠는 양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 아이도 같이 양치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칫솔을 주고 계시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아이에게도 양치하다라는 표현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그럼 빨리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1: Brush your teeth.
2: I'm sleepy.
1: We don't want sugar bugs.
2: Okay.
1: Good girl.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처음부터 유말을 쓰네요, 그렇죠? Brush your teeth라고 했어요. 이게 양치해, 양치하세요라는 표현이거든요. 일단 brush가 칫솔질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Brush 자체는 이렇게 칫솔질을 하다라는 뜻도 됐지만 칫솔의 그솔 있죠, 솔. 솔도 brush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칫솔질을 하다 brush고요. teeth는 뭘까요? 자, teeth는 이라는 뜻인데 여러 개, 즉 복수를 teeth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 치아 하나는 어떻게 말할까요? tooth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불규칙하게 변해요. tooth, teeth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tooth에 s를 붙여서 tooths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tooth하고 teeth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th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음 소리거든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껴고 그리고 쓰라고 하는 것처럼 발음을 내뿜는 소리예요. 이렇게 teeth, tooth. 네, 제가 좀 과장되게 했지만 그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So brush your teeth라고 하면 너의 치아를 닦으렴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양치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잘했어요. 그런데 막 일어나서 I'm sleepy. 자, 이 표현은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표현이에요. Sleepy가 피곤한, 졸린 이런 표현이거든요. 졸려. I'm sleep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We don't want sugar bug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sugar는 설탕이라는 뜻이고요. bug는 벌레인데 bugs, s를 붙여서 벌레들 이렇게 복수로 나타냈죠. 자, 원래는 우리 충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cavity라고 해요. 근데 이 cavity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하죠. 그래서 재미있게 아이들과 사용할 때 부모님들이 주로 cavity라는 말 대신에 sugar bugs. 그래서 귀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표현은 cavity 이렇게 표현하지만 we don't want sugar bugs. 우리 충치 생기는 거 싫잖아. 요런 표현이겠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잘했어요. 이렇게 we don't want 다음에는 원치 않는 것을 넣어서 우리 이거 원치 않잖아요.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방금 전에는 sugar bugs가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 we don't want scary stories 라고 할수 있어요. scary는 무서운 이라는 표현이고요. stories는 이야기들, story라는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이런 말이겠죠. 밤에 무서운 얘기 해줄까? 그럴 때, We don't want scary stories. 이렇게 말하면 돼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scary stories. 잘했어요. 또, We don't want mean words. 이런 표현도 쓸수 있는데요. mean이라고 하면 못된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words는 말이라는 뜻인데, W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고요?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단어들이 모여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ds가 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Mean words는 못된 말 하면 안 되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못된 말 원하지 않아요. We don't want mean word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0: We don't want mean words. We don't want mean words. Tattletale. So we don't want sugar bugs. 라고 했더니, okay.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양치를 했겠죠. 그래서, good girl. 여자아이니까, 우리 착한 아이. 이렇게 good girl.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good girl. 착한 여자아이한테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남자아이한테 쓰는 거 우리 배웠었죠. good boy 였어요. 그때는. 자, good girl.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기분이 아주 좋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쭉 봤는데, 여러분, 양치하다 뭐였죠? brush your teeth. 네, 상대방에게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we don't want sugar bugs. 그 다음에 good girl. 이런 표현들 잘 기억이 남아야 돼요.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Brush your teeth.
2: I'm sleepy.
1: We don't want sugar bugs.
2: Okay.
1: Good girl.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보면 We're inside the bathroom. 자, 화장실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오니까 아빠가 계세요. Good morning, Dad.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죠? 자, 아침에 아빠를 보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Good morning, Dad. 잘했어요. 자, Good morning, Dad. 했더니 아빠는 Good morning, son.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Son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Good morning, son.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죠. 자, good morning, son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양치하고 계시잖아요. Brush your teeth. 이렇게 칫솔을 주시면서 이를 닦으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를 닦으세요, 양치하세요. 영어로 다시 한번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eeth는 여러 개를 뜻하는 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졸리니까 양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오, brush your teeth에서 my teeth로 바뀌었죠. 왜냐? 내 이를 닦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저 양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인데 요거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I don't want to brush my teeth. 잘했어요. teeth의 마지막 th 발음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빠가 We don't want sugar bugs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sugar는 설탕, bug는 벌레인데 비유적으로 충치를 이렇게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세균 뭐 그런 표현으로 sugar bugs를 쓴다고 했죠. 바로 요런 아이들이죠. 보니까 너무 싫어요. 그렇죠? 요 말이 절로 나오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양치 잘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Okay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ll brush my teeth. 여기까지 일단 먼저 볼게요. I'll brush my teeth 라고 하면 양치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의 치아를 닦는 거기 때문에 brush my teeth라고 해야 되는 거죠. I'll brush my teeth. 그런데 뒤에 더 있어요. and가 나왔죠? and는 그리고 뭔가를 더 할 때, 더 많은 말을 추가로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brush my teeth and 뒤에 뭐예요? wash my face. wash는 씻다라는 뜻이고 face는 얼굴이거든요. My face니까 나의 얼굴이죠. 그래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할게요 라는 말이네요. 정말.

Good boy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 좀 길지만 연습 같이 해볼까요? I'll brush my teeth and wash my face. 다시 한번. I'll brush my teeth and wash my face. 우리 친구들은 brush your teeth, wash your face 잘 하죠? 네, 그렇게 믿을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치하다. Brush your teeth. 양치하세요. 이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It i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Woohoo!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I'm sleepy. I'm sleepy.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ugar bugs.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scary stories. We don't want mean words. We don't want mean words. Good girl. Good girl.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someone to brush their teeth. 누군가에게 양치하세요라는 말을 할수 있다? Check. 뭐였죠? Brush your teeth.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brush your teeth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근데 많이 안 사용하면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해 주세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나요? 쌤은 우리 친구를 봐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Tuesday. What's in your pencil case? I can say what's in my pencil case.
0: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볼게요. Here we go.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오늘은 사물입니다. 오늘은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일단 교실에 있어요. It's a classroom. It's a classroom. 그리고 저 사물함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ocker라고 합니다. locker, locker. lock가 잠그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locker 하면은 사물함이란 뜻이 돼요. 왜냐면 우리 사물함 잠그고 다닐 때도 있잖아요. locker. 근데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The

0: Lockers are talking. The lockers are talking to each other. 너무 재밌다, 그치? 실제로 만약에 우리 교실 뒤에 있는 사물함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일단 the yellow locker가 무엇이 안에 있어요? What do you see inside the yellow locker? Let's go ahead and talk. 자, 일단 gym jacket이 있어요. I see a gym jacket. 그리고 그 옆에 저그 풀이 있네요. A glue stick. 그 다음에 연두색 색연필이 있습니다. A green color pencil. 그쵸? The left locker has a gym jacket. 그 다음에 뭐예요? A glue stick and a green color pencil. 그쵸?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 green locker 안에는 scissors, a marker. 그 다음에 저 형광펜. 뭐예요? 형광펜? Highlighter가 있습니다. The right locker, the green locker, has scissors, a marker, and a highlighter.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왠지 너 사물함 안에는 뭐가 있어? 이런 거 같지 않나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 카툰청에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s in your pencil case?
2: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0: 그다음은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dialogue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쪼쪼쪼. Key expressions. 오늘의 첫 표현은 What's in your What's in your 이거 무슨 뜻일까?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필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고 뭐 친구 뭐 주머니 안에 뭐 사탕 소리가 난다면 뭐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What's in your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What's in your 자, 예문에서 한번 또 볼게요. 예문으로 짜잔. What's in your pencil case? One more time. What's in your pencil case? 자, pencil case는 필통입니다. 혹시 쌤 같은 친구가 있나요? 쌤은 어렸을 때 맨날 친구들 필통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 왜냐면 어떤 샤프, 어떤 연필, 어떤 지우개가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 맨날 친구들이랑 필통 열어서 막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나요? 자, 그래서 What's in your pencil case? 하게 되면은 너 필통 안에 무엇이 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What's in your pencil case? Hey, what's in your pencil case?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너 필통 안에 뭐 있어? 새로운 샤프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자, 또 보자.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쌤이 locker 아까 무슨 뜻이었지? 아까 쌤이 방금 오늘의 그림에서 알려줬는데 자, locker는 사물함입니다. 그래서 what's in your locker? 하게 되면 너 사물함에 뭐 있어? 내 사물함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할 때 쓸 수 있겠죠? 많이 쓰이겠죠? 자, 그 다음은 짜잔!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너 가방에 뭐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굉장히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또는 소풍 갈 때 무슨 간식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너 무슨 간식 가져왔어? 너 무슨 가방 안에 무슨 간식 가져왔어? 라고 할 때도 What's in your bag? 너 가방 안에 뭐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겠죠? Hey, what's in your bag? What's in your bag? 좋습니다. 자, 뭐 필통에 뭐가 들었어?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쓸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해봤어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기억할 수 있겠죠? What's in your 하면은 너의 안에는, 너의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니?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인 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쌤이 좋아하는 거 가득 나왔어요. 자, stationary items. 자, stationary 하게 되면은 문구라는 뜻입니다. 쌤은 어렸을 때 문방구 이런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맨날 문방구 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 문방구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올드한 단어를 쓰는 걸까요? 자, stationary items 하게 되면은 문구류 아이템들입니다. 이런 학용품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

준비해봤어요. 자, 학용품 영어로 stationary items 쌤이랑 한번 보자. 일단 필통은 영어로 뭐지? 쌤이 알려줬는데 pencil case죠. pencil case 따라해보자. 시작. pencil case, pencil case. 좋아요. 그 다음에 가위는 아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가위는 싹둑싹둑 scissors. Scissors. 그쵸. 왜냐면 우리 가위 쓸때두 손가락 다 넣잖아요. 그쵸. 그래서 S 복수형으로 씁니다. Scissors. 왜냐면은 한 손가락으로 가위 쓸수 있어? 없어? 못 써요. 그래서 Scissors. 복수형이 됩니다. Scissors. 시저스 아니고 Scissors. 좋아요. 그 다음에 풀이 있네. 자, 풀 중에도 이렇게 고체형으로 된풀 있지요. 그거는 Glue Stick라고 합니다. Stick, Glue Stick. 우리 친구들. Glue stick. 좋아요. 이건 뭘까? marker. marker네요. 우리는 사인펜으로 알고 있죠? 사인펜을 marker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marker. marker. 좋아요. 너무 재밌다. 쌤은 이런 문구류가 굉장히 좋거든. 자, 또 보자. 이거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쓰잖아. 샤프입니다. 샤프가 영어로 뭘까? 얘들아, 마음의 준비를 해.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짜잔. Mechanical pencil. 어렵다. 그렇지만 잘 따라해봐.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그냥 연필은 pencil인데, 샤프는 mechanical pencil라고 합니다. 어렵지, 그치? 자, 우리는 샤프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아니고 mechanical pencil. 좋아요. 자, 어렵지만 꼭 기억해두자. 그 다음에 얘들아, 샤프 쓸 때, 샤프심이라 그러죠? 샤프심은 또 뭐라고 할까? 궁금하지? 짜잔! Pencil lead라고 합니다. One more time. Pencil lead. 우리 왜 연필심도 pencil lead라고 할수 있어요? 샤프심도 그냥 lead라고 많이 표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teacher, 이거 lead만 lead라고 발음하잖아요. 맞아요. lead라고 원래 발음되는데 여기에서는 lead, 연필심 할때 lead는요, lead는요, 납이란 뜻이거든, 납. 그래서 납은 영어로 lead로 읽어요. 그래서 lead라고 읽기 lead가 lead라고 읽힐 때도 있지만 여기 연필심, 샤프심을 뜻할 때는 lead라고 읽힙니다. 이거 lead라고 하면 안 돼요. lead, lead, pencil lea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광펜 뭘까요?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highlighter. 하이라이터. 쌤은 형광펜도 굉장히 좋아해. 색색깔로 쓰는 거 좋아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한글로 말할 때랑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바로 스테이플러. One more time. 스테이플러.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스테이플러. 좋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I have. 이거는 조금 쉽죠.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인데 방금 배워본 단어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자. 쪼종. I have a mechanical pencil. 우리 친구들 어려운 단어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샤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더 해볼게요. I have a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 나는 샤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겠죠. 또 볼게요. 오! 나는 형광펜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highlighter.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mechanical pencil, highlighter. 이두 단어라도 꼭 기억해 두자. 많지만, 몇 개라도 꼭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짜잔! 자, 그럼 dialogue 한번 볼게요. What's in your pencil case? 내 필통엔 뭐가 있어? What's in your pencil case? 그랬더니, 나는 연필들 조금 있고, 그리고 지우개 하나 있어. I have some pencils and an eras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다이얼로그였군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이었습니다. 우리의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잔! 락커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 무슨 대화인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짜잔! 왼쪽 사물함이 대화를 시작하네요. 너 사물함에는 뭐가 있어? What's in your locker? What's in your locker? 쌤이랑 What's in your? 배웠죠? 내 뭐뭐 안에는 무엇이 있어?
What's in your locker? 자, 그랬더니 오른쪽 사물함이 내 사물함에는 가위, 마커

0: 형광펜이 있어라고 합니다. I have scissors, a marker, and a highlighter in my locker. 우리 배운 단어들 많이 나왔죠? 좋아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 사물함이 또 말해요. 너는 What about you? 내 사물함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왼쪽 사물함이 운동복이랑 풀 그리고 색연필 하나 있어? 라고 하네요. I have my gym jacket, a glue stick, and a color pencil. 아, 사물함들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였군요. 우리 친구들 잘 이해가 됐죠?
1: Singing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s in my pencil case. 나는 내 필통에 무엇이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즐거웠나요? 자,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했기를 바라면서 쌤이랑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1: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동물원 언제 가봤어요? 동물원? 저 동물원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배울 표현들은 좀 동물원에 가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준비됐나요?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Tuesday. Can they climb trees? I can ask about what animals can do.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하는 시간 가져봐요. What do we see here? Huh? The girl is pointing at some animals, right?
2: 네.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물들이 있는 걸 보니까
0: They are at a zoo.
2: 그쵸? 동물원. 동물원을 영어로 zoo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z 발음 유의해서 우리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다 놓고 z 이렇게 목에 손가락을 대면 z 울리게 발음할 거예요. zoo. zoo. 맞아요. 아, 그러면 she's talking to a zookeeper. zookeeper. 이 동물원, zoo를 지키는 사람,

0: 이라고 해서 keeper, zookeeper라고 합니다. 사육사를 zookeeper. 쉽죠? 아, 그러면 이 저기 보이는 동물이 뭘까요? 바로 sloth. sloth. 나무늘보예요. What kind of animal is it? sloth. th 발음, 우리 th 하는 이 혀를 또 윗니 아래 사이에 놓고 바람을 내뱉어 주세요. th 해서 sloth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네. 나무늘보. 굉장히 특이한 동물들인데. They are in a cage.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cage라고 합니다. 우리는 cage. 와, 오늘 이렇게 단어들을 보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볼게요.
1: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2: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1: Can they run fast?
2: No, they can't. They're very slow.
1: That's interestin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첫 번째 key expression. 짜잔! 땡땡, climb trees. 여기에 뜻은 그들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climb trees가 바로 이 나무에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들은 할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죠? Can. 그죠? Can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니까 이 빈칸에 Can they climb trees? 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Can they climb trees? Can they climb trees? Can they climb trees? 네, 이렇게 can they 하면은 그들은 뭐뭐 할수 있니?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우리 can they 뒤에 이 따라오는 단어들을 바꿔서 그럼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 볼까요? 자, 그들은 수영할 수 있니? 수영할 수 있니? 수영.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swim. Can they swim?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Can they swim? Can they swim? 네, 잘했어요. 또한번 연습해 봐요. 우리 빨리 달리는 거. 그들은 빨리 달릴 수 있니? 아, 빨리 달려. Run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Fast. Run fast. Can they run fast?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Can they run fast? Can they run fast? 잘했어요. 자, 아, 요번 거는 너무 쉽다. 그들은 점프할 수 있나요? 이렇게 높게 뛰어오를 수 있나요? 점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똑같죠? Can they jump? Can they jump? Can they jump? 잘했어요. 그럼 우리 can they라고 하는 그 질문들의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답변. 이거는 그러면 네, 그들은 할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네, yes, 그쵸? 그 다음에 그들, they, 그 다음에 할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can, 맞죠? 그래서 yes, they can. yes, they can. yes, they can.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좀더 이렇게 길게 네, 뭐뭐도 할수 있어요. 라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 뒤에 이렇게 단어들을 붙이면 되는데, 그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어요. 라고 얘기 어떻게 할까요? 나무에 오르다 아까 뭐였죠? trees, 뭔 trees? climb trees. yes, they can climb trees. yes, they can climb trees. 그러면 수영도 할수 있대요, 나무늘보들이. 그래서 수영도로 해서 뒤에 투가 붙었어요. 이거는 저도요 할 때, me too 할때그 투예요. 그래서 yes, they can, 땡땡, too 하면 되는데 그 땡땡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수영, 수영. 네, yes, they can swim too. Yes, they can swim too. 맞아요. 이제는 나무늘보들이 할수 없는 것들. 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No, they can't. 이건 can에 뒤에 not, 아니야, 부정하는 not을 붙였는데 이 can not의 줄임말이죠. No, they can't. No, they can't. No, they can't. 그러면 뒤에 뭐뭐를 할수 없어요라고 길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죠? 여기서 빨리 뛸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뛰는 거 아까 뭐였죠? No, they can't run fast. No, they can't run fast. 잘했어요. 이제 나무늘보 설명해봐요. 표현해봐요. 아, 정말 느려요. 느린 거. Slow. 그쵸. 그래서 they're very slow. They're very slow. 졸려요. 졸려요. 나무들보 잠 많이 잔대요. 그래서 they're very sleepy. They're very sleepy. 차분해요. 그래서 they're very calm. They're very calm. 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봤어요. 우리 퀴즈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갈까요? 우리 나무들보 그들은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니? Can they?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3, 2, 1. Climb이었어요. 우리 jump, run, swim, walk, climb 있는데 climb이 올라가다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박수. 붐붐 chant time! Yay! Music start! Can they climb trees? Can they climb trees? Yes, they can.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They can swim too. Can they run fast? Can they run fast? No, they can't. No, they can't.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보고 스피킹 연습해서 우리 레벨업하는 시간 띠링. 우리 여자친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나무늘보예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무늘보. They're sloths. 맞아요. Sloth가 나무늘보였죠? 그래서 they're sloths 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들은 나무에 오를 수 있나요? 할수 있나요? 할수 있나요? 어떻게 했죠? 3, 2, 1. 네. Can they를 넣어서 Can they climb trees?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They're sloths. Can they climb trees? 네, 맞아요. Sloth가 이 TH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zookeeper, 우리 사육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죠? 할수 있어. 근데 수영도 할수 있어. 라고 답을 했죠. 그래서 할수 있어. 그들은 할수 있어. 아까 영어로 뭐라고 했죠? 네. They can. Yes, they can. 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네. Yes, they can. 근데 수영도 할수 있대요. They can swim 뒤에 to가 들어갔어요. Me too처럼. 그래서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Yes, they can. They can swim too. 잘했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 나무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빨리 달리다 보였죠?

Can they run fast? 따라해보세요. Can they run fast? Can they run fast? 자, 여기에 어떻게 답변하죠? 아니, 그들은 빨리 달릴 수 없어. No, they can't. No, they can't.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느리대요. They're very slow. They're very slow. 자, 따라해보세요. No, they can't. They're very slow.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가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흥미롭다.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여러분, 잘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동물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봤는데, Can they climb trees? 이제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겹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guys,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Today is just another good day to study English, isn't it? 오늘 영어 배우기 참 좋은 날입니다. Especially when you're with me. 저와 함께라면요. If you're ready, 준비되셨다면 open your eyes, 눈 크게 뜨고 get your ears ready. 귀 준비하시고 우리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4. My condition. Tuesday. I have a toothache. I can say my condition with ache.
0: All right, guys. Did you see w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들이랑 같이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함께 볼 건데요. Here we have a mom, 엄마랑 and her son, 아들이 대화하는 모습인데 look at the mom, 우리 엄마의 표정을 잠깐 볼게요. She looks all surprised, 놀란 표정인데요. Why? 왜 그럴까요? 지금 남자아이가 빨갛게 부어오른 볼을 부여잡고 있어요. Something's wrong with them. 우리 이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보통 볼을 이렇게 부여잡으면 어디가 아프죠? 맞아요, 치아. 이가 아픕니다. 우리 이는 영어로 tooth, tooth.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tooth는 치아 하나만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치아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개죠? 그래서 여러 개 복수 형태도 배울 거예요. 바로 teeth입니다. teeth. 자, 여러분 치아가 아프면 우리는 보통 치통이 있다고 하죠. 치통은 영어로 볼까요? toothache, toothache. Good. 이 단어 자세히 보시면 tooth, 치아라는 단어가 있지요. Good. 이렇게 치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고통스러운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painful. painful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엄마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치과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치과는 dentist. dentist입니다. 자, 우리 dentist라는 단어는 치과라는 뜻도 있고, 치과 의사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very good. 그렇다면 오늘 단어 잘 기억하면서 let's look at today's dialogue.
2: Why are you holding your cheek?
3: My tooth hurts.
2: Oh no. That sounds painful.
3: Yes, I have a toothache.
2: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0: 오늘의 대화문 잘 보고 왔나요? It's time for us to focus on. 오늘 읽었던 대화문 속에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My hurts인데요. 여기서 hurts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어디가 아프다 혹은 욱신거린다 라는 표현이에요. 대화문 속에 우리 남자아이는 나의 이가 아파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이는 영어로 tooth입니다. 읽어볼게요. 나의 이가 아파. My tooth hurts. My tooth hurts. 이번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나의 머리가 아파인데요. 머리는 영어로 head이죠. 읽어볼까요? My head hurts. My head hurts. 이번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는 영어로 뭘까요? Stomach 그리고 tummy.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stomach을 쓰고 싶어요.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까요? My stomach hurts. My stomach hurts. 이번에는 나의 허리가 아파입니다. 우리 허리는 영어로 back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back이라는 단어는 등, 허리 다 포함해서 쓰는 단어예요. 읽어볼게요. 나의 허리가 아파. My back hurts. My back hurts.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I have a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have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have 뒤에 어떤 아픈 증상을 넣어서 무엇이 있다라고 했죠. 오늘도 비슷한 맥락인데 단어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치통이 있어 라고 해볼 건데요. 어떠한 통증의 이름들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대화문에서 우리 남자아이가 치통이 있었어요. 나는 치통이 있어.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I have a toothache. I have a toothach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ach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ache. ache. 우리 ache는 뜻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일단 첫 번째는 동사적인 의미예요. 행동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뜻은 아프다, 욱신거린다 라는 표현이고요. 명사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우리 신체 부위의 이름이랑 ache를 같이 붙여서 어떠한 통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나는 두통이 있어 입니다. 우리 두통은 어디가 아픈 거죠?

0: 맞아요. My head, 머리입니다. 그러면 두통이란 단어를 만들 땐 어떻게 될까요? That's right, headache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두통이 있어.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번엔 복통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복통이 있어. 우리 어디가 아픈 거죠? 맞아요. My stomach, 배입니다. 자, stomach이라는 단어 뒤에 ache를 넣어서 복통이란 단어를 만들어야겠죠? Stomach ache. 문장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복통이 있어. I have a stomach ache. I have a stomach ache.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You should 이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should 중요합니다. 우리 should라는 단어는 뒤에 항상 동사원형이 들어갑니다. 아, 동사원형이 뭘까요? 우리 동사 중에서 뭐 과거형, 동사에 ing가 붙는 경우, 동사에 s가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다 제외하고 동사원형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사원형이 뒤에 들어갔을 때 뜻은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둘다 충고를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should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need to인데요. need to도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며 무엇을 하는 게 좋겠어, 해야 한다라는 충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대화 속에는 어떤 문장이 있었나요? 너는 치과에 가는 게 좋겠어라고 엄마가 얘기하죠. 우리 치과라는 단어는 dentist입니다. 근데 우리 동사원형을 써야 돼요. 가다라는 go를 넣어서 읽어볼까요?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한번 더.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Good. 자, 이번에는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입니다. 너는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인데요. 여기서 병원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아, hospital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영어권 나라에서 hospital이라는 단어는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 가는 큰 병원을 뜻해요. 우리 조금 어디가 아파서 가는 병원은 doctors라고 합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You should go to the doctors. You should go to the doctors. Great. 이번엔 집에 가는 게 좋겠어입니다. 너는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읽어볼까요? You should go home. You should go home. Very good, everyone.
1: What's wrong?
2: Wrong, wrong.
1: What's wrong?
2: Wrong, wrong.
1: I have a stomach ache.
2: Stomach ache, stomach ache.
1: I have a stomach ache.
2: Stomach ache, stomach ache.
1: I have a headache.
2: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headache.
2: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cold.
2: Cold, cold.
1: I have a cold.
2: Cold, cold.
1: I have a fever.
2: Fever, fever.
1: I have a fever.
2: Fever, fever.
1: Take this medicine.
2: Medicine, medicine.
1: Take this medicine.
2: Medicine, medicine.
1: Get some rest.
2: Rest, rest.
1: Get some rest,
2: rest, rest.
0: Welcome back, everyone.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It's time to review our dialogue. 오늘 대화문을 한번더 복습해 볼 거예요. It's time to build up your skills.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시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함께 한번더볼 건데요. 자, 우리 엄마가 지금 아들을 보면서 너왜 볼을 이렇게 잡고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읽어볼까요? Why are you holding your cheek? 한번 더. Why are you holding your cheek?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 제 치아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아프다는 영어로 hurt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My tooth hurts. My tooth hurts. 자, 여기서 여러분, hurt라는 단어 대신 우리 아프다, 욱신거리다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해 줬는데, can anybody remember?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이번엔 ache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 볼 건데요. 주어가 my tooth가 아니라 이번엔 his tooth입니다. 그의 치아가 아프다입니다. 읽어 볼까요? His tooth aches. His tooth aches. 이번에는 근육이 아프다라고 우리 만들어 볼 건데 근육은 muscle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를 함께 보시면 his가 아니라 이번엔 her로 바뀝니다.

우리 her는 그녀의 이란 뜻인데요. 그녀의 근육이 아프다입니다. 읽어볼까요? Her muscle aches. Her muscle aches.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아, 정말 고통스럽겠구나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toothache 말고 우리 다른 통증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허리나 등을 넣어서 허리 통증을 우리 얘기해 볼 거예요. back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써볼 건데요. 허리 통증이라 그러면 우리는 back ache라고 써야겠죠? 자, 주어도 바뀝니다. 여기 잘 보세요. Yes, he has로 변하죠. 읽어볼까요? Yes, he has a backache. Yes, he has a backache. 아, 우리 엄마가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치통이 있으니 너 여기 가야 해 라고 얘기하시죠. 어디죠? 맞아요. 우리 치과에 가야 해입니다.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이번에는 물좀 마시는 게 좋겠어라는 문장인데요. 마시다는 drink고요. 물 좀이라는 표현은 우리 some water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You should drink some water. You should drink some water. 자, 여기서 우리 should랑 need to가 같은 뜻을 갖고 있었다는 거 기억하죠? 이번에는 need to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 눕다라는 단어, lie down을 넣어서 너 눕는 게 좋겠어라는 문장입니다. need to를 넣어서요. 만들어 볼까요? You need to lie down. One more time. You need to lie down.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Now that's it for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everyone? 어땠나요? 아, 좀 어려웠나요? 아, 오늘 조금 어려웠다면 오늘은 이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단어는 ache로 끝나는 단어들이었죠. 여러분, 치통 기억하죠? toothache. 우리 두통은 headache.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복통은 stomachache. 요세 가지만 기억해 줘도 오늘 공부는 열심히 한 겁니다. Great job!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쩌링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날씨 좀 쌀쌀하지 않았어? 밖에 이제 막 추워질라 그래. 날씨 추워지니까 얘들아, 감기 조심해야 돼.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신나게 영어 수업 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일까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조금 지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랑 에너지 업 해보자. 자, Tuesday는 뭐하는 날이에요? 짜잔, 읽기 하는 날입니다. Tuesday is for reading.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읽기 수업 해보자. 요번 주 주제가 뭐였어? 어제 알려줬는데 기억나요? 확인해볼까요? 빠밤. Week 16. Fun places to visit. One more time. Fun places to visit. 이거 무슨 뜻이었어, 얘들아? Places 하면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그렇지. 장소들이란 뜻이었죠. Visit, visit. 이건 뭐였을까? 맞아요. 방문하다 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어제 얘기해 줬었죠. 그래서 fun places to visit 하게 되면 방문하기 좋은 장소들 또는 방문하기 재미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다양한 장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지요. 뭐 어디가 있을까 얘들아? 우리 그냥 오고 가면서 맨날 보는 장소들. 뭐 빵집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탕후루집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점들도 있고요. 말하다 보니 다 먹는 것만 나왔네. 자,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랑 수업 시작해 볼 텐데 어제

0: 배운 단어들 한번 리뷰 해볼게요. Let's review. 도서관 영어로 뭐였지? 조금 발음이 어려웠던 L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요. Library. One more time. Library.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박물관은요? M으로 시작했어. 그렇지. Museum. Museum. 그냥 뮤지엄이 아니라 Museum. Museum. Z 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랬죠? Z, Z. Alright. 그 다음에 은행은 얘들아? 은행은? 뿌뿌뿌? 그렇죠. Bank였지요? Bank. Bank. Alright. 음식점은 조금 길었어. 그렇죠. Restaurant. One more time. Restaurant. 조금 어려워. 한번 다시. Restaurant. 천천히. Restaurant. Alright. 그 다음에 제과점, 빵집. 얘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곳입니다. 자, 빵집 영어로? 맞아. Bakery. Bakery. 아, 너무 맛있겠다. 그쵸? 듣기만 해도. 자, 이렇게 이 다섯 단어 어제 배워봤는데, 우리 친구도 오늘 얘기하니까 좀 기억이 날랑말랑하지요? 자, 오케이.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before you read. 우리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자. 자, what do you see here? 무슨 동네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아. 일단 도서관이 보여요. 도서관이 영어로? 그렇죠? Library. I see a library. 오케이. 그 다음, 박물관은 얘들아. 방금 전에 알려줬는데. Museum이었죠? 나는 박물관이 보여요. I see a museum. Alright. 그 다음에, 은행은 영어로? Bank였죠? 그래서, I see a bank. Alright. Bank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식당은 얘들아. Restaurant였죠? 그래서, I see a restaurant. Alright.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설레는 이곳은 빵집입니다. 빵집은 영어로 빵집이 아니라 bakery였지요? I see a bakery. 아, 빨리 여기 가보고 싶다. 그쵸?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 Okay. 자, 여기까지가 before you read였고요. 오늘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까?
1: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for a nice dinner.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0: 잘 들어보고 왔어요. 선생님이랑 이제 한 문장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빠밤.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이거 무슨 뜻일까요? On Monday. Monday가 뭔지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맨날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날짜, 요일이지요. 자, 요일 Monday는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I go to the library. library가 뜻이 도서관이었죠.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가요. 뭐 하러? To read books. 책을 읽으러 갑니다가 되겠습니다. 합쳐서 월요일에 나는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갑니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따라한 거 맞지?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Monday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화요일이 나와야 되겠죠. 화요일은 영어로 Tuesday. Tuesday. 맞습니다. 화요일은 뭐 하는지 보자.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for a nice dinner. 무슨 뜻일까, 얘들아? 화요일에는요, we래, 이번에는 우리는 go, 간대요. 어디를? 음식점, restaurant를 가는데요. 왜 갈까? For a nice dinner. 멋진 저녁 식사를 하러 restaurant에 간다, 이거죠? 자, 합쳐서 보면은, 화요일에 나는 멋진 저녁 식사를 하러 음식점, restaurant에 갑니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잘 들어봐, 다시. Okay?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for a nice dinner. dinner 저녁 식사인 거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는데,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nice dinner. 잘했어. dinner 할때 그냥 dinner가 아니라 dinner. dinner. 혓바닥을 앞으로 샥 밀면서 dinner.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화요일 다음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천재입니다. 수요일 내용이 나오겠죠? 자,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이거 왠지 선생님 얘기 같아. 자, 수요일은 뭐 하나 보자. I stop by the bakery. I stop by 하면 나는 어딜 잠깐 들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엔 어딜 잠깐 들린대요? Bakery. 빵집에 잠깐 들린대요. 왜? For a treat. treat가 뭘까? 간식이란 뜻입니다. snack, treat, 비슷하죠, 그쵸? treat는 간식이야. 그래서 빵집에 가는 이유는 간식을 사러 빵집을 간다 이거죠? 다시 합쳐볼게. 수요일에 나는 bakery, 빵집에 잠깐 들려요. 간식을 사려고요. 간식을 사러 빵집에 잠깐 들린다는 거겠죠? 자, 다시 들어볼게요.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아이고, 잘한다,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목요일이 나와야겠죠?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목요일엔 어디 간대? 뱅크가 뭐야? 은행이었죠. 목요일에 나는 뱅크, 은행을 가요. 왜? To keep money safe.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keep는 여기서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money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safe는 뭘까? 안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목요일에 나는 내 돈을 안전하게 keep, 보관하려고 bank, 은행에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러 간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해. 잘 해봐. 시작.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아이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금요일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 금요일은 Friday. 잘 들어봐.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이거 무슨 뜻일까? 자, 금요일에 I visit. visit가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방문하다라는 뜻이었죠? 나는 방문한대. 어디를? The museum. 박물관을요. 자, 왜? To learn about history. history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기억나, 얘들아? 맞습니다. history는 역사란 뜻이었죠? 그래서 박물관에 방문하는 이유는 history,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박물관에 방문한다는 거겠죠? 언제? Friday에.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history, history. 기억나지?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아유, 잘했습니다. 자리에 갔어. 선생님이랑 퀴즈하면서 한번 이해를 더 높여볼게요. 자, number one. Where do I go on Monday? Monday, 월요일에 나는 어디를 가니? 기억나요? The library, the museum, the restaurant. 3, 2, 1. 확인해 볼게요.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그래서 정답은 어디예요? 도서관, the library 되겠습니다. 이번 가볼까? 숑숑. 자, where do I stop by on Wednesday for a treat? treat가 뭐였지? 간식이었지? 자, Wednesday에, 수요일에 treat, 간식을 사러 어디를 stop by? 잠깐 들린대요. The library, the bakery, the bank. 어딜 것 같아요? 도서관을 들릴 것 같아요? 빵집을 들릴 것 같아요? 은행을 들릴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맞습니다. The bakery, 빵집이지. 빵집에서 간식을 사지. 도서관이나 은행에서 사겠어요. 그쵸? Okay, number three. When do I visit the museum?

0: 어제 내가 뮤지엄, 박물관을 방문한다 그랬지? 이거 조금 기억 날랑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On Monday, on Wednesday, on Friday. 확인해 볼까요? 빠밤.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그래서 정답은 바로 on Friday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금요일 날 간다 그랬지? 오케이, 우리 친구들. 그러면 한번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for a nice dinner.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0: On Monday, I go to the library to read books. On Tuesday, we go to the restaurant for a nice dinner. On Wednesday, I stop by the bakery for a treat. On Thursday, I go to the bank to keep money safe. On Friday, I visit the museum to learn about history. 아이고,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재밌는 수업 됐어요?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는데. 자, 그럼 우리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안녕, 나는 똑순이 그레이스. 나는 요즘 조그만 손으로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 코알라에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코알라를 소개하는 문장을 만들어 봤거든? Koalas are small. 그리고 그 뒤에 they, it 중에서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주격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동사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혹시 너희는 아니? 안다면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격 인칭 대명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주격 인칭 대명사.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뭐뭐은, 뭐뭐는, 뭐뭐시, 뭐뭐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가면 다른 주격 인칭 대명사가 아닌 다른 종류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세 가지 주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얘기하지 않고 대신해서 부르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어떤 것들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Koalas. 자, 코알라에 S가 붙었어요. 이것을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꿀 때는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They로 바꿀 수 있겠죠. 코알라 여러 마리니까요.

두 번째, Mr. Ford. 선생님이 미스터가 어떤 성별에 붙는 건지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Mr. Ford. 자, 어떤 주격인 징대명사요? 크게. 그렇죠. He. 남성에게만 붙는 Mr. 이라는 것을 보고 he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Mary and I. 두 개네요. 복수. 두 명인데 내가 포함된 복수. 자, 우리말로는 우리는. 자, 뭐라고 바꾸나요? We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인칭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가볍게 워밍업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바뀐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동사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뭐랑 뭐요? 비동사, 일반동사. 우리가 유닛 1, 유닛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럼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그녀는 she. 그리고 축구, soccer, 그러니까 좋아한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like일까요? likes일까요? 주어가 너와 내가 아닌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그렇죠. like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es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강조했었어요. 이건 동사 원형 자체가 like로 끝나기 때문에 s만 붙은 겁니다. She likes soccer. 자, 두 번째. It in Africa. 뜻을 보니까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자, 어디 어디에 있다. 보니까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in이 있네요. 그러면 앞에 비동사가 와주어야 하는데, 비동사 플러스 in이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am, are, is 중에 어떤 비동사가 와야 될까요? 현재형 중에서. it과 어울리는 비동사. is. It is in Africa. 라고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똑같이 it으로 시작하네요. two islands. two islands. 그것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자, 그럼 연결하다. connect라는 단어였었죠. 그런데 주어가 it이니까 connect가 맞을까요? 아니면 connects가 맞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It connects Two islands에서 it connects s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변화한다라는 것.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비동사, 일반동사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 잘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Step up! 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내용의 지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Scientists found honey in old tombs in Egypt. 자, scientist라는 단어 우리 이미 앞서서 많이 봤어요. 무슨 뜻이었죠? 과학자. 그런데 S가 붙었네요. Scientists found honey in old tombs in Egypt. 자, found.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found라는 단어 우리 스텝업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었죠? 미리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found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발견했다. find라는 동사 원형의 과거형입니다. 지난 것이죠.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했다니까. 자, 뭘 발견했을까요? honey. 달콤한 꿀을 발견했네요. in old tombs in Egypt. 자, 오래된 무덤들에서. 그 오래된 무덤은 또 어디에 있나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서 꿀을 발견했대요. 누가? 과학자들이. 자, 그럼 봅시다. When they opened the jars, they were shocked. 자, when, 뭐뭐 할 때. 누가? They, 그들이. 그럼 뭘까요? 앞에서. 그들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scientist를 얘기하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they가 사용되었네요. scientist 한명 아니고 s가 붙었으니까요.
When they opened, 자, ed가 붙었을 때도 과거형입니다. 열었다, 열었을 때. 자, 이 과거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When they opened the jars, 무엇을 열었을 때 단지, 항아리들, s가 붙었으니까 여러 개네요. 그 단지들을 열었을 때 they were shocked. 자, shocked. 충격을 받았대요. 열었을 때 충격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It didn't go bad. 그것은 didn't, did not의 줄임이죠. Go bad. Go bad는요. 상하다, 썩다. 그것은 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었더니. It. 우리 it에 대해서 배웠어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it도 있고 being 칭주어 it도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it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문장 중에서. 그렇죠. 앞에서 honey. 그 honey가 담겨있는 단지였던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열어봤는데도 그 꿀이 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It didn't go bad. 상하지 않았어요. Honey has little water and special stuff in it. 꿀은요, has. 우리 has. have와 has 있었죠. Honey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has 라고 써줬네요. Has. Honey has little water. 적은 양의 물과 special stuff. 특별한 물건, 물질들이 그 안에 있었대요. 여기서 it은 뭘 나타낼까요? 그 안에, 그것 안에니까 여기서도 역시 honey를 말하는 거겠죠. 자, honey has little water and special stuff in it. 아주 적은 물과 특별한 물질들이 안에 있습니다. So, honey can last for a long time. 그래서 꿀은 last, 지속되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Usually, Egyptians put their favorite things in tombs. 자, 보통, usually, 보통, 대개, 우리 배운 적 있었습니다. Egyptians, 이집트 사람, 아까 나라 이름은 Egypt였는데 여기선 Egyptian, 이집트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put their favorite things, 넣습니다. 그들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을 거기에 넣습니다. 자, in tombs, 자, 무덤에 넣는데요. So, we can tell, 뒤에 있는 빈칸을 우리가 맞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지 우리가 같이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질문 확인해 볼게요. Why doesn't honey go bad?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문장에. 자, 일단 doesn't. doesn't.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그렇죠. 우리 부정문 배울 때 doesn't가 무엇의 줄임말이라고 했었죠? 선생님 쭉 뺄게요. Does not. 그쵸? Does not의 줄임이 doesn't였죠. 그대로 does. 그 다음에 n 쓰고 o가 빠진 대신에 apostrophe t 해서 doesn't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네요. 의문문. 그래서 부정 의문문을 만드는 법도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 본 동사, 원래 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go라는, 동사, 부정하기 위해서 does라는 조동사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대신에 go라는 동사 원형이 와준 겁니다. So why doesn't honey go bad? 왜? 꿀은 상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부정 의문문이네요. 답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꿀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냉장고라는 단어 나왔었나요, 여러분?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2번. 꿀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물이 들어있다고는 했었습니다. water. 여기 있네요. 그런데 많이 들어있다고 했었나요? little water. 적게 들어있어요. 3번. 꿀에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 honey has little water, 그리고 and
special stuff in it. 특별한 성분 들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는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1번에 3번. 자,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so we can tell. 자, 쭉 이런 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의 문장, 바로 직접 문장 한번 볼게요. Usually Egyptians put their favorite things in tombs. 자,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을 무덤 안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1번 바로 볼게요. People loved honey long ago too. 사람들이 loved, 사랑했다. 예전 사람들이니까 과거형 썼죠. 사람들이 사랑했다. 무엇을? 꿀을. Long ago too. 예전에도 사람들이 꿀을 사랑했다. too 또한이라는 의미였죠. 예전에도 사랑했다. 자연스럽지 않나요? 괜찮죠? 일단 2번 넘어가 볼게요. There was a lot of honey in Egypt. There was. 자, 뭐뭐가 있었대요. A lot of honey. A lot of.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이집트에는 많은 꿀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나요? 꿀이 많고 적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양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3번. There was not enough honey then. 그 당시에, 그때는 not enough, not, 부정이었죠. 충분하지 않았나요? 꿀이? 그 당시에는 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나요? 2번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꿀의 양에 많고 적음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So we can tell people loved honey long ago too.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도 옛날부터도 우리 지금 달콤한 꿀 너무 좋아하지만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꿀을 정말 좋아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네요. Step up 2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Many baseball players chew gum during games. 자, baseball이라는 스포츠가 나왔네요. 그렇죠? Many baseball, 어떤 스포츠인가요? 그렇죠. 야구. 많은 야구 선수들이죠. S가 붙었으니까. chew는 음식을 씹다라는 뜻이에요. chew gum. 자, 우리는 껌이라고 하죠. chew gum이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chew gum during. 뭐뭐 동안 games. 자, 야구 경기, 야구 게임들을 하는 동안 많은 야구 선수들은 껌을 씹는데요. 자, they say it helps them focus better. They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사용되었네요. 그럼 이 they는 앞에 문장에서 어떤 것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많은 야구 선수들, many baseball players를 they라는 인칭,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꿨네요.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It helps them focus better. It.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it도 나왔네요. 그것이 도와준다. 그들도 똑같이 야구 선수들을 말하는 거겠죠? Focus better. 집중하다. Focus better. 더 잘. 그것이 더잘 집중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서. 많은 야구 선수들은 경기에서, 게임들에서 껌을 씹는다. 그 껌을 씹는 것 앞에서 언급됐던 상황을 나타내는 이시겠죠.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너무 길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it으로 줄여서 말해주었습니다. 껌을 씹는 것이 더잘 집중하게 도와준다고 했대요. Is this true? 의문문이네요, 그쵸? is라는 비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준다고 했었죠. 의문문을 만들 때는 Is this true? 이것이 사실인가요? Scientist, 아, 오늘 scientist란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Scientists say yes. 자, 주어가 복수주어니까 동사 원형이 왔네요. 자, 우리 배운 것들, 이 지문 안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부분 부분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는 연결되어서 하나의 지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의 재미를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Scientists say yes. 이게 사실인가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했대요. 껌 씹는 게 진짜 아마 집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당신이 껌을 씹으면 more blood, 더 많은 피가 goes to your brain. 어디로 가나요? 당신의 두뇌로 갈 것이다. 껌을 씹으면 혈액이 더 많이 뇌로 갈 것이다 라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So, it helps you remember things and focus better.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Remember, 뭐 하는 걸 도와줘요? 기억하는 거,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더잘 집중하는 것을 실제로 도와줄 거래요. Don't try chewing gum in class. Don't, 뭐의 줄임이었죠? 그렇죠. Do not의 줄임이었죠. Do not, 뭐뭐 하지 마세요. Do not try, 시도하지 마세요. Chewing gum in class. 수업 중에 껌 씹는 것을 시도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유는 알죠? 수업 중에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왜 수업 중에 껌을 씹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그러면 혈액이 뇌로 가서 더 집중이 잘 돼서 제가 껌을 씹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순 없겠죠. 예절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 중에 껌을 씹는 것을 시도하지는 마라. Instead, 대신에 try it when you do your homework. 시도해 보거라. 그것을 뭐요? 껌 씹는 것을. When you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할 때, 집에서는 자유롭게 껌 씹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 말고 숙제할 때 한번 껌을 씹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껌을 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훌륭한 야구 선수는 집중력이 높아야 한다. 3번. 집중을 위해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야 한다. 점점 이상하네요. 자, 어떤 게 주제일까요? 일단 3번은 확실히 아니죠. 껌 씹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훌륭한 야구 선수는 집중력이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야구 선수가 집중력이 높아야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Focus better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1번, 껌을 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니 1번이 글의 주제로 어울리겠네요. 두 번째 문제. 글에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앞에 문장 먼저 한번 다시 볼게요.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자, 당신이 껌을 씹으면 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두뇌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더잘 집중하는 것을 도와준다. 여기서의 it, 무엇을 나타낼까요? 당신의 뇌는 도와줄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도와줄까요? 더 많은 피가 뇌로 가는 것이 도와줄까요? 그렇죠. 3번이죠. 더 많은 피가 뇌로 가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고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it은 3번, 더 많은 피가 뇌로 가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문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아무리 집중이 잘 된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껌 씹으시면 안 돼요. Homework, 집에서 숙제할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step up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can we make with a 3D printer? What can we make?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With, 무엇으로? 3D printer. 3D 프린터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3D printer 뭔지 아세요?
3D라는 것은요, 3D dimensional의 줄임말로

있고, 가로, 세로, 높이, 입체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프린터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출력하는 것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You might think of small things. 앞에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You might think.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Of small things. 작은 것들만 3D 프린터가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ut some companies are making big things. But 이라는 건 하지만이죠. 앞에서 나온 문장과는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용돼요. But some companies. 몇몇 회사들은, 자, company가 회사인데, 우리 why, 자음과 y가 만났을 때는 y 아니고 I 그리고 ES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Companies are making big things.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몇몇 회사들은 큰 것들을 만들어낸대요. 오. They use giant 3D printers to build houses. 그들은, 자, 주격, 인칭, 대명사 나왔네요. 앞에 문장에서 어떤 것을 나타낸 대일까요? 그렇죠. Some companies. Big things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몇몇 회사들은 use, 사용합니다. Giant, 거대한 3D printers. 뭘 하기 위해서요? To build, 짓다 또는 건설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어요? Houses. 자, house,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집.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여러 채 집들. 그러니까 그들은 큰 거대한 3D 프린터들을 사용합니다. 뭘 짓기 위해서? 집들을 짓기 위해서. 오, 정말 큰 것들이네요. It's cheaper because they use less material and need fewer workers. 자, 좀긴 문장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빈칸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보고 나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주어를 빼고 한번 볼게요. 이것은 cheaper, 더 싼, cheap, 싼이라는 뜻에서 er 붙으면 더 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쌉니다. 왜냐하면 they use less material. less는요, 더 적은.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일 때 less, 더 적은이라고 합니다. 양을 나타내죠, 적은. 그들은 더 적은 material. 재료들을 사용하고요. And need fewer workers. 필요로 합니다. fewer. 여기도 er 사용되었죠. 더 적은. 둘다 less와 fewer 둘다 뜻은 더 적은이지만 less는 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할 때이고 fewer은 셀수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And need fewer workers. 일하는 사람들. er이 붙으면 그 동사 원형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더쌀 수밖에 없어요. 더 적은 재료들과 더 적은 일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Plus, 게다가 it is faster. 그것은 더 빠릅니다. Even when it is rainy or snowy, they don't stop working. 자, even when 심지어는 it is rainy or snowy.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도 그들은 don't stop working. 자,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They can print a house in just a few days. 그것들은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 just a few days. 단지 며칠 만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he, it, one 중에서 is cheaper because they use less material and need fewer workers. 앞 문장에서 he, it, one 중에서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it이 되겠죠. it. 그것은 더 싸다 하고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it. 자, 두 번째. 3D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작은 물건만 만들 수 있다? 오, houses 같은 big things 만들 수 있었죠.

건축 비용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 줄일 수 있다라고 지문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건축 비용. They use less material and need fewer workers. 그 다음에 faster 이라는 내용도 나왔었죠.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1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문 3개의 내용 살펴봤고요.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지문에서 4개의 단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Honey, 달콤한 꿀이었죠. 바로 옆에 있네요. Special, special, 특별한. Chew, 선생님 동작 힌트. Chew, 그렇죠. 음식을 씹다. 마지막, faster, 더 빠른. 이 열이 붙어서 더 빠른이란 뜻입니다. Quick, 빠르게 우리 단어들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시고요. Today's quiz 뭐였죠? Koalas are small 뒤에 오는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레이스에게 도움을 주러 가봅시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그쵸.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지금?
1: 지금.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네.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 아이가 뭔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0: 아하.
1: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걸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예, 올여름도
0: 하지만
1: 마찬가지예요.
0: 꽉 차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

0: 엄마한테는 없어요.
1: Speak English to mommy.
0: 아,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어?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 baby for you?
1: To me.
0: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1: What?
0: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아.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1: Come on. 응? Your closet is 응? full of clothes.
0: No.
1: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Full?
1: Yes.
0: No, 다 안 맞아요, 살쪄서.
1: What?
0: 사줘요, 옷 사줘.
1: No.
0: 사줘, 옷 사줘.
1: Still a baby.
2: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 옷 입게 해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오히려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2: 그렇군요.
0: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2: 아, 그렇죠.
0: 네.
2: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0: 오.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또.
2: 아, 선물입니다.
0: 아, 오늘요. 진짜.
2: 네.
0: 자, I'm not a 아기.
2: 아하.
0: You can't just say no.
2: 아하.
0: 너는 할 수 없어요. 단지
2: 너라고
0: 말할
2: 거.
0: 수가.
2: 오케이.
0: 예.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2: 음흠.
0: I'm not a baby. 네.
2: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0: 네.
2: Okay.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0: 맞아요.
2: 이제 얘기를 쓸 때 있잖아요.
0: 네.
2: 영어도 똑같습니다. Okay.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2: baby를 쓰므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0: 그쵸.
2: 네,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어른?
2: 음흠.
0: 어른은 당연히
2: 네.
0: adult.
2: 오케이.
0: 두죠.
2: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0: 예.
2: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0: 음?
2: 자, 바로 뭐냐면
0: 우와.
2: grown up.
0: 아.
2: 들어왔나요?
0: 아니요.
2: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0: 자라다.
2: 뜻이잖아요.
0: 네네.
2: 그것을 이렇게 hyphen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0: 네.
2: 이렇게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0: 오케이?
2: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0: 예.
2: 그 아이들은 잘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0: 아~
2: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0: 네.
2: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0: 네네네.
2: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2: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0: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말해. 엄마 맨날 안 된대.
2: 맨날 안 된대.
0: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2: 그렇죠. 아유, 아닙니다. Right? Okay.
0: 맞아요.
2: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0: 그러네요.
2: 들어갔죠.
0: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2: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0: 그래서
2: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0: 네.
2: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0: 네.
2: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0: 예.
2: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거예요.
0: 아, 자꾸 회피하는구나.
2: 무슨 말인지 아시죠?
0: 네네네.
2: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0: 무슨 어웨이인데?
1: 아, runaway?
0: runaway.
1: 와우.
0: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오.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1: Wow.
0: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Oh.
0: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1: 포기하다.
0: 아, 포기하다.
1: 맞습니다.
0: So,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그렇죠?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Okay? Yeah.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그렇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1: 그렇죠.
0: 지금.
1: 자, 속상할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0: 아하.
1: You are 아직이니까.
0: 일단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a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오. 아직도 애기다.
0: 아.
1: 예.
0: 네.
1: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아, 끊어.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어?
0: Still.
1: 아.
0: A baby. Until 뭐예요? Until은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1: 예.
0: So,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 때 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렇죠.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1: 아.
0: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 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그렇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1: 아, 아.
0: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어?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1: 아.
0: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아,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me.
0: That's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0: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아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야.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래요.
0: 아, 이게 돌아서.
1: 그죠.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오, 갖고 있대네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회색은...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3: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1: 오,
3: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양념을 친 거예요. 아.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네네.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아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0: 돼요.
1: 것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그죠?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면 네. 편하고 짧으니까. 네.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0: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0: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것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네. Okay?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인데 네.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막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네.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딴 거 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러면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1: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뭐 할 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너는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다른 거 할 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1: 그렇지.
0: 돌아다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 건데.
0: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를 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1: 아.
0: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그쵸.
0: 아예 말이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ear.
1: 아, to wear.
0: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1: 아.
0: 얘 대신에 anything else?
1: 아.
0: 뭐라도 다른 거?
1: To wear.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l 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0: 자,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1: 어...
0: 정말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해요. Put on은 지퍼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도
0: 옷장을
1: 멘트
0: 확 네. 열심히
1: 했어. 아이고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

0: 진짜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1: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0: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아, 네. 네.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1: 옷으로.
0: 예.
1: Full이 뭐예요?
0: Full, 가득 차다.
1: Yes.
0: 가득 찬.
1: Uh-huh.
0: 예.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아. ES까지 할게요.
1: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0: 예.
1: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0: 네.
1: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0: 아, 어려워요.
1: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0: 진짜요?
1: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0: 그죠.
1: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0: 아.
1: So,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0: 그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1: 그렇게 생각하시면
0: 아,
1: 돼요. Z라고 생각하시면
0: 예,
1: 돼요. Full of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0: Closet.
1: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closet. 찍어서 얘를 이 모양 아, 벌리고 closet. 먼저. Closet. 이렇게.
0: 아.
1: 자, 두 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0: Closet.
1: 오.
0: Closet.
1: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0: 예.
1: 아마 학창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0: Be full of.
1: Yeah.
0: 너무 외웠었어요.
1: I told you.
0: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1: 하지만 에이.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0: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1: Right.
0: Be full of만.
1: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오, 이거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0: 예?
1: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0: 아우.
1: 자,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1: surprises.
0: 예.
1: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0: 오.
1: 어떨까요?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0: 이게
1: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0: 오.
1: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
1: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0: 상자.
1: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0: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1: Like 예.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0: 오.
1: 항상 으악 이래요.
0: Like me?
1: Yeah.
0: Yeah. She is full of energy.
1: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She is full of energy.
0: She is full of energy.
1: 아, 그리고 참고로요.
0: 네.
1: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data with 들어본 적 있죠?
0: 저 너무 들어봤죠.
1: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요. filled with.
0: 그렇죠.
1: 막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0: 이거 100번 썼으면 이거 한 50번 썼어요.
1: 맞습니다.
0: 예, 썼습니다.
1: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0: 아.
1: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0: 네.
1: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0: 아.
1: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0: 아하.
1: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에 물이 차 있다.
0: 네.
1: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0: 네.
1: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넣잖아요.
0: 예.
1: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거 좀 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0: 예.
1: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0: 맞아요.
1: 좀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에이 Come on.
0: 예.
1: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0: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느낌이.
1: 실제로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0: 네.
1: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go.
0: 느낌.
1: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0: Come here가 오히려.
1: 그렇죠.
0: 이리 와.
1: 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0: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Ja, mission 정리할게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3: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Ne,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4: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l 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요.
4: 네.
1: 억양을 살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Okay?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2: You can't just say no.
3: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1: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2: You can't just run away.
1: That's right.
4: Mm-hmm.
1: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2: You can't just give up.
1: Give up.
2: Yes.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Mm-hmm.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mm-hmm. 합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2: I have nothing else to do.
1: To do.
4: Mm-hmm.
1: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2: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Oh. But I 금서.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To wear.
2: Mm-hmm.
1: 읽어 볼게요.
3: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수고하셨습니다.
4: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To me, you are still a baby.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4: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1: 그렇습니다.
4: 입니다.
1: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3: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3: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얘들아, 안녕! 난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영어는 필수. 근데 영어 대충 해도 다 통하거든. 그치? 내가 오늘 급식 시간에 밥을 먹었거든? 무슨 메뉴를 먹었느냐? 바로 비빔밥을 먹었어. 그런데 비빔밥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던 거야. 뭔지 알아? 짜잔. 너희들 혹시 캐럿, do you like carrot? 캐럿 좋아하니? 나 당근 알러지 있잖아. 나 당근 먹고 막, 온몸이, 가려워. 근데 당근이 비빔밥에 엄청 많이 갈려서 있는 거야. So many carrots in my 비빔밥! 뭐가 틀린 거지? So many carrots. 내 밥에 캐럿이 많이 있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보미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우리 대충 레이디가 수량 형용사를 조금 알고 있긴 한데, 언제 좀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더, 바로 수량 형용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형용사,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량 형용사 뭔지 다시 한번 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나, 무엇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런데, 형용사는요, 누구를 꾸며줘요? 바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는 수량 형용사는요, 뒤에 명사의 영향을 받아요.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 우리가 먼저 구별해야겠죠. 자,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러한 수량 형용사는요, 바로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부의 약간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게 있고, 많은, 엄청 이런 걸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있었습니다. 먼저 약간의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게 뭐였죠? some과 any였어요. 그런데 some이랑 any는요, 뒤에 셀수 있는 형용사 또는 셀수 없는 형용사 다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의미상 좀 달랐죠? some은요, 우리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긍정문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any는요, 부정문에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some은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는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많이 쓰인다. 그 다음 아래쪽 한번 볼게요. many, much, a lot of가 있습니다. a lot of 이것도 많은이라는 뜻인데요. a lot of는 some과 any처럼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다 와도 난 괜찮아. 난다 커버할 수 있어. 자, 이게 바로 a lot of. 그런데 many랑 much 조심해야겠죠. many는요?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 자, 세는 게 오케이 되는 명사. 자, 그런데 much는요, 셀수 없는 명사에 우리가 많이 쓰인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셀수 없는 명사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돈으로. 뭘살수 없다? 뭘셀수 없다? 돈으로? 버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치즈도 들어가고요. 소금빵. 그래서 버터치즈 소금빵은 살수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은 셀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Many students. Student. 학생 뒤에 S가 붙었어요. 복수명사 셀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many 붙어 있어요. much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much sugar. sugar는 셀 수가 없어요. 소금이나 이런 설탕, 이렇게 알갱이가 작은 건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much sugar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량 형용사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학습한 문법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의 뜻을 보고요. 그 다음에 뜻에 알맞는 수량 형용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몇 벌의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몇 벌의 새 옷? 이 부분을 골라주면 될것 같아요. She
bought, 샀어요. 그쵸? 샀다. 과거가 되죠? Any 또는 some new clothes there. 자, 거기에서 새 옷. 그런데 clothes 뭐예요? 셀수 있는 명사예요. 그런데 some과 any 이둘다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 우리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긍정문이에요, 지금. 그쵸? 부정문이 아니죠. not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벌의 새 옷을 샀다. 뭐에 해당하느냐? Some new clothes 하면 되겠죠. 두 번째, he didn't find 벌써 느껴집니다. 뭐예요? not이 들어가 있는 부정문이네. 그러면 he didn't find까지 했을 때 그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뭐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Any information 또는 some information 둘 중에 하나 쓰고 about the event. 그 뭐에 대해서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떤 정보? Any가 맞을까요? Some이 맞을까요? 여기서는요. 어떤이라는 또는 아무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any 부정문에서 any가 주로 쓰인다라고 했죠. 세 번째.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뒤에 보니까 Pine trees. Pine tree는 뭐예요? 소나무예요. 그런데 tree에 s부터 쓰니까 셀수 있는 명사. 그러면 많은 소나무들이 있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Many가 맞을까요? Much가 맞을까요? 셀수 있는 명사에 붙이는 앞에 많은의 뜻을 가진 건 man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섬에는 on the island. 전치사, 명사해서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골라봤고요.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방법이든 좋다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any가 쓰일 수 있어요. 왜요? 바로 any가 무슨 뜻일 때, 어떤 또는 아무런이라는 뜻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any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Any ways are fine. 어떤 방법이든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a lot of가 쓰이면 해석이 달라져요. A lot of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많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은 좋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정답은 any가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They don't spend. 뭐예요? 부정문 나왔어요. 그들은요? spend라는 거는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spend 뭔가를 쓴다라는 거할수 있죠. They don't

spend. 근데 뒤에 time이 나오니까, 아,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together 뒤에 나오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어떤 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럼 많은 시간. time은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수 없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셀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many를 써야 될까요? much를 써야 될까요? 바로 much 사용하면 되겠죠. They don't spend much time togeth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들린 부분 찾아서 표시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고쳐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oo many sugar made their teeth go bad. 자, 그럼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일단, too many sugar. 여기까지가 여러분 뭐가 될까요? 주어가 되고요. made,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made 다음에 이런 make라는 동사 다음에는요. 어떤 게올수 있느냐?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목적어가 와요. 일단 만들다, 무엇을 만들다?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와요.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안 외워도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아, 이렇게 뒤에 두 개가 오는구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뒤에 뭐가 와요, 이렇게까지만 설명했거든요. 자, 그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그럼 한번 볼게요. Their teeth, 이게 뭐냐면? 이게 목적어가 돼요. 그러면 너무 많은 설탕은요, 그들의 치아를 어떻게 만들었대요? Go bad. 상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 뒤에 오는 목적어를, go bad. 상하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게? 이렇게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어떻게 하게?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틀렸어요? Too many sugar. Sugar는 여러분 어때요? Sugar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에서 우리가 많은 설탕이라고 하면 many 쓰면 안 되죠. 여러분, 뭐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many가 가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much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too many sugar. 너무 많은 too much sugar로 바꿔서 made, 만들었어요. 그들의 치아를 상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we don't have to waste some food. 여기서 we don't have to. 자, don't have to라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할, 뭐예요? 뭐뭐 할 필요가 없 라는 거랑 같은 뜻이죠. 자, 필요가 없어요. 뭐할 필요가 없어요? waste.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 와야겠죠? some food. 자, 그런데 don't 이라는 거에 누가 숨어져 있어요? not이 숨겨져 있죠. 이거 뭐예요? 지금 부정문이에요. 선생님이 부정문에서는 주로 무엇? 무엇이 사용된다? any가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뜻에서도 어떤 음식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죠? 그럼 some이, 저, 뭘로 가야 될까요? 바로 any food. some이랑 any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 와도 된다고 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She visited much countries in Europe. 그럼 여기서 그녀는 주어 나왔고요. visited, 방문했다. 과거형이죠. 어디를 방문했냐면, much countries. 많은 나라들을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countries에 여러분 뭐예요? IES, 이렇게 I로 바뀌고 ES 붙었죠. 그러면 셀수 있는 명사, 이셀수 있는 복수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much. much는 셀수 없는 명사가 다음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much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꾼다? many로 바꾼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She visits many countries in Europe. In Europe 여기 전치사 명사해서 자세하게 이 문장 설명해주고 있죠. 많은 나라인데 어디에 있는 많은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4번. You can add any carrots to your salad.
당신은 you

can add. 자, 유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 어디까지일까요? can, 뭐뭐 할수 있어요. add, 뭐더할수 있다. 어, 그러면? 뭐 추가하다? 아니면 더할수 있다. 여기까지 더할수 있는데 무엇을? any carrots. 자, 그런데 여기서 any보다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바로 당신은 당신의 샐러드에 당근을 좀 추가할 수 있다. 약간의 당근, any 대신에 우리가 긍정문이니까 바로 무엇으로 바꿔서 some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You can add some carrots 어디에? To your salad. 당신의 샐러드에 뭐할수 있어요? 당근. 약간의 당근을 추가할 수 있다. some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some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긍정문. 웃어, 웃어. 긍정. 자, 그다음 any는 어디에 많이 사용한다? 자, 부정문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 보았고요. 우리 독해 타임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대충 레이디가요. 이 알러지가 있다 그랬어요. 뭘까요? 당근. 그렇죠. 그래서 이번 독해의 주제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이 왜 나왔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All vegetables are good for you. 자, 그러면 모든 vegetables 뭐예요? 야채는요? 야채. vegetables 야채들은요? are. 자, 지금 복수명사 나왔으니까 여기 비동사에 뭐가 나왔어요? is 아니죠? are 나왔습니다. are good. 좋아요. 모든 야채들은 좋아요. 그쵸? 건강에 좋잖아요. 그쵸? for you. 당신에게 좋습니다. but, 근데 뭔가 내용이 다른 게 나오려나 봐요. 그러나, for your eyes. 뭐예요? 특히 여러분의 눈에는. 자, 눈에는, 눈두 개니까 eyes. 자, 눈에는 뭐가 더 좋냐면, carrots are the best choice. 자, carrots 뭐예요? 당근. 근데 여기 s부터 쓰니까 비동사, 복수. 복수 주어일 때 우리가 are 쓰는 거죠. 그래서 carrots are the best, 최고예요. 최고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오, 당신 눈을 위해서는 당근이 그러니까 눈을 좀 좋게 해주나 봐요. 계속해서 볼게요. They help. 그 다음에 your body make vitamin A. 이거 볼게요. They. 여기서 they는 뭐예요? Carrot. 바로 당근을 말하죠. 당근은요, 도와줍니다. 그러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your body까지 지금 목적어. 좋아, 좋아. 나 여기까지 목적어. 그러면 당근은요, 당근들은요, 당신의 몸을 도와준다? 자, 근데 make vitamin A. 뭐예요? make? 이거 선생님 또 동사가 또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 문장 안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할 텐데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lp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help는요, 어떤 동사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목적격 보어가 또 나오는 동사예요. 아, 희한한 동사다. 자, 이런 동사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특히 이 목적격 보어에 지금 무엇이 나왔냐면,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동사 원형은 동사의 원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모습 make가 나왔잖아. make vitamin A 뭐예요? 비타민 A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내가 목적격 보완을 이렇게 물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석하냐? 목적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동사를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해석은요. 목적어가 무엇을 하도록? 동사 하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help,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석해 볼까요? 당근들은요, 당근은요, 도와줘요. 무엇을 도와줘요?

당신의 body, 몸이요. 무엇을 만들도록? 바로 비타민 A를 만들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해석 어렵지 않죠? Help 어떻게 해석하는지, Help 다음에 나오는 이 내용들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It is good for your eyes. 자, 그러면 It is 그것은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For your eyes. 어디에 좋대요? 자, 비타민 A 이거 만들어진 거 비타민 A는요 눈에 좋아요. 아, 그래서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비타민 A 여기 비타민 A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lps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helps 또 나왔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한다? 자, 목적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요것들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A는요 도와줘요. 당신이 뭐 하도록? See, 보도록. 근데 어떻게 보도록? Well, 이거는요, 부사인데요. 잘 보도록 도와줘요. 라는 거죠. 그리고 it keeps your eyes from getting sick as you grow older. 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왔는데요. 자, keep이라는 거. keep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keep 다음에 뭐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from, ing.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기 왕별. 자, 여러분들이 몇 개씩 외워야 하는 이런 구문들이 있는데요. 이 구문들은 여러분들의 해석을 아주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막힘없이 아주 원활하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keeps, 뭐, from ing인데 이거는 keep이라는 거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유지를 해 주는데 무엇을 유지하고 보존해 주냐면 이 뒤에 나오는 from ing를 못하게 from ing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그것은 keeps 지켜줘요. 무엇을 지켜줘요? Your eyes. 당신의 눈을 지켜주는데요. 여기다 from getting sick 여기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from getting sick은 뭐냐면 ing 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눈이 ing 여기서 뭐예요? getting sick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눈이 아프지 않게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keep이라는 동사 나오면 뒤에 from ing 있는지 확인해 볼 거야. From ing 하지 못하도록 지켜준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건 어떻게 했을 거예요? as라는 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as 다음에는요, as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you grow older 뭐예요? grow older는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뭐뭐 하면서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as 접속사.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걸뭐 하나하나, 얘가 뭔지 이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디서 끊어 읽고, 내가 어디까지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s you grow older 뭐였어요? 당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바로 그건 뭘 막아준다? 눈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you can add some carrots to your salad or put them in your curry. 자, 비타민 A가 참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거 많이 먹어야겠죠. 자, 비타민 A,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당근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you can add, 주어, 동사, 당신은요, add, 추가할 수 있어요. some carrots, 뭐예요? 약간의 carrots. 당근을, 그렇죠. 약간의 당근을 어디에 추가할 거예요? To your salad. 자, 그리고 또, put 넣을 거예요. 이거 put 동사인데. 자, 그러면, you can add. 첫 번째 동사 여기, you can add 나오고요. You can put. 바로 두 번째 동사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and로, or로 지금 같이 묶여져 있어요. Put them in your curry. 여러분의 카레, 카레라고 하죠. 자, 카레에 당근을 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당근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뭐 카레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샐러드에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Anyways, any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부정문에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긍정문에 쓰일 수 있죠. 자, anyway, 어떤 방법이라도 are fine,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쓰일 때

있습니다. It is a tasty way.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To 앞에서는 항상 끊어보는 게 중요해요. It is a wasty, tasty way. Tasty는요, 뭐예요? 맛있는 이라는 거죠. 맛있는 방법이에요. 자, to keep your eyes healthy. 오, keep 나왔다. keep 다음에 from ing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keep 다음에 your eyes 목적어 나왔어요. 자, keep도요, help처럼요, 목적어랑, 오,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목적어를 뭐뭐하게 유지한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떤 맛있는 방법이냐면, 당신의 눈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방법이에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글 내용은 뭐예요? 바로, 아, 당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건 1번, 당근의 효능, 당근 요리 방법, 몸에 좋은 채소들 뭐예요? 아, 너무 쉽다. 당근의 효능, 이점, 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뭐는요? help, 도와줘요. 우와, help라는 단어 우리 봤었어요. 자, 그러면 주의해야겠죠. help라는 동사가 딱 나온다. 그럼 뒤에, 그래, 목적어도 나오고 목적격 보어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 Your body. 다음에, make, 뭐뭐뭐. 아, 그러면 여기까지가 뭔가 묶여져서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주어가 없죠. 자, 주어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어가 도와준대요. 당신의 몸을 어떻게, make, 어떻게 하는 게 도와준대요. 어떻게 하게 도와준대요. 자, 그리고 this helps. 또, help 또 나왔어요. 이건 도와줘요. 그리고 you, 당신을 어떻게, have, 뭐뭐뭐뭐뭐뭐, eyes 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까요? 자, 당신의 몸을 어떻게 만드는데 도와준다? 바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캐럿이요. 캐럿이 도와줘요. carrots. help. 자, carrot s 붙여야겠죠. 복수명사 나와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동사 s 안 붙죠. 그래서 help your body make. 이 carrot이 무엇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에? 비타민 A를 만든다 그랬어요. 비타민 A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문자 A로. 자, 그리고 이것은 helps 도와줘요. 당신을, 비타민 A는요, 눈을 어떻게 하게 도와준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눈을 가지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은 뭐예요? Healthy, 건강한 눈. Healthy가 여기서 지금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누구를 지금 꾸며주는 거예요? 바로 eyes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바로 help. help 다시 한번 우리 help가 나온다. 그럼 뒤에 나오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한다? 특히 이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이 목적어가 동사를 하도록 누가 도와준다? help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에 이것은 도와줘요. 당신이 뭐 하도록 건강한 눈을 가지도록 도와줘요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독해하면서 중요한 이 동사도 찾아보고요. 또 수량 형용사도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화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some과 any, 그리고 many, much, a lot of와 같은 수량 형용사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some과 any, 부정문, 그리고 또 긍정문, 의문문,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many, much, a lot of. 특히 이게 중요하죠. many 다음에 셀수 있는 명사,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나온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세요. 네,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수량 형용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수량 형용사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형용사의 위치, 형용사의 역할 같이 알아보고 그 중에서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까지 같이

알아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형용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 명사가 셀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친구들 잘 따져봐야 하고요. 특히 독해 시간에 선생님이 이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help도 있었고요. keep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단어장에 잘 써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크북으로도 꼭 복습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두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과거 시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시제,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 시제로 완성을 해주면 됐었어요. 자, 시간은 금이다 라는 속담은 Time is gold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는 쿠키들을 먹는 중이다 라는 문장은요, I am eating cookies 라고 써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우리 과거 시제로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숙제를 했다, 나는 어제 숙제를 하지 않았다 라는 이 과거 시제로 쓰인 두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어떤 동사를 써야 하는지 강의를 잘 들으며 고민해 보고 한번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과거 시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과거의 상태를 묘사할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써줄 수 있는데요. 나는 아기였었다 라는 문장을 써볼게요. 우리 그동안 현재 시제로는 비동사 쓰는 방법 알고 있죠? 자, 나는 아기다 어떻게 쓸까요? I am a baby 라고 써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아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과거에는 전부 다 아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am이라는 비동사를요,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쓰냐? I는요, 동사 was를 취합니다. 그래서 I was a baby. 나는 아기였었다 라는 과거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 한번 볼게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그는 차를 샀다. 자, 우리 사다 라는 동사 bu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buy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과거형으로 써보는 겁니다. He bought a car. 이렇게 써주면 그는 차를 샀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 언제 쓰냐? 이미 끝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예문을 보면요. World War I, 1차 세계대전은 broke out,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In 1914. 자, 여기 보면은 지금 broke out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원래 이 동사의 원형을 적어보면요. break out이요, break out. break out이라고 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break라는 동사의 원형이 과거형으로 쓰면 broke가 됩니다. broke out, 일어났다. 자, 그 다음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나 부사구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yesterday, 어제라는 뜻이고요. last는 지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라고 하면요. 우리가 last week이라고 써줄 수 있고요. 지난주 일요일이라고 하면 last Sunday 이런 식으로 뒤에 우리가 어떤 요일을 붙여서 지난이라는 시간의 부사를 써줄 수 있어요. 자, ago는요. 뭐뭐?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시간 전에, 2 hours ago, 1분 전에, a minute ago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n 뒤에는요. 연도가 올수 있어요. 아까 전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다라고 할때 우리가 전치사 인드의 연도를 써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의 시점을 표현할 수 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I was in the museum. 자, 지금 동사 과거형 쓰였죠. 비동사의 과거형 was입니다. 나는요, in the museum, 박물관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An hour ago, 1시간 전에라는 뜻입니다. 나는 1시간 전에 박물관에 있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 was 썼던 거 기억나죠? 나는 아기였었다. I was a baby라고 썼습니다.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딱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am과 is의 현재형 동사는 과거형으로 쓰면 was가 된다. or은요. were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공부할 게 줄어들었어요. 원래 현재형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형태였는데요. 과거형일 때는 두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쵸? was랑 were. 의미는요, 무엇이었다,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The concert, 콘서트는 흥미진진했다. 3인칭 단수명사 나옵니다. was를 써주죠. The concert was exciting. 자, 그 다음은요. The students, 학생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학생들이라는 주어에 맞춰서 were 써줬죠. The students were in the library. 학생들은 도서관에 있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다, 비동사의 과거형은요. was랑 were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파트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일단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규칙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ed를 붙입니다. 동사 원형 뒤에 ed를 붙이는 형태이다. 그래서 help는요. ed를 붙여서 helped가 돼요. 이로 끝나는 동사는요, 이를 굳이 안 붙이고 그냥 뒤를 붙여주면 됩니다. live 살단데 lived 살았다가 되는 거죠. 자,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는요, y를 뭘로 고친다? i로 고칩니다. 그리고 뒤에 ed를 써주는데요, study 그냥 ed 붙이지 않고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를 붙여서 studied가 되는 겁니다. 자, 모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동사들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자음 플러스 y랑은 다르게 ed를 붙여주면 되죠. 자, play, played가 됩니다. 자, 마지막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음을 한번더 쓰고 ed를 쓴다. stop, 멈추다. 과거형은 다 자음을 하나 더 붙여서 stopped, 멈추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규칙적으로 변하는 과거형 봤는데요. 이번에는 불규칙 과거형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다른 형태로 바뀌는 동사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do는요, did가 됩니다. 하다, 했다. go, 가다는 went, 갔다가 되고요. come, 오다는 came, 왔다가 됩니다. have,
가지다.

가졌다. see 보다, saw 보았다. make 만들다, made 만들었다. 자, take 가져가다, took 가져갔다. buy 사다, bought 샀다. let cut put 마지막 이세 가지 동사들은요. 현재형, 과거형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써주시면 돼요. let은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했다. cut은 자르다, 잘랐다. 그리고 put 놓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규칙하게 변하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눈이 내렸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눈이 내리다. snow가 원래 동사 형태인데요. 여기에 뭘 붙여줬어요? ed를 붙여서 눈이 내렸다 과거형으로 써준 겁니다. It snowed yesterday. 어제 눈이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She came back to Korea last week. 자, last week이라고 하면 지난주라는 과거의 한 시점을 표현해주는 시간의 부사구입니다. 지난주에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여기 보면 came back, 돌아왔다라는 과거형 동사가 쓰였는데요. 원래는 오다, come이라는 동사가 지금 어떻게 변한 거예요? came이 된 겁니다. come은요, 과거형으로 쓰면 네, came이라는 동사가 된다. 자, 우리 이어서요, practice 1으로 가서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표를 보고 보기와 같이 유나가 지난주에 한 일을 쓰고 말해보는 건데요. 바르게 썼으면 smiley face.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렇게 sad face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Last Wednesday. 지난주 수요일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유나는 무엇을 했을까? Do her homework. 숙제를 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동사 둘을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나 주어를 써주고요. 두의 과거형은 did입니다. 유나 did her homework. 그녀는 숙제를 했습니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Make some cookies. 쿠키를 만들다가 나와 있는데, make의 과거는 made입니다. 그래서 유나는 made, 만들었습니다. 무엇을요? Some cookies. 쿠키를 만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동사 두는요, did를 바꿔주고 make는 made를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한번 가볼게요.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유나는요, go shopping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과 쇼핑을 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go의 과거는 went가 됩니다. 과거형으로 바꿔서 써볼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유나는요, 갔습니다. went shopping. 쇼핑을요. 자, 누구와 함께 갔나요? 그녀의 친구들과 갔습니다. with her friends.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friends까지 보이시나요? 네, with her friends.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면요.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에는 무엇을 했냐? Clean her room. 여기 보면 clea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clean은요.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동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유나는요. 청소를 했습니다. cleaned. 무엇을요? 그녀의 방을요. her room.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다들 바르게 쓰고 말했으면 smiley face 아니면 이 sad face에 표시하면 되는데 선생님이랑은 다잘 해봤으니까 다 이렇게 smiley face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어 카드에 동사를 이용하여 각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중요한 점. 필요한 경우 동사 형태를 어떻게 알아? 바꿔 써라. 자, 1번 보겠습니다. Alexander Graham Bell. 자, 이 벨이라는 사람은요, the telephone,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발명하다라는 동사 invent를 쓸 텐데요. 이 동사는 네,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Alexander Graham Bell invented, 발명했습니다. The telephone, 전화기를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해주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Yesterday, 어제는 매우 추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동사를 활용해서 써볼게요. 자, 3인칭 단수조 이세 맞춰서 was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It was very cold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의 부사 같이 써져 있죠? 네, 어제입니다. 어제. 자, 3번은요. Mom, 엄마.

그러면 학교로 왔다. come의 과거형인 came으로 쓰면 되겠죠. Mom came to my school. 엄마는 나의 학교로 오셨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Kate는요, 빈칸, a new coat last Saturday. 자, last Saturday는요,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새로운 코트를 샀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buy, 사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써볼게요. 뭐죠? bought가 됩니다. bought, buy의 과거형은 bought다. 자, 이어서 5번. I 하고 빈칸 a thank you card to my teacher last year. Last year, 작년이다. 나는 작년에요. 나의 선생님에게 감사 카드를 썼습니다가 되어야겠다. 자, 써다, 쓰다, write인데요. write의 과거형은 wrote, 썼다가 되겠죠. I wrote a thank you car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개념 마무리하고 베이직 컨셉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지금 과거 시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시제 부정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비동사 뒤에 not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딱두 가지 형태 있었죠. was랑 were 있었는데요. 뒤에 not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 not 축약하면 wasn't, were not은요. 축약하면 weren't가 됩니다.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현재형을 생각해 볼게요. 현재형으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 우리 무엇의 도움을 받았죠? 누나, no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과거형에도 똑같이 조동사의 도움을 받는데요. 조동사 did의 도움을 받는다. 자, 누랑 not은 현재형이었다면 과거형일 때는 did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did not 써주고요. 축약하면 didn't가 됩니다. 여전히 현재형과 마찬가지로 동사는요. 원형, 동사 원형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나는 그때 집에 있지 않았다라고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지금 then 이 그때요, 그때. 나는 그때 집에 있지 않았다. 비동사를 써주고요. not이 붙었죠. 그래서 I was not at home then. I wasn't at home then.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도 볼게요. 우리는요, 어제 화가 나지 않았다. 지금 어제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We라는 주어에 맞춰서 were 써주고요. not을 붙이면 we were not, we weren't angry yesterday라고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가 나오는 과거형 부정문입니다. 자, I did not do my homework. do는요, 숙제를 하다라는 동사 원형인데요. 동사 원형 앞에 did not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숙제를 하지 않았다가 되고요. 또 다른 예문. 그녀는 집에 가지 않았다. She didn't go home. 집에 가지 않았다가 됩니다. did not을요. 우리가 줄임말로 쓰면 didn't가 되는 거죠. 현재형일 때는 우리가 do와 not을 썼지만 과거형일 때는 그래도 did 하나만 써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네. did not으로 우리가 부정문을 써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문문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의문문. 자, 질문입니다. 비동사는요,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로 쓰인 비동사를 문장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의 형태로 쓰면 돼요. was not were 주어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은요, 긍정의 대답일 때는 주어 다음에 was. 또는 주어 다음에 were 써주면 됩니다. 대명사 주어로 쓰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부정의 대답일 때는요, was 뒤에 not을 붙여서 wasn't, were 뒤에 not을 붙여서 weren't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쓸까? 바로 did를 똑같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주어 앞에 did를 써주고요.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질문을 해준다. 대답은요, 마찬가지로 did로 질문했으니까 did로 대답을 해줍니다. 대명사 주어, did. 부정의 대답은 주어 다음에 did not 축약해서 didn't로 대답을 해줍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Was she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셨니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비동사 주어의 순으로 의문문 쓰여져 있죠. 네, 그랬어라고 하면 응, 그랬다. She was로 대답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았어. No, she wasn't로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그들은 바빴니? 지금 they라는 그들 주어에 맞춰서 앞에 were 쓰였죠. Were they busy? Yes, they were. No, they weren't. 이렇게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일반 동사 과거형의 의문문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 동사는요. 의문문을 만들어 줄때 did를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did you do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했니? 라는 질문인데요. Yes, I did. 네, 했습니다. No, I didn't.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id, didn't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2로 넘어가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필요한 경우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해서 풀어볼게요. 자, 지원이는요.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 잠자리에 일찍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했나요? Until late, 늦게까지 TV를 봤대요. 자, 그러면 일단 지원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부정문을 써볼게요. 지원하고 didn't, 과거 있었던 일이니까 did not, 줄여서 didn't를 쓰고요. 동사 원형, 여기 go를 쓰면 됩니다.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란 뜻이거든요. Didn't go to bed.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Early, 일찍이요. 자, 그녀는요. TV를 봤죠. 자, watch라는 동사는 과거형 어떻게 만드냐?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She watched TV until late. 그녀는 늦게까지 TV를 봤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진수는요.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걸렀어요.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didn't have breakfast라고 써야겠죠.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아침을 걸렀어요. skip, 걸으다, 건너뛰다란 뜻입니다. 자, skip이라는 동사는요, 단몸 단잠으로 끝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잠을 하나 더 추가하고 ed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제는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땠다? Sunny, 화창했습니다. 라는 문장 써볼게요. It was, 그리고 not을 같이 써서 wasn't라고 쓰면 되겠죠. It wasn't rainy yesterday.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땠냐? It was sunny, 화창했습니다. 자, 우리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요, 방학 때 학생들이 한 일을 기록한 표를 보고서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건데, 1번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Did Mira go to the library during the vacation? 자, Mira는요, 지금 보니까 방학 도중에 도서관에 갔네요. 그러면, yes. 그리고 Mira는 여자의 이름이니까 she라고 지칭하죠. Yes, she did. She also 또한입니다. 또한 뭘 했냐? Visit a museum.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she also visit 뒤에 ed를 붙이면 방문했다가 되겠죠. She also visited a museum. 그녀는 박물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Did Sue watch movies during the vacation? 자, 우리 수호는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했냐? 운동을 했어요. Exercise. 자, 그러면 일단 아니요라고 답을 합니다. No, he didn't. 자, 그는요, 운동을 했습니다. He exercised. Exercise를 우리가 과거형으로 써주려면 그냥 D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에 Did 지원 and 주찬. 자, 지원이와 주찬이 두 명이 나옵니다. 지원이와 주찬이는요, visit a museum. 박물관을 방문했나요? During the vacation. 어때요? 지원과 주찬은 근데 보니까 영화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No. 그리고 지금 지원이와 주찬이 두 명이니까
그들은이라고 쓰는 겁니다. No, they didn't. 자, 그들은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they watched movies. 그들은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practice 2 한번 더 풀어봤는데요. 다음 장으로 가서 grammar in real lif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친구의 대화가 나와요. 일단 대화의 괄호 1번과 2번에 알맞은 동사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Hi, Kevin. Hi, Mira. How was your trip to England? 영국까지 여행 어땠니?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미라가 영국으로 여행을 갔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좋았어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국으로 여행을 간 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이미 다녀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뭘 써줘야 될까? 과거형으로 써줘야겠죠. was를 써줍니다. It was great. 그래서 1번은요, 과거형 동사 was를 써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죠. 이 케빈이 What did you do there? 그곳에서 무엇을 했니? I saw Big Ben. 나는 빅벤을 보고 visited London Bridge. 런던 브릿지를 방문을 했대요. Oh, did you buy anything? 혹시 무언가를 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sure. 나는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샀어. 뭐와 같은? Like postcards and candies. 엽서나 사탕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샀어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like는요, 여러분, 그 동사 like랑 달라요. 동사 like는 좋아하다인데, 여기에서 like는 전치사 like로 뭐뭐와 같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엽서나 사탕들과 같은 많은 것들을 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샀다 과거형 bought입니다. bought. 자, buy는요, 과거형 bought예요. 그래서 was bought.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3번의 동사의 형태를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어딨죠? 3번? 네, 여기 나와 있네요. Wow, you have a wonderful time. Wonderful time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시간이란 뜻이죠. 정말 좋은 시간을 너는 보냈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have가 지금 원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have의 과거형 had입니다. 그래서 you had a wonderful time.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질문을 보니까 What did Mira do in England? 미라는요, 영국에 가서 무엇을 했나요? 일단 두 가지 정보가 나와요. I saw Big Ben and visited London Bridge. 이 내용이랑요, I bought many things like postcards and candies. 나는 엽서와 캔디와 같은 많은 것들을 샀다. 이두 가지 문장을 다 적어 볼게요. 일단, 미라는 she죠. 그래서 she, 그녀는 saw,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Big Ben이라는 걸 보았대요. And, 그리고 visited, 방문을 했습니다. 어디를요? London Bridge를 방문을 했다. 네. 미라가 일단 이러한 곳들을 갔었고요. 그 다음은요, 산 것도 적어야겠죠. 그리고 she, 그녀는 bought, 샀습니다. 뭐 many things, 많은 것들을요. 뭐와 같은 like postcards, 엽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d candies, 사탕들을 샀습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캔디스까지 잘 적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다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포인트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과거 시제 부정문 배웠습니다. 과거 시제 부정문,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부정문 만드는 법 한번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먼저 비동사로는요, was, 그리고 were이라는 동사의 과거형 형태 배웠었죠? 뒤에다 뭘 붙인다? not을 붙입니다. 자,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did를 써줬죠. did 뒤에 no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주는데, 동사는 어떤 형태?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 시제 부정문을 만드는 거 배워봤고요. 자, 이어서
의문문도 배워왔습니다. 자, 의문문은요. was랑 were를 주어 앞에다가 써주죠.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자, 일반 동사 과거형으로는요. did를 써줍니다. did, 주어, 그리고 동사는 원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장의 형태를 오늘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공도장 챌린지 도전해볼 수 있으실까요? 두 가지 문장을 적어서 닉네임과 24강 열공 인증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한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07강.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적용하시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동태를 활용해서 자, 문장을 읽고 구문 분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은 뭐냐면 수동의 개념이 있지만 be 플러스 pp로 써 있지 않으면 수동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선생님, 이 동사는 해석해보면 수동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BPP로 안 썼어요? 원래 자동사 중에는 그런 애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혼돈이 여러분들께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따라 읽고 정리 공부하시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문들을 뭔가를 갖다가 이제 쓰고 싶은 예문을 꺼내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다 자체 검열을 통해서 제거됐습니다. 왜? 그 문장들이 수동태였던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수동태 문장도 능동태 문장도 마음대로 꺼내놓고 써도 될 것 같아서 새로운 또 오늘은 또 혈이 뚫린 그런 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자, 보십시다. connect는 뭐뭐뭐를 연결하다의 타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홈즈가 어떻게 되죠?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 배우신 바에 의하자면 목적어의 유무로 능동태, 수동태 판단한다 그랬죠? 여긴 지금 BPP가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없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부사구가 온 거예요. 자, back은 명사로 쓰였고 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동식 주택이 뒤쪽에 연결된다고요? 어디의 뒤쪽이에요? family car의 뒤쪽이니까 이거는 M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toad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어때요? and가 나오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mobile homes are까지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 동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pp밖에 없지만. 여기까지가 중복 생략됐으니까. 자, toad은 견인하다의 뜻입니다. 요거는, 중학생들이 아셔야 될 그런 단어죠. 여러분들 tow truck이라고 얘기하면요. 자, 견인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견인이 되고 끌려가는 것인데 수동이죠? 또 뒤에는 MT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to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고 where로 시작하는 절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where 앞에는 the place라고 하는 선행사가 생략되었고 이 to는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죠?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 장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죠. 오늘, 자, 여러분들, 관계사를 연습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정리했던 관계 부사의 선행사 생략의 예시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온 전체 내용이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습니까?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죠? 요 부분. The place가 생략됐다. 요 부분. 앞쪽에 주어와 are까지가 생략됐다. 까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주의해야 될 부분들. 자,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Mobile homes are connected to the back of your family cars. And toad to. The place가 생각됐고요. Where you want to go.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and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꽤 많은 아이템들을 배웠기 때문에 뭐 어떤 문장이든지 웬만한 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처리되는 문장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1번 마무리하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앞에 주어 동사가 또 있으니까 저절은 무슨 절이에요? I 웬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용된 자리가 여기는 부사절이에요. 언제? 요때 이 사람이 샀어요? 그들에게 뭐를요? 이것도 목적어잖아요. 박스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지금 수동태, 만약에 여러분들 뒤쪽에 이렇게 목적으로 보여드리고 능동태를 답으로 쓸 거예요. 수동태를 답으로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자리에 능동태를 답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arrived 자리를 만약에 수동으로 써놨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럼 arrive는 어때요? arrive는 무조건 일형식 자동사다. 수동태는 못 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문장을 여러분께 드렸던 거예요. 수동태 문장이 아닙니다. 자, arrive는 수동태로 사용할 수 없는 자,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사가 왜 수동태가 될 수 없는지는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생략하고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 또 이렇게 복기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절의 주어, 동사의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박스를 사줬는데 그 박스가 무엇의 박스예요? 초콜릿으로 구성된 박스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형용사구로 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a box of와 같은 그런 표현은 요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도 있어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점점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박스의 초콜릿 이렇게 단위를 나타낼 때는 어 단위 명사 of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상관이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언제 부분만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Uncle Guy라고 하는 분이 도착했어요. 어디로부터? 더블린. 더블린은 아마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수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곳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자, 삼촌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한 박스의 초콜릿을 자,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문장 좀 외워봅시다. 언제죠? 자, When Uncle Guy arrived from Dublin. 삼촌이 뭐 하셨어요? 사줬어요.

자, 그래서 he bought 누구한테요? 자, 두 개의 목적어가 있었잖아요. He bought them a box of chocolates. 이렇게 여러분들 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3번으로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을 뭐 이렇게 능동태 동사로 했어요. 자, 그들이 뭐뭐뭐를 발견했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빈칸이 나왔다. 능동태로 쓸 거야? 수동태로 쓸 거야?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요. 여기 여러분들 능동태로 답 쓰시면 돼요. 자, 그들이 무엇을? 자, object라고 하는 단어는 물체, 물건의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나중에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또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물건을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that 이하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저 that은 뭐죠? 이제 짧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생략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못해요. 자, 그럼 이 물체 설명해 주세요. 자, 물체가 어떻게 돼 있었나요? 자, 바로 뒤쪽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여기 수동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능동과 수동태의 선택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보세요. 랩은 뭐뭐뭐를 포장하다, 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도 뭐 랩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뒤쪽엔 부사구만 와 있을 거예요. 수식어구만 올수 있으니까.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상한 물체. 그리고 and 다음에 또 buried가 나왔어요. 자, 이 buried는 어때요, 여러분들? 요 was가 앞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중복돼서. 그러니까 얘도 PP만 있지만 동사로 보셔야겠죠. 됐죠? 예. 물론 이 전체가 다 형용사절이기는 합니다만. 자, 요 앞에는 지금 that was가 중복 생략돼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buried는 뭐죠, 여러분들? 발음도 조심하시고요. 자, 파묻다, 묻다의 뜻이죠. 우리 강의에서도 한두번 정도 나왔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뭐뭐뭐를 묻다의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되면 이하의 목적어가 없겠죠. 자, 정원에 묻혀 있었어요. 신문에 쌓여 있었어요. 신문지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이상한 물체를 그들이 발견했습니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성분 정리 이렇게 다시 가능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죠? 뭐가 중간에 생략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자, 이 문장도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discovered a strange object. 자, 그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그 이상한 물건 설명 좀 해주세요. 형용사절이랍니다. That was wrapped in a newspaper. 자, 그리고 또 and. 다음에 또 that was가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되어 있었고,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buried in a garden.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장을 지금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시고, 아, 지금 이해하실 수 있다. 이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이렇습니다. music. 자, 이거 주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단어가 되게 많지만, BPP예요. 앞에 조동사 하나 붙어 있는. 물론 요 부사는 따로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묶어 놨는데요. 하나의 동사로 치시면 되겠죠. 자, store는 명사로는 점포지만 동사로도 많이 쓰죠. 저장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음악 저장될 수 있지요. 디지털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뒤쪽에 이 as는 지금 주어 동사를 자, 이렇게 달고 왔으니까 접속사네요. 그럼 이거 무슨 절이에요? 아니, 바로 앞에 명사가 없으니 형용사절도 아니고, 얘가 지금 수동태 동사니까 뒤에는 수식어밖에 못 오죠.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몰라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s 때문에 해석이 잘안 되실걸요? 자, 그래서 as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은 먼저 정리를 좀해 보시고요. 요 as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as는 접속사계의 만능입니다. 만능 접속사예요. 그 뜻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 2, 3, 4, 5번의 뜻 정도는 중학생이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2번의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0: 때에 따라서는 뭐뭐 할 때도 아주 많고요. 자,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while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as가 sandwich로 쓰이면 만큼의 뜻도 있고요. 혹은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참고로 4번의 뜻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쓸수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200점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문 하나만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뜻이 많으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어떻게 되죠? 요 grow는 becom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호를 취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보시죠. 이형식 동사 때 배웠으니까 더 추워지게 된다, 차가워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as는 여러분들 뭘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지금 뭐 길이만 길었지 긴 주어잖아요. MP3나 혹은 wave files 이런 것들이 어떻죠? 아이고, 자, 여기도 수동태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파일들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에는 back이 나와 있으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바뀌는 거예요. 뭘로? 사운드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뒤에는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주어에 타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로 제자리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music can also be stored digitally. 요게 되게 길었죠? 자, 이유가 바로 뭐예요? As MP3 or wave files are changed back into the sound we can hear.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요 as 이하의 문장, 그 as 이하의 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고, BPP 이하에는 아 죄다 목적어가 이렇게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Some sports 주어, 요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100% 형용사입니다. Such as는 여러 번 했어요. 예시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일부의 운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요. 동사, 보어. 등이 접속사네요. 그래서 participation이 어때요? 제한됩니다. 다시 수동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부사구가 온 거죠. wealthy는 돈을 많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대개 제한된다. 단어 하나만 설명드리면 largely는 크게 의미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개라고 하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성분 정리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sports로 시작했어요. 자,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뭐가 나왔나요? 자, such as tennis, golf and tennis라 그랬죠. 자, are expensive. 그래서 so 어땠어요? 요 주어 부분 뭐였죠? 참여였잖아요, 참여. participation. 이게 어떻게 됐대요? 예, 바로 is largely limi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 바로 to wealthy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충분히 자, 요 문장도 자, 수동태가 포함된 자, 요 문장도 정리가 좀잘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듣고 한번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1: Mobile homes are connected to the back of your family car. And towed to where you want to go. When Uncle Guy arrived from Dublin, he brought them a box of chocolates. They discovered a strange object that was wrapped in a newspaper and buried in a garden. Music can also be stored.

0: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저께 배우신 수동태와 관련된 여러 예문들, 긴 문장들 놓고 여러분들과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쓰기를 통해서. 그러시면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에 한번 따라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단어 설명, 쉬운 문법과 함께 이 책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즉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땀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도로시는 어떤 곳에 도착했을까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완전히 새로운 곳이더라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was no longer dark. 그리고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가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도로시가 있었던 그 집을 송두리째 뽑아서 폭풍 속으로 날아가 버렸었죠. 그 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어딘가에 착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일단 도로시는 그 폭풍 속에서는

날아다니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토토와 함께 잠이 들었었거든요. 이 집이 날아다니는데 잠이 들었어요. 깊게 잠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느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에 왔을까요? 원래는 캔자스주, 미국의 이 중서부에, 중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의 중앙, 거기서 약간 서부에 있는 캔자스라는 이 헨리 삼촌네 집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 눈을 뜨면은 지금 캔자스여야 되는데 과연 거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밝은 햇볕이.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Floo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홍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Flood는 홍수거든요. 홍수는 왜 납니까? 뭔가 강이나 어딘가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흘러 넘치다. 이런 게 홍수가 되겠죠. 그래서 홍수 혹은 뭔가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Flood라는 홍수가 났다라는 그 표현, 이 의미를 문장에 맞게 약간 적용하면 쉬워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햇빛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Flooded the little room. 이 작은 방을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햇볕이 들어오는데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밝은 햇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원래는 물이 넘치다. 홍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가득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약간씩 만져가는 것이랍니다. 자, 그다음은요. Dorothy threw open the door. 도로시는 문을 확 열었습니다. throw가 던지다잖아요. 던질 때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팔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threw open the door이라는 것은 문을 확 마치 문을 던지는 것처럼 문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금하니까 열었겠죠. 확 열었습니다.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그러니까 도로시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 문을 열면은 우리 칙칙하고 이 회색 빛깔이 나는 이런 들판이 펼쳐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she expected,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to see, 보는 것을. 무엇을 보냐면 the dull, dull이라는 것은 칙칙한, 색이 칙칙한. 그 다음에 gray라고 하면 회색 빛깔, 회색의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평평한 들판, 넓게 펼쳐진 그런 들판을 의미하죠. of Kansas, Kansas의 칙칙하고 회색 빛깔의 평원을 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Instead, 그 대신에 문을 확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도로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죠. 자, 어떤 곳에 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그 어떤 곳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오늘 to 부정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정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부정사, 이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습니다. 뭐뭐 하다라는 것, 혹은 뭐 청소하다, 혹은 놀러 가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동사였어요. 동사, 가다, 오다 이렇게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아요. 이 동사의 의미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놀기, 놀다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놀기, 놀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놀기라는 명사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놀기 혹은 노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쓴다? 이렇게 써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동사 대신에 그 의미만 그대로 활용하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세 개의 기능 중에서 명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o read every day helps you grow. To read every day.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to read. 읽는 것은 매일 읽다가 아니라
매일 독서를, 책을 읽는 것.

0: 이라고 했죠. 책을 읽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독서하기 혹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명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매일 책을 읽는 것은 도와줄 것이다. 네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는데?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냐 하면, 아, 매일 책을 읽는 것. 쓴 맞죠? 이게 주어죠. 이게 너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이 help가 있잖아요. 그럼 이 help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매일 책을 읽는 것이 주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he hopes to visit Korea. 그녀는 hope, 희망한다, 바란다. To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여기 있는 to visit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왜 목적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요. hope, 바라다. 그녀는 바란다, 희망한다가 있잖아. 그러면 뭘 바라는데? 무엇을 희망하는데? 그 바라는 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뭔가를 바라잖아요. 뭐를 바라는데? 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가 흔히 을을이 붙는다라고 하죠. 대상이니까요. 뭔가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오늘 나왔던 expected to see라고 했을 때 아, 뭔가 보는 것을 기대한다. 여기도 똑같죠. 방문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요. My dream is to travel. 나의 꿈은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어디를 여행하는지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문장을 일부러 줄여두었습니다. 나의 꿈이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나의 꿈은 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동사 is가 있잖아요. is 앞에 있는 게 my dream, 나의 꿈은.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꿈이 뭔데? 나의 꿈은 여행하는 거야. 뭐 세계를 여행하거나 혹은 그냥 여행하는 그 자체가 좋아. 나는 나의 꿈이 여행하는 것이야. 나의 꿈이 뭐예요? 곧 여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꿈과 여행하는 것은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꿈이 곧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보어가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주어 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해 주는 어.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제 이 to 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도로시는 어디에 왔을까요? All around, 이 주변 모두가 was green grass, 이 푸릇푸릇한 초록색 잔디였습니다. 초록색 풀이었습니다.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라고 되어 있네요. Tall trees, 이 아주 키큰 나무들이 bore이라고 하면 뭐죠? 이게 뭐예요? bore는 바로 우리 친구들 bear 아닙니까? raw bear, 이곰 말고 곰일 수도 있는데요. 곰 말고 bear이 바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은 맺다, 피우다, 뭔가 꽃이나 열매를 피우다,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red fruit이 나오죠. 아, 열매가 나오네. 그러면 맺다가 되겠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키큰 나무들이 빨간색, 밝은 빨간색에 열매를 맺었고요. 열매를 막 달고 있었고, and flowers, 그리고 꽃들이 displayed. display라는 것은 보여주다, 전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고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a rainbow of colors. 색의 이런 아주 다채로운 색상. rainbow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a rainbow of colors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파릇파릇하고 뭔가 아주 예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요.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새들이 있었는데, 새들 with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새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beautifully 아름답게 색칠되어

0: 가진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 즉, 이 깃털이 아주 아름다운 이 새들이 flew over 막 날아다닐 거야. Where are we, Toto? 우리 여기 어디야? 토토야, 우리 지금 어디야?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이라고 돼 있죠.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Eyes, 눈이 wide, 커졌어요. 눈이 이렇게 확 넓어진 거죠. 저처럼. 제가 눈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요. Eyes wide. 눈이 확 커졌습니다. With wonder. Wonder이라는 것은 놀라움이 되겠죠. 놀라움에 눈이 확 커져서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라고 되어 있네요. 그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Had never seen.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새들 of such color. 그런 색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새들이 뭐 하고 있는 거?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Kansas라는 그 주에, Kansas 주에 이 회색 prairie라고 하면은 대초원이죠. 회색 대초원을 그 위를 막 날아다니는 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새들을 그녀는 도로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곳의 광경이 너무나 놀라서 눈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죠. 저처럼요. 눈이 커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복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Flood, flood.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Plane, plane.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Bear, bear.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Display, display. The store displays its newest products in the front window. Wander, wander.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표제어는 바로 Dark입니다. Dark라는 것은 무언가가 어두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room was dark and cold. 그 방이 어땠냐면 어둡고 추웠다. 여기서 Dark는 바로 어두운.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방의 밝기가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어두컴컴하고 춥고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She has dark eyes and hair. 그녀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 dark eyes라고 하면은 dark. 바로 짙은. 짙은 색의 눈 색깔과 머리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밝은 푸른색, 밝은 갈색이 아니라 짙은 색의 어두운 계통의 색깔의 파란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런 어두운 짙은 이 색의 농도가 아주 짙다라는 것이죠. 짙은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것을 조금 더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어둡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The movie had a dark story. 그 영화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지고 있었다. A dark story. 어두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두운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뭔가 기분 좋은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둡다라는 것은 기분이 우울한,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ark라는 것은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아마 소식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11일간의 유혈 전쟁을 마치고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폐기하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Today's Topics로 그 첫 시작을 함께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토픽은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들어보겠습니다.
1: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2: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0: 오늘도 역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1: Single use.
2: Single use.
1: Catastrophe.
2: Catastrophe.
1: Multinational.
2: Multinational.
0: 첫 번째 단어는 single use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일회용품을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single use. catastrophe, 재앙이라고 할 때 쓰죠. disaster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multinational이라는 얘기죠. multi가 여러 개를 얘기하고요. national이라는 것은 국가를 얘기하니까 다국적의 혹은 다국적 기업, 형용사와 명사 둘 다 됩니다. single use. catastrophe, multinational.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여기까지 한 번에 가는군요. 이때 중요한 게 responsible이라는 말이 되겠군요.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책임성이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나쁜 일에 대해서 이쪽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개 기업이

0: 자, 쓰레기를 배출하다라고 할 때 produce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린 produce 하면 항상 뭔가 만들다, 생산하다, 제작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쓰레기를 배출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produce라는 단어와 gene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generate waste 하면 쓰레기를 배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single use라는 단어가 일회용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disposable이라는 단어도 쓰죠. 자, 보이시나요? 아, disposable이라는 단어도 single use plastic waste, disposable chopsticks, spoons 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함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disaster, 환경적인 재앙사태가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The business is responsible. 자, 이렇게 쓰레기를 55%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이 기업들은 include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ate-owned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니까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과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에너지 부문과 화학 부문의 국영기업과 다국적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회용 쓰레기, 그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Twenty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2: 20 companies produce 55% of global plastic waste. 20 firms are responsible for producing 55% of the world's single-use plastic waste, creating an environmental catastrophe. The businesses responsible include both state-owned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energy and chemical sectors.
0: Israel and Hamas agree to ceasefire.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카마가 나오면 and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ceasefire, 이때는 이제 a ceasefire인데 생략된 거죠. 정전 혹은 휴전에 합의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 Israel, Hamas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2: Israel, Hamas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0: 아무래도 전쟁 얘기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접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3: Ceasefire.
2: Ceasefire.
3: Destruction.
2: Destruction.
3: To bring to a standstill.
2: To bring to a standstill.
3: Truce.
2: Truce.
3: Bloodshed.
2: Bloodshed.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나왔던 ceasefire. fire가 발포하는 거기 때문에 cease, 멈추는 거죠. 그래서 ceasefire는 휴전, 정전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estruction, 파괴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to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standstill. 요거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표현인데요. to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뭔가를 멈춰 세우다, 정지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ruce. 앞에 나왔던 ceasefire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휴전 혹은 정전이라고 할 때 쓰고요. bloodshed,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 어떤 내용을

0: 담고 있을까요?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인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가 정전에 합의했습니다. 정전을 발표했습니다. Ending a bloody 11-day war라고 되군요. Ending a bloody 11-day war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유혈이 낭자했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11일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3차 중동 전쟁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6일 전쟁인데 그때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만 이번은 11일이 걸렸군요. 이 유혈이 낭자했던 11일간의 전쟁은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가자 지구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괴, 즉 피해를 유발했고요.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much of Israel이니까요. 많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서 삶이 멈춰섰다는 얘기죠. 일상이 마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전쟁입니다. 즉 가자 지구는 크나큰 파괴 행위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일상이 멈춰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최소 23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리고 12명의 이스라엘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는 원래 put an end to예요. Put an end to something. 어디에 종지부를 찍다. 어디에 막을 내리다. 뭔가를 종식하다라고 했던 표현인데요. 시그널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느낌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유혈 사태가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시사되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자,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의 문제가 되겠고요. leave somebody 형용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라고 하셨던 표현이죠. 그러나 비록 이번 유혈 사태의 종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휴전협정이죠. 평화협정이 아니고요.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양측은 더욱더 사이가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than ever. 근데 이게 최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전 어느 때보다 더욱더 결국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소원한 관계 혹은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들을 테니까 이번엔 귀를 조금 더 활짝 열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Israel Hamas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2: Israel, Hamas agreed to ceasefire. Israel and Hamas announced a ceasefire, ending a bloody 11-day war that caused massive destruction in the Gaza Strip and brought life in much of Israel to a standstill. At least 230 Palestinians and 12 Israelis were killed. The truce signals an end to the bloodshed, but will likely leave both sides further apart than ever.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패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To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 뭔가를 정지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죠. 활동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교통노조 파업으로 프랑스 파리의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럴 때 기능이라고 해서 function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노조 파업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파업은 strike라고 하죠. 그래서 transport workers strike, transport workers, 교통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has brought Paris to a standstill. 이렇게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도 마찬가지예요. A military coup has brought the city to a standstill. 이렇게 쓰면 군사 쿠데타로 인해 그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보시죠.
1: Transport workers' strike has brought Paris to a standstill.
2: Transport workers' strike has brought Paris to a standstill.

0: 그런데 요거 얼마 전에 우리가 Being an anchor yourself라고 하는 코너에서 조금 봤던 기억이 나야 될것 같은데요. Bring something to a standstill을 다른 말로 쓰면 한 단어로 쓸수 있습니다. 바로 cripple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ripple. 자, 만약에 cripple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Paris was crippled by transport workers' strike. 이렇게 순서만 뒤집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Paris was crippled. 파리라는 도시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By transport workers strike. 자, 이런 식으로 항상 융통성 있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 봉쇄 사태, 뭐 경제 봉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글로벌 경제가 멈춰섰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표현이에요. 기능을 멈춰 세우다가 아니고 멈춰 섰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The global economy blank. To a standstill due to worldwide lockdowns. 락다운이 봉쇄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the global economy blank to a standstill. 이때는 bring, 동전의 양면이 들어가야 되겠죠. bring이라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그죠? 근데 자동사로 쓸 경우에는 그 동전의 또 다른 한면, come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come to a standstill. 멈춰 서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요 문장도 같이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lobal economy came to a standstill due to worldwide lockdowns.
2: The global economy came to a standstill due to worldwide lockdowns.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Dumping e-waste overseas. e-waste가 전자 폐기물이라고 하죠. 좀 전에 우리가 plastic waste라고 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 폐기물입니다. 전자 폐기물을 근데 해외에다가 갖다 투기해 버리는 나라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전자 폐기물을 해외로 소위 수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다 이 표현은 정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빈곤 국가에 수출하다라고 할때 선진국과 빈곤 국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실제로 이제 몇년 전에 중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될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망의 허점은 legal loopholes라고 합니다. legal loopholes. 자, 그래서 전자 폐기물은 electronic waste 혹은 줄여서 e-waste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Many rich countries are blank legal loopholes to export e-waste to poorer countries. 그죠?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이라고 해서 poorer countries라고 쓰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developing countries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선진국들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때 많이 쓰는 표현, 물론 use를 써도 되겠습니다만, exploiting, exploit legal loopholes.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망의 허점을 이용했으면 관계 당국에서 법망의 허점을 메우고 채워야 되겠죠. 그럴 때 법망의 허점을 채우다, 메우다라고 할때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fill the legal loopholes라고 쓰시면 돼요. 이미 앞에 한번 언급되었던 거기 때문에 fill the legal loopholes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1: Dumping e-waste overseas. Many rich countries are exploiting legal loopholes to export e-waste to poorer countries.
2: Dumping e-waste overseas. Many rich countries are exploiting legal loopholes to export e-waste to poorer countrie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욱더 중요한 표현들을 함께 한 자리에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Single use.
2: Single use.
1: Ceasefire. Truce.
2: Ceasefire. Truce.
1: To bring to a standstill.
2: To bring to a standstill.
1: Bloodshed.
2: Bloodshed.
1: To exploit legal loopholes.
2: to exploit

0: legal loopholes.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하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39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수동태 배웠으니까 이제 리뷰 테스트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먼저 수동태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복습부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수동태랑 다른 능동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능동태란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문장들은 주로 능동태였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다 혹은 주어가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I clean my room every day. 나는 매일 내 방을 청소한다.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건 바로 능동태 문장입니다. 반면에 수동태는요, 주어가 어떤 행위를 받거나 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당하다, 주어가 동사 받다, 혹은 동사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수동태입니다. My room is cleaned every day. 자, 이번에는 주어가 my room이에요. 그런데 내 방이 청소한다가 아니라 청소된다죠. 내 방이 청소된다. 청소라는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써서 주어가 어떤 행위를 받거나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내 방은 매일 청소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수동태의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요건데요. 일단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는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비동사에다가 PP 형태를 써서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주고 싶다면 어디에 써야 돼요? 수동태 문장에서는 by 뒤에다가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적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동태의 형태를 아는 건데요. A 문제를 통해서 우리 수동태의 형태를 지금부터 완벽하게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동사의 과거형, 수동 현재형, 수동 과거형을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쓰면 여러분 완전하게 익힐 수가 있겠죠. 먼저 cover이라는 동사 나왔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죠?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의 과거형은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ED를 붙여줍니다. covered 하면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수동태로 한번 써볼 거예요. 수동 현재형. 현재 과거는 어떻게 나타내준다고 했어요? 비동사를 통해서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면 되겠죠? is 또는 are 혹은 뭐 주어가 I라면 am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문제에서는 is나 are 정도만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over의 PP 형태는 covered입니다. 그냥 동사의 과거형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동사가 다 과거형과 PP형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cover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도 covered, PP형도 covered. 과거형과 PP형이 똑같이 생긴 동사입니다. 그럼 수동 과거형은 어떻게 써야 되죠?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was, were 써주고 똑같이 PP형 covered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2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Play, play. 놀다, 연주하다, 경기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죠. 과거형으로 어떻게 써요? play에다가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y로 끝나는데 그 앞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ed를 붙여주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동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동 현재형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is나 are 써주고요. play의 PP형은 뭘까요? play의 PP형 똑같이 played라고 씁니다. 그래서 is, are, played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수동 과거형은 이제 쉽죠?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was, were, play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의미는 played라고 하면 연주했다. 수동 현재형으로 썼을 때는 연주된다. 수동 과거형으로 썼을 때는 연주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make. 자, make의 과거형은 뭘까요?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였죠. made라고 써줘요. 자, 그리고 수동 현재형 쓸 때는 PP형도 알아야 되는데요. make의 PP형은 똑같이 made라고 씁니다. 그래서 make, made, made 이렇게 3단 변화해요. 그러면 is, are 써주고 그 뒤에 made 쓰면 되겠다. 그죠? is, are, made. 수동 과거형일 때는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was, were, made 이렇게 써주세요. 자, 의미도 볼까요? make는 만들다, 과거형 made는 만들었다. 그리고 수동 현재형 is, are, made라고 하면 만들어진다이고요. 수동 과거형 was, were, made라고 하면 만들어졌다가 되겠습니다. 4번의 build, 짓다라는 뜻이죠. build의 과거형 역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였어요. built라고 합니다. 수동 현재형 쓸 때는 PP형을 쓰는데요. 자, build의 3단 변화는 build, built, built. 요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PP형이랑. 그래서 is, are, built 요렇게 써주고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built가 되겠네요. 짓다가 build니까 과거형 built는 지었다고요. 수동 현재형 is, are, built 하면은 지어진다. 수동 과거형 was, were, built 하면 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5번에 cook. cook은 요리하다라는 뜻이죠. 과거형은 뭐라고 써요? cooked. 요거는 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리했다, cooked라고 해요. 수동 현재형. 자, 그러면 PP형을 알아야 되는데요. cook은 3단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cook, cooked, cooked 요렇게 써요. 그래서 is, are, cooked 요렇게 쓰면 요리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수동 과거형일 땐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was, were, cooked라고 하고요. 요리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cut, cut. cut은 3단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cut, cut, cut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형도 cut이에요. 자르다, 과거형 cut, 잘랐다고요. 수동 현재형 쓸 때는 PP를 쓰는데 PP도 똑같이 cut이니까 is, are, cut 요렇게 쓰면 되겠죠? 잘린다라는 뜻이고요. 수동 과거형일 때는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줘요. was, were, cut, 잘렸다라는 뜻입니다. 7번, give. give는 주다인데 요거를 과거형으로 먼저 써볼게요. 불규칙 변화하죠? gave라고 합니다. 주었다이고요. 수동 현재형, 그러면 PP형을 알아야 되는데요. give 같은 경우에는 3단 변화 어떻게 됐죠? give, gave, 그리고 given. PP형이 given입니다. 그러니 is, are 뒤에다가 given 써주면 돼요. is, are, given. 의미는 주어진다인데, 우리 주어진다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받다라고 하면 된다고 했었죠? 수동 과거형이면요, was, were given 이렇게 쓰면 되고요. 주어졌다 혹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8번에 kill, 죽이다란 뜻이에요. 과거형은 killed라고 합니다. 죽였다. 수동 현재형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kill의 3단 변화는 kill, killed, killed. 과거형이랑 PP형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is, are, killed 이렇게 쓰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이고요. 수동 과거형으로 was, were, killed라고 하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9번 find. find. find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find의 과거형은 뭐예요? 불규칙 변화에서 found가 됩니다. found는 찾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수동 현재형 가겠습니다. is, are.

비동사 현재형 써주고 그 다음에 PP형 써야 되는데요. find의 3단 변화는 find, found, found. 과거형이랑 PP형 똑같이 생겼습니다. is, are, found 하면은 발견된다 라는 뜻이에요. 수동 과거형일 때는 비동사 과거형 써주니까 was, were, found 이렇게 적어주고요. 발견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0번은 carry라고 합니다. 운반하다 라는 뜻이죠. 과거형 어떻게 쓰더라? 요거는 규칙 변화하는데요.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d를 붙여서 carried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운반했다 라는 뜻이에요. 수동 현재형 가겠습니다. PP 형태 알아야 되는데요. carry의 3단 변화 carry, carried, carried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PP 형태 carried라고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is, are, carried 의미는 운반 된다가 되겠죠. 수동 과거형일 때는 was, were, carried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운반되었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11번은 ask입니다. ask가 뭐예요? 질문하다, 물어보다 라는 뜻이죠. 과거형일 때는 ed를 붙여서 ask라고 합니다. 물어봤다. 그러면 수동태 적어볼게요. 수동 현재형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쓰니까 is나 are 써주고 PP 형태,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ask, asked, asked. 그래서 is, are, asked 라고 하면 질문을 받는다 라는 뜻이죠. 수동 과거형이면 was, were, asked 라고 하고요. 질문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12번 sell, 요거는 팔다 라는 뜻인데 과거형이 어떻게 되죠? 불규칙 변화하거든요. sold 라고 합니다. sold, 그럼 이거는 팔다의 과거형이니까 팔았다 라는 뜻이에요.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수동 현재형 is, are 비동사 현재형 적어준 다음에 PP형 적어야 되는데요. sell의 3단 변화는 sell, sold, sold입니다. 그래서 is, are, sold 이렇게 적어주세요. 의미는 뭘까요? sell이 팔다이잖아요. 근데 수동이니까 팔린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수동 과거형입니다. was, were, sold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의미는 팔렸다가 되겠습니다. 13번에 break, break 요거는 뭔가를 깨고 부수고 이런 거죠. 깨다, 부수다. 과거형은 뭐예요? broke, broke 불규칙 변화입니다. 깼다, 부섰다. 수동 현재형 가보겠습니다. is, are 비동사 현재형 써주고 그 다음에 break의 3단 변화 뭐예요? break, broke 그 다음에 broken이 PP형태입니다. is, are, broken 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break가 부수다니까 부서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broken 이렇게 쓰고 부서졌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4번에 use, 사용하다. 과거형은 d를 붙여서 used, 사용했다 이고요. 수동 현재형 가겠습니다. use의 3단 변화는 use, used, used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is, are, used 이렇게 PP 형태랑 과거형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용된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우리 수동 과거형은 비동사만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was, were, used 라고 하고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15번입니다. write 쓰다죠. 과거형은 불규칙 변화예요. 뭐예요? wrote, wrote 썼다죠. 수동 현재형 갈 건데요. write의 3단 변화도 중요합니다. write, wrote, 그 다음에 written. PP형은 written이라고 해요. 그래서 is, are, 그 뒤에 writte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write는 쓰다, wrote는 썼다이고요. 수동 현재형은 뭐라고 해야 돼요? 써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written이라고 하고요. 쓰여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16번 introduce, 소개하다 라는 뜻의 동사 나왔어요. 과거형은 d만 붙여주면 돼요. introduced 하면 소개했다입니다. 자, 수동 현재형 갈 건데요. introduce 3단 변화는 introduce, introduced, 그 다음 PP형도 introduced 이렇게 써줍니다. is, are, introduced 하면 소개된다가 되겠죠.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introduced 이렇게 써주고요. 소개되었다입니다. 그냥 과거형은 당연히 소개했다이고요. 17번 invite 요거 뭐예요 여러분? invite 초대하다죠. 과거형은 invited 초대했다입니다. 자 수동 현재형 갈까요? is, are 그 다음에
invited 써주면 돼요.

PP형이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겨서 invite, invited, invited 이렇게 3단 변화합니다. 그러면 is, are invited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초대된다.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invited. 그래서 초대되었다라는 뜻이죠. 18번의 catch. catch는 잡다입니다. 요거 과거형 여러분 철자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써요? caught. 잡았다. caught. 요렇게 씁니다. 자, 수동 현재형 갈 건데요. PP형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is, are caught. 요렇게 씁니다. 그러면 catch가 잡다니까 수동 현재형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잡힌다 라고 하면 되겠죠?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caught이라고 해서 잡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19번에 destroy. 요거는 파괴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과거형 갈까요? ed를 붙이면 돼요. destroyed. 파괴했다입니다. 그 다음, 수동 현재형 갈 건데요. PP형이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is, are destroyed. 그래서 destroy, destroyed, destroyed. 이렇게 3단 변화하네요. is, are destroyed 라고 하면 파괴된다라는 뜻이죠. 수동 과거형 쓸 때는 was, were destroyed 라고 해주고 파괴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20번, produce. 요거는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과거형을 쓰면 produced. D가 붙어요. 생산했다, 만들었다이고요. 수동 현재형 갈까요? is, are. 그 다음, PP형은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is, are produced. 요거는 생산된다가 되겠네요. 수동 과거형 was, were produced 라고 하면 생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21번, speak. speak. 요거는 말하다죠. 과거형 어떻게 써요? spoke라고 해요. 말했다입니다. 수동 현재형. 그럼 PP형 알아야 되는데요. speak, spoke, 그 다음에 spok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s, are, spoken. 요렇게 수동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speak가 말하다니까 is, are, spoken이라고 하면 말해진다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spoken 이라고 하고 말해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grow. grow는 재배하다라는 뜻이죠. 과거형 어떻게 되더라? grow는 grew. 이렇게 불규칙 변화합니다. 재배했다. 수동 현재형 갈 건데요. grow의 3단 변화 어떻게 돼요? grow, grew, 그 다음에 grown. PP형은 grown이에요. is, are grown 이라고 하면 재배된다 라는 뜻입니다.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grow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재배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23번, discover. discover.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발견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과거형은 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ed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discovered. 발견했다 라는 뜻이죠. 수동 현재형. 자, 역시 PP형도 과거형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is, are, discovered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발견된다.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discovered 이렇게 쓰고 발견되었다겠죠? 24번 send, 보내다인데요. 요거 과거형, 불규칙 변화합니다. sent가 돼요. 보냈다. 수동 현재형은 뭐라고 쓸까요? is, are 써주고 PP형도 sent예요. sent, sent, sent. 이렇게 3단 변화 기억하세요. sent, sent, sent. is, are sent라고 하면 보내진다란 뜻이고요. 수동 과거형 was, were sent 하면 보내졌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A의 마지막 문제예요. 25번 respect, 존경하다입니다. 과거형은 respected, 존경했다이고요. 수동 현재형은 is, are, 비동사 현재형 써준 다음에 PP형 과거형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is, are respected. 존경받는다, 존경된다 이런 뜻이고요. 수동 과거형은 was, were respected. 존경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예요. 문맥에 맞는 동사의 형태를 고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1번에 some people이 주어네요. 몇몇 사람들이요. 그리고 동사는 사냥하다인지, 사냥된다인지, 요걸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냥된다. 그럼 누군가가 사람들을 사냥한다는 건데, 이거부터 어색하죠? 그리고 뒤에 봤더니, wild animals라고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동물을 재미로 사냥한다. 사람들이 사냥하는 거니까 능동태 hunt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 people hunt wild animals for fun 하면 몇몇 사람들은 재미로 야생동물을 사냥한다 이런 뜻이에요. 2번, these photos, 이 사진들이 주어네요. 자, 그러면 사진들이 찍히는 거겠죠. 사진이 뭘할순 없잖아요. 행동을 동작을 할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습니다. These photos were taken by me. 그 뒤에 있는 by 플러스 대명사 역시나 힌트가 돼주네요. 이 사진들은 나에 의해 찍혔다. 수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3번. Many Americans blank baseball. 많은 미국인들이 주어예요, 이번엔. 자, 미국인들이 즐긴다 할까요? 즐겨진다 할까요? 즐긴다. 무엇을?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죠? 베이스볼, 야구를. 그러니까 주어가 즐긴다네요. 능동, enjoy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야구를 즐긴다. 4번, they. they가 주어인데요. 그들이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물어봐줬을까요? 질문을 받았을까요? 요건 좀더 봐야겠죠? Questions. By the teacher. By the teacher이 가장 큰 힌트였습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by 플러스 행위자가 나오면 우리 수동태로 쓰기로 했죠. 그러면 were asked. 이렇게 써야겠어요. 그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고요. 5번. She blank. 자, 그녀는 visit 하면은 방문하다란 뜻인데 지금 과거형이니까 그녀는 방문했다일지 아니면 방문을 받았다일지 좀더 읽어볼까요? By her uncle. By her uncle 역시 이렇게 과로 표시해 줄게요. 그녀의 삼촌에 의해서 by 플러스 명사 나와 있으니까 수동태겠네요. 그러면 was visited 동그라미. 그녀가 방문을 한게 아니고 방문을 받았답니다. By her uncle. 그녀의 삼촌에 의해서. 언제? 어제요. 6번. The police. 경찰이에요. 경찰이요. protect 하면은 보호하다니까 보호했다일지 아니면 were protected. 보호되었다일지 조금 더 볼까요? The children. 뒤에 여러분, by 명사가 온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왔네요. 경찰이 아이들을 보호했다라고 해야겠죠. 주어가 동사했다, 능동태니까 protected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we blank the patient to the hospital. 자, 이번에는 carry, 운반하다가 지금 과거형으로 능동태냐 수동태냐 물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환자를 운반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 환자를 병원에 운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반이 된게 아니고 운반을 한 거예요. 주어가 동사했다니까 carried, 능동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이고요. 동사 자리에 죽였다일지 아니면 죽임을 당했다일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In the fire, in the fire이 힌트죠. 화재에서. 화재에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써야 될 테니 were killed, 수동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killed를 쓴다면 무엇을 죽였는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many people were killed 이렇게 수동태로 써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화재에서. We blank lots of fish in this river. 자, 이번에는 catch의 과거형 caught 그리고 수동태 were caught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답이 뭘까요?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lots of fish, 많은 물고기들을 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다, 능동으로 써야죠. We caught lots of fish in this river. 우리는 이 강에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았다. 과거형이니까 잡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Estelle blank a gift by her boyfriend. 자, 여러분 10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줄게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에스텔은 주었다일지 아니면 was given 받았다일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봤더니 뒤에 a gift 선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기에, 아, 에스텔이 선물을 주었다구나, 라고 하고서는 gave를 골라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뒤에 by her boyfriend, 그녀의 남자친구에 의해서라고 했는데요. 어, 그러면 뭐지? by가 있으면 수동태라고 했는데, gift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 4형식 배운 거 기억나요?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거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 뭐뭐을를 동사한다라는 의미의 문장 형식이었는데요. give가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여기서처럼 뭔가 그녀가 그의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문장의 형식이에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목적어 중에 하나가 주어 자리에 가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 하나는 남아 있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쵸? 선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남아 있는데 요거는 사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목적어가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목적어 있으면은 무조건 능동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형식 때문에.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 자리에 가더라도 나머지의 목적어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번이 오늘 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뒤에 by plus her boyfriend 나왔으니까 수동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에스텔은 선물을 받았다. 그녀의 남자친구에 의해. 이런 뜻입니다. 11번. My cell phone blank in the bathroom. 내 휴대전화가 주어거든요. 내 휴대전화가 발견을 했을 리가 없죠. 발견되었다라고 해야죠. 내 휴대전화는 발견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12번. He blank me the truth yesterday. 그는 나에게 진실을 어제 말해주었다. 이게 우리 방금 얘기한 사형식이네요. 나에게 간접목적어. 진실을 직접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능동태 told 써주면 돼요.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말해 준게 아니죠. 나에게 그가 말해 준 거니까 이렇게 능동태 쓰는 거예요. 13번 The apple trees 그 사과나무들은 cut down by him 사과나무가 뭔가를 벨 수는 없죠. 베어지는 걸 테니까 수동태입니다. 자, 주어가 행위를 당하는 거예요. Were cut down by him. 그에 의해서 여기도 by him 나온 게큰 힌트가 됐습니다. 사과나무가 그에 의해 베어졌다. 14번의 we, 우리는 이 주어이고요. reuse, 이거 재사용하다라는 뜻이었는데요. 능동일지 수동일지 좀더 보니까 뒤에 paper cups가 나와 있네요. 우리는 종이컵을 재사용한다가 되겠죠. 우리가 재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 능동으로 reus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재사용한다. 그 다음 15번, boots. boots가 주어예요. 여러분, boots가 뭔가를 팔 리가 없죠. boots는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are sold 써야겠네요. boots are sold in the store. boots는 이 가게에서 팔린다란 뜻입니다. 16번, the three languages. 세 가지 언어가 주어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언어는 말해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겠습니다. Three languages are spoken. 요렇게요. 세 가지 언어가 말해진다. 어디서?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요런 의미예요. 17번. The hill. 이번에는 주어가 그 언덕인데요. 그 언덕이 covers라고 하면은 덮는다라는 거고, is covered라고 하면요. 덮인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With flowers in spring. 꽃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덕이 꽃으로 덮인다라고 해야 되겠죠. 언덕 위에 꽃들이 이렇게 덮이는, 꽃인데? 꽃들이 덮이는 거니까요. 그죠? 꽃들이 이렇게 언덕 위를 덮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덕의 입장에서는 덮는 게 아니라 꽃 덮이는 거죠. 그쵸? 덮이는 거. 수동태 is covered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The hill is covered with flowers in spring. 해석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언덕은 봄에 꽃으로 덮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리뷰 테스트 문제 다 살펴봤습니다. 문맥에 맞는 동사의 형태를 고르세요. Today's quiz 풀수 있겠죠? My bike stole 혹은 was stolen.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뒤에 yesterday라고 했으니까 어제 내 자전거가 빈칸인데 자전거가 훔쳤을지 아니면 훔쳐졌을지 그거에 맞는 동사의 형태는 무엇일지 정답을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준동사에 대해서.

0: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영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0: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어요.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장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왔어. 정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순서찾기의 마지막 파트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새로운 파트도 들어갑니다. 그 파트는 그렇지. 문장 삽입까지 오늘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초반부터 계속 쌤이랑 누누이 찾았던 게 뭐냐. 아, 선생님이 첫 강부터 누누이 외쳤던 건 단서입니다. 그죠? 단서 찾기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때요? 확실히 효과가 있죠. 특히 우리 중심 내용을 잘 잡았다면 지금 우리 간접 쓰기 부분이거든요. 순서찾기나 문장 삽입도 여러분들이 마치 필자가 되어서 글을 쓴다라는 입장으로 써봤을 때 글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거야? 순서를 한번 맞춰보고 문장도 한번 넣어볼래? 이게 간접쓰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아직까지 조금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뒤에 강의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을 열심히 끝까지 꾸준하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보시면 한두 시간만 막 열심히 해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함. 그래서 보시면 consistency, 꾸준함이요. bits intensity, 강렬함을 이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시간 열심히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꾸준하게 여러분들 단서도 찾고 그리고 얘가 왜 오답인지 오답의 근거도 찾아가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걸 본인이 느낄 정도로 쭉쭉쭉 분명히 여러분들의 실력은 상승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4개의 순서찾기 문제 그리고 1개의 문장 삽입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오케이, 단서 찾아왔죠?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21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잡아보면 일단 얘는 누구에 대한 거? 맞아요.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는 operate,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의 방식이 나왔어. 그 방식이 뭐야 뭐야? 여기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하면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far less cognizant. cognizant라는 단어가 인식하는, 이 conscious라는 단어랑 조금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far less cognizant라고 얘기했으니 훨씬 덜 인지하는 상태에서, 즉 의식적으로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는 작동한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ultural operation, 문화적인 작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작동하는 방식이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의식이 덜한 상태, 훨씬 덜 의식하는 상태에서 문화가 작동하는 그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혹은 대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 보시면 문화라는 건 operate, 작동을 합니다. In ways,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We can consciously consider and discuss.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방식이야.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In ways of which we are far less cognizant. 훨씬 덜 의식하는,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문화 작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문화가 어떻게 작동한다? 그렇지,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식이 훨씬 덜한 상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의식이 훨씬 덜 의식적인 그런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 많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 요 두 가지로 지금 처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겠어? 뒷부분에서는 그렇지, 얘도 의식적인 방식과 그리고 의식하지 않는, 의식이 좀 덜 떨어진 그 상태 두 가지를 비교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A 단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 봤더니 In some cases, however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대조 관계인 것 같고 근데 봤더니 뭐라고 나와? We are far less aware of. 뒤에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덜 의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는 덜 의식하는

반대가 그럼 뭐겠어? 그치? 앞에는 얘는 A번, 바로 앞에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야. 문화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의식하면서 하고, 그리고 하지만 덜 의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A번 단락은, 첫 단락은 어려울 것 같아. B로 갑니다. When we have to offer an account of. An account of, 뭐뭐에 대한 설명이란 뜻이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뭐에 대한 설명일까?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할 때, we consciously understand.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뭐를 이해할까? Which excuses might prove acceptable. 자, 어떠한 변명이 뭐할수 있는지 acceptable. 받아들여지고 수용될 수 있다고 입증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그 문화적인 조건, 요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변명이나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B는 A번 앞에 올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일단 B를 갖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단락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어? 없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의식이 좀 덜한, 훨씬 덜한 방식으로 우리는 문화가 작동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 이런 방식이야 라고 설명이 될수 있겠지. 그러니까 B번 단락 나쁘지 않습니다. 첫 단락 가지고 갈게요. 특히 이것은요,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we find ourselves in.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나 어떠한 변명이 어떠한 변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입증이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요, we use cultural ideas. 우리는 문화적인 이런 관념들을 사용하죠. 자, 뭐할 때, as we,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자, 어떤 내용일까? We would use a particular tool. 우리가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그런 관념들을 우리는 특정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 그것도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것 같은데, 자, 여기 지금 A번에서는 그런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덜 의식하는 경우, 요 정도만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C를 먼저 가서 보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we select,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The cultural notion, 문화적인 관념, 어떤 개념을 선택을 합니다. 뭐할 때, as we would select,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Screwdriver, 어떤 스크류드라이버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 나사 같은 걸 이렇게 조이거나 이럴 때 쓰는 그런 스크류드라이버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적인 개념을, 문화적인 관념을 선택하곤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봤더니 어떠한 일은 무엇을 요구하고? 필립스 헤드를 요구하고, 반면에 다른 과업은 뭘 요구해? 엘렌 렌치라는 걸 이용하겠는데요. 뭐 얘가 십자 드라이버가 되겠고, 이거는 육각형 렌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종류는 뭐알거 없어. 중요한 건 뭐야? 어떤 특정한 일은 A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또 다른 일은 B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도구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설명한다. 이거 뭐야? 의식적으로 찾아서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B번에 이어서 C로 이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B에서 C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 하지만 훨씬 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바로 B, C, A의 순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는 거 한번 쭉 설명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Whichever idea we insert into the conversation. 우리가 대화 속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insert into, 넣어서 삽입하든지 간에, 뭐 하기 위해서? To justify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대화 속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관념을 삽입하든지 간에, 넣든지 간에, the point is, 중요한 요점은 바로 뭐냐? Our motives, 우리의 동기가 are discursively available to us. 여기 밑에 보시면 만연하게라고 돼 있죠. 우리의 동기가 만연하게 우리에게 이용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만연하게가 뭐야? 널리 퍼져서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기, 즉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여러 군데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들은요. 뭐예요? Not hidden. 감춰져 있지 않죠. 즉딱 봐도 눈에 보이게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감춰져 있지 않으니까 보고 원하는 거, 상황에 맞는 거 그때그때 선택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감춰져 있지 않은 거에 반대는 감춰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덜 의식적인 A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however, 하지만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요, we are far less aware. 계속 나옵니다. far라는 표현. far, even, still, a lot, much. 이런 표현들이 비교급 강조, 비교급 바로 앞에 쓰여서 훨씬 더 먼만이라는 의미를 갖죠. 훨씬 덜 의식적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Why we believe a certain claim to be true, or how we explain why certain social realities exist. 우리가 왜 특정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믿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는지, 왜 특정한 사회적인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훨씬 덜 의식적입니다. 뒤에 있는 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어떤 뒤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을 덜 한다. 훨씬 덜 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ideas about the social world, 사회적인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요, become part of our worldview,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가 됩니다. 뭐 하지? 않고 놓여. without our necessarily being aware of. 우리가 반드시 꼭 필연적으로 being aware of. 인식하지 않고도. 즉, 덜 의식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뭘덜 의식하지?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dea. 특정한 관념에 대한 출처. 이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 이 관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라고 굳이 생각 안 해도요. Or that we even hold the idea at all. 우리가 심지어는 그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관의 일부로 이런 소셜 월드에 대한 관념들을 받아들입니다. 소셜 월드에 대한 이 사회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관념이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도 그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A,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지금 연결어만 잘 찾아도 일단 순서 A번이 마지막에 온다라는 거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만 잘 잡아도 B와 C는 지금 의식적인 부분이야 라는 것만 알아도 A번의 앞에 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C번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다라는 것만 잘 잡아도 B 뒤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내용적인 단서와 표면적인 단서 충실하게 한번 잘 사용해 봤어요. 22번도 한번 사용해 볼까? 네, 갑니다. 이렇게 BCA 3번을 골라주고 22번으로 넘어가자. 자, 22번은 주어진 내용이 되게 많아. 근데 이거 이렇게 많다고 해서 진짜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했어요. 우리한테 주는 단서들, 설명들이 더 자세할수록 쉬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소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The fossil record. 자, fossil이란 단어가 뭐예요? 화석이란 뜻입니다. 자, 화석의 기록에 대한 거예요. 화석의 기록은요, provides, 제공합니다. evidence of evolution, 진화의 증거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화석을 우리가 보면 비슷한 종인데 점점 형태가 조금씩 달라져. 그리고 그 형태와 걔네들이 뭔가 갖고 있는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 같아. 진화하는 것 같아. 그 화석에 대한 기록이 뭘 보여준다? 그 생명의 종의 진화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화석의 기록이 바로 어떤 생물의 종이 진화했다라는 걸 제공한다, 알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story the fossils tell. 이 화석이 말해주는 그 이야기,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제공해주는 그런 이야기는 is one of change.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게 바로 뭔데? 진화요. 진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변화했다라는 거죠. 근데 퇴보하는 게 아니라 발달했다라는 거, 그게 진화야. 단순히 변화라고 하면 퇴보할 수도 있고, 혹은 진화,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더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비슷하다. 뭐에 대한 이야기? 화석에 대한 이야기요. 화석의 기록이 우리에게 뭘 말해준다? 변화를. 근데 그 변화가 긍정적인 발전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계속 갑니다. 자, creatures exist. 어떤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과거에 존재하죠. 근데 존재했죠. 근데 그 생명체는 they are no longer with us. 더 이상 우리랑은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생명체가 과거에는 존재했습니다. 공룡, 매머드, 이런 애들.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sequential changes. sequential이라고 하면 순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련의 순차적인 그런 변화들이요. are found in, 발견이 됩니다. in many fossils, 많은 화석에서요. 근데 화석이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showing the change of certain features over time from a common ancestor. 공동 조상, 공통적인 조상으로부터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certain features, 특정한 어떤 특징들이, 변화했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종에서 보여줄 수 있냐? 예를 들면, as in the case of the horse, 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말의 경우를 보더라도 화석을 보니까 이 말의 변화를 보니까 어떤 특정한 특징의 변화가 바로 화석에 드러난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얘도 바로 뭐예요? 화석을 통해서 변화상을 알 수 있죠.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단 화석이 주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이야? 변화했어요. 라는 변화의 시그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길었다 뿐이지 어려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화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럼 그거에 받아서 뒤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화석이 해줄까? 한번 생각하면서 A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multi-cell organism. 자, multi-cells. 셀이 바로 세포라는 뜻 아니야? multi나 multi가 들어가면 많은이라는 뜻이야. 다세포.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세포 생명체는요, 유기체는요, were indeed found, 발견이 실제로 됩니다. To have evolved before single cell organisms. 단세포 유기체 생명체 전에 진화했다 라고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변화상을 보여준다고만 이야기했지 단세포 다세포가 뜬금없이 나온 것 같죠. 더군다나 다세포가 단세포보다 먼저 진화했다 라는 그런 증거가 보여진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건이나 가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인 사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번 단락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자. The fossil record,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fossil record 그대로 일치합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고 B번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화석의 기록은요, support, 지지합니다. 무엇을요? This prediction, 이러한 예측을요. 여러분들 예측에 대한 내용이 박스 있었나? 아니, 변화를 보여줘요. 진화를 보여줍니다. 이렇게만 나왔지. 그죠? 그러니까 this prediction 이라고 this라고 받을 수 있을 만한 예측사항은 없어. 그러니까 역시 이런 표면적인 단서들에 주목한 보람이 있었어. 자, 이제 C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part from 뭐뭐하는 별개로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죠. 자, 뭐 이외에도요. Demonstrating that evolution did occur. 진화라는 것이 실제로 정말로 발생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 외에도 라는 뜻이야. 방금 전에 우리가 진화를 화석을 통해서 진화했다라는 걸,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실제로 진화라는 게 진짜 일어났다라고 입증해 주는 것 말고도요. 그럼 이거 화석이 했던, 화석 기록이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화석의 기록은요, 또한 provides, 제공합니다. Test of the predictions made from evolutionary theory. 진화적인 이론으로부터 만들어진, 진화의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해낸 어떤 predictions, 예측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화석에 대한 기록, 화석 기록이라고 하자. 단순히 화석이라기보다는 화석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해 준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걸 입증하는 것 외에도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Predictions.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화석의 기록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측이 어디로 이어지겠어? 그렇지. B번에 있는 this prediction으로 이어지겠죠. 아직까지 여기에는 지금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다세포와 단세포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 A번으로 점핑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은요. The theory predicts. 이론은요, 예측합니다. 오, 여기 단세포 나왔습니다. 단세포의 유기체가요, 진화했다라고요. Before multi-cell organisms. 다세포 전에, 다세포의 그 유기체, 생명체 전에 단세포가 진화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론은요. 자, 그러면 예측의 하나의 사례가 나왔어요. 뭐가 뭐보다 먼저 일어났대? 단세포가 다세포
전에 먼저 일어나.

맞대. 그 얘기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지? 자, 그러면 B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This predictio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The fossil record, 화석에 대한 그 기록은요, support this prediction. 이 예측을 지원해준대요. 즉, 지지해준대요. 단세포가 다세포보다 먼저 일어났어.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지를 할까? 화석 기록 보겠습니다. 자, 다세포 생명체가요, are found in, 어디에서 발견이 돼요? In layers of earth, 지구의 층, 지층에서 발견이 된대요. Millions of years after, 뒤에 것 후에, 수백 년 후에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무한 후에, the first appearance of single cell organisms. 단세포 생명체의 첫 번째 등장 후에, 수백 년 후에 지구의 지층에서 발견이 되는 게 바로 누구야? 다세포 생명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층이 여기 지구에 이렇게 지층이 있어. 근데 여기에 단세포가 먼저 나타나는 거야. 화석이. 그리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지구의 단층에 또 뭐가 있어? 다세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다세포보다 훨씬 이전에 단세포가 존재했다라는 걸 누가 입증하는 거야? 화석에 대한 기록이 이 예측을 입증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이론이 예측을 하는데 그 이론이 바로 그 예측이 화석 기록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화석 기록이 갖고 있는 기능, 그걸 잘 보여주는 예측의 기능을, 예측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몇 번이, 그렇지, B번 단락이 두 번째로 온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CD, 이렇게 일단 잡아볼게요. Note that. 자, 그런데 주목해봐라. 뭘 주목해보래? The possibility always remains.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라는 점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어떤 가능성? The opposite could be found. 정반대가 되는 사실이 발견이 된다라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반대가 되는 사실이 뭐야?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했다는 거야, 반대는. 다세포에서 단세포로 가는 게 반대 아니니? 그 얘기가 아까 우리 살짝 봤는데. A번의 앞부분에 있지 않았어? 그죠? 자,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정반대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거 남겨두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만약에 F가 나왔습니다. 자, 가정이죠? 야, 근데 가정인데 뭐가 나왔어? 가정법 과거를 썼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세포 생명체가 실제로 발견이 된다면, 이란 얘기죠? 어디서 발견이 돼? 바로 단세포 생명체 전에 만약에 진화됐다라고 발견이 된다면요. 그럼 아까 우리는 단세포가 먼저 지층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다세포가 발견이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야, 다세포가 먼저 발견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단세포가 발견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뭐야? The opposite could be found. 그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가정을 지금 A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게.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The theory of evolution, 진화에 대한 이론은요, would be rejected. 어떻게 될 거야? 거부가 될 거란 얘기야. 즉, 원래 이렇게 진화로 예측했던 부분들이, 아,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거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a good scientific theory, 좋은 과학의 이론이라는 건늘 허용하고 허가 안 돼요. 뭐, for the possibility of rejection. 이러한 거부에 대한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허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치. 안 돼가 없죠. 과학적인 사실은 분명히 그러한 사건이 혹은 그러한 증거가 입증이 될 만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볼게요. The fact that 어떠한 사실이 we have not found such a case in countless examples of the fossil record. 근데 우리가 화석의 기록에서 수많은 그런 조사에서 그러한 사례, 즉 다세포가 단세포보다 먼저 진화했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요. 아직까지 이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 이것은 strengthens, 강화시킵니다. The case for evolutionary theory. 진화적인 이론의 사례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렇게 되면 틀리잖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맞구나라는 걸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그 기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만약에 세 번째까지 둔다면 어떤 이론이 맞구나라는 이론을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화석의 기록의 역할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CB, A 순서가 되겠죠. CBA로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니? 마지막에 있는 5번이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중심 내용을 좀잘 잡을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내용상으로 문제를 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이는 this prediction 이라는 이런 지시어, 표면적인 단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A번 같은 경우에 아예 표면적인 단서가 없죠. 근데 읽다 보면 어때? 아, 여기에 있는 정반대의 사례가 앞에 나오는구나. 가정법 과거로, 현재 사실의 반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무수히 많은 조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용적인 단서를 좀더 많이 썼어야 되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잘 골랐고요. 23번.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23번 봤더니 앞부분에 소재가 나옵니다.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은요.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라는 얘기야. 에, 그럼 뭐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특히 뭐 자유시장의 논리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러한 모델에 따르면은요. It is increasing prices that. 그것이 증가하는 가격입니다. 대기야가. 뭐 이상하죠? 그럼 이때 가주어진 줄 한번 해석해 볼까? 근데 가주어진 줄이라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어야 되는데 명사절인 대절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원래 명사로서의 주어 자리에 있던 애가 그대로 뒤에 온 거니까 진주어 역할한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여긴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래서 이게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라면 이것을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시장의 반응 모델, 그것이 증가하는 가격이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는 도대체 뭘까요? 맞습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시장의 반응 모델에 따르면은요. 다름 아닌 증가하는 가격.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이 drive. 몰고 가다. 많은 경우에는 make 의미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죠. 특히 drive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격을 증가시키는 것. 가격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 제공하는 제공자가 to search for new sources. 새로운 원천을 찾게 된대요. 예를 들면 무언가 만드는 제조업자가 있어요. 근데 그 원자재가 굉장히 비싸지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원자재의 원래 가격으로는 만들었을 때 손해가 나죠. 아니면 끝도 없이 가격을 올릴 순 없잖아. 그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새로운 원천을 찾아 나서겠지. 공급업자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뭐 하도록 해? Innovators, 혁신가들한테 대용하도록, 대체하도록 해요. 다른 걸로 가격이 올랐으니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and consumer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얘가 두 번째 목적어, 얘가 세 번째 목적어죠. 소비자한테는 또 어떻게? 야, 가격이 올랐으니까 좀 저축해, 보존, 이 저축하고 좀 절약해, 이렇게 보존하게끔 하고요. and alternatives 그리고 대안이 되는 얘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대안이 되는 것들, 대안이 어떻게 나타나게끔, 등장하게끔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보호로 지금 세 개, 네 개의 투부 정사가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네 개다. 그지? 네 개의 목적보호가 이렇게 출현을 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름 아닌 가격 인상. 이게 우리가 시장의 반응 모델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이야. 너무 이 공급을 할수 있는 그 가격이 너무 높아지니까 어떻게? 수요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예, 좀 보완하기 위해서 수요가 내려가지 않게끔 공급의 가격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자들이 새로운 원천을 찾게 하고 혁신가들이 대안을 찾게 하고 대용을 찾게 하고 대용하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좀 절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안이 또 거기에 따른 최종 대안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른 반응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은 바로 Market Response Model, 시장 반응 모델. 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다름 아닌 Increasing Prices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증가하게 하는 거, 즉 가격 늘어나는 가격, 가격을 증가시키는 거. 그래서 Increasing Prices, 가격이 상승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A, B, C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exist.
자, 여러분들 여기서

눈에 가장 띄는 게 뭐야? A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가능해? 아니면 어려워? 어렵지. 왜? 누구 때문에 어려워? 맞아. search라는 것도 지시어지. 그치? 그러한 환경세? green taxes. 녹색 세금이니까 환경세라고 할수 있겠지. 그러한 환경세? 여기 지금 환경세가 나왔나? 뭔가 환경을 침해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거. 적어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A번 단락은, 첫 단락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자, B로 가겠습니다. Taxing. 자, 일단은 좋아요. 세금을 매기는 거. 그래야 또 환경세로 연결이 될수 있겠죠? 자, 세금을 매기는 거. 특정한 제품 그리고 서비스에 세금을 매기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돼? 세금이 매겨지니까, and so increasing prices.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 자, 이게 사실은 동명사구가 하나의 주어라고 볼수 있겠지? 세금을 매기니까, 거기에 어떤 가격이나 서비스에 세금이 더 붙으니까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이것은요, should result in 무엇을 초래하게 되어? either A or B, A나 B 둘중 하나를 초래하게 됩니다. decreased use of these resources, 이러한 자원을 적게 활용하는 거죠. 그죠? 줄어든 사용. 혹은 creative innovation of new sources of options, 선택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원천에 대한 창의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라는 얘기야.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다름 아닌 증가하는 가격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뭐였어? New sources. Innovation이 innovator가 substitute 한다고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야? Innovation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지. 그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어떻게? conserve 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에 뭐야? 사용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좋아요. 주어진 박스의 부연 설명으로 괜찮다는 얘기야. 인정? 네, 좋아요. 그러니까 B번 달라. 일단 가지고 가겠습니다. The money raised through tax. 자, 이렇게 세금을 매겼으니까, 세금을 측정했으니까, 세금을 통해서 걷어지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모금된 돈은 can be used,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directly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어요. 그럼 정부가 돈을 걷었어. 그럼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어디에 직접 쓰지? either A or B. A, B 둘중 하나 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나 어디? supply services,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to search for alternatives, 대안을 찾는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이 세금을 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걷어들인 게 바로 뭐겠어? 자원을 줄여라, 아니면 대안을 만들어라, 이런 게 전부 다 환경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환경세로 연결이 될수 있겠죠. 그죠? A번 단락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A번 가지고 갈게요. 자,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그러한 환경세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exist, 존재합니다. 그럼 뒤에 그런 환경세에 대한 환경세로 정부가 직접 무언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안을 찾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facing, 직면해서. 주어가 뭐야? 쭉 직면해서 예를 들면 누가? some cities. 일부 도시들은요, have required, 필요로 하고 요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도시가 직면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일부 도시들이 뭐에 직면하지? 매립지의 비용.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매립지를 만드는 그런 관리하는 비용, 만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labor expenses, 인건비라든가 related costs and provision of garbage disposal. dispose가 여러분들 처리하다, 처분하다 이 뜻이거든요. 요 단어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뭐야? provision. 제공하다의 명사인 provision인데, 우선 준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준비에 관련된 비용. 이거 전부 다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직면해서 일부 도시들은요, 요구합니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요구해요? require라는 동사도 뒤에 목적어, 목적 보호로 이렇게 to 부정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각각 가정들한테요, 가정에 뭘 요구해? 처리하라고. dispose가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했지? 자, 뭘 처리해? 모든 이런 폐기물들을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 있잖아. 종량제 봉투. 그지? 자, 그런 것들 넣어서 처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자, 이 쓰레기 봉투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구매가 된 거야?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누가 구매해줘요? 도시가 혹은 뭐 행정 도시가 구매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나눠줘? 아니지.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시잖아. 그치, 구매하시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 구매가 된대요.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한 이런 특별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모든 폐기물 처리해라
라고 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이 쓰레기 봉투는 구매가 되고, 그리고 비용이 나갑니다. 1달러나 그 이상 정도 나가고.

나가게 되죠. 이게 전부 다 뭐니? 환경세죠. 환경세. 그죠? 쓰레기를 버리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돈을 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B에서 일단 A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 위치가 좀 궁금하네요. 맨 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에 끼일 수도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The results. 그 결과는. 그럼 B에 대한 결과일까? A에 대한 결과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결과는요. Having greatly increased recycling. 무엇을 아주 현저하게 크게 늘리게 돼요? Recycling. 재활용을 크게 늘리게 된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찾기 위해서 택스를 쓰는 것. 이거에 따라서 재활용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쓰레기 봉투를 각 가정에 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 줄어들겠어? 안 줄어들겠어? 돈 내서 쓰레기를 내야 된단 말이야. 돈을 내면서까지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레기량이 줄으면서. 쓰레기로 갈수 있었던 아이들을 어떻게? 야, 이거 재활용할 순 없을까?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A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재활용이 아주 급격히 늘어났고, and more careful attention by consumers. 얘가 이제 결정적이죠. 보세요. 소비자들에 의해서 보다 주의 깊은 주의,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주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뭐에 대한 이런 주의를 기울였어? 포장이나 혹은 폐기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최대한 쓰레기를 좀 줄이게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게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trash to cost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쓰레기의 비용, 쓰레기의 가격을 internalize. internalize가 내재화하다, 내면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식화하는 거죠. 그죠? 쓰레기가 곧 돈이다. 쓰레기는 버리게 되면 비용이 든다라는 걸 의식적으로 함으로써 there has been an observed decrease. 자, 관찰된 감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감소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정에서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의 흐름에 아주 눈에 띄는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C, B, C, B, A, C의 순서가 되어서 정답은 몇 번일까? 2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갑니다. 됐어요. 지금 여러분 단서 한번 다시 보세요. B번은 택싱에 관련된 거예요. 일단 A번은 첫 단락으로 올 수가 없었어. 근데 택싱에 관련된 건데 이 택스가 정부가 주도해서 거기에 따른 세금을 걷어. 근데 그게 일종의 환경세라고 볼수 있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B, A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결과가 C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도 내용적인 단서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을 했던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챙겨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보시면 이것도 일단 도입부의 내용인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전혀 단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에 집중해서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하나의 문장이긴 하지만 이 내용의 끝부분이 뭘로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 spite of 무슨 뜻이야? 그렇지,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치사지? Though나 although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지만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구가 나오지. 자, 뭐에도 불구하고요? The likeness, 유사점입니다. 뭐와 뭐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Between the fictional and the real world, fictional 허구의 세상 그리고 현실 세상. 아, 허구의 세상과 현실 세상에서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왜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도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에 있어서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요. The fictional world deviates from the real one in one important respect. 하나의 중요한 점에서 중요한 면에서 허구적인 세상은요. deviate 합니다. deviate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야? 여기는 fictional 허구적인 세상이에요. 허구 세상. 허구와 그리고 실제 이 세상에서의 유사점도 물론 있어. 그런데 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허구의 세상이 실제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허구의 세상이 실제 세상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걸 머릿속에 넣고 한번 A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author has selected the content. 작가가요. 내용을 선택을 해왔대요. 자, 그럼 이거는 일단 허구 세계에 대한 뭔가 설명이 나와주고 나서 그런 다음에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냥 우리가 실제 세계, 허구 세계 이것만 얘기하고 the author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뭔가 앞에 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꾸역꾸역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경우에는. 그래서 B번 단락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개인들이 뭘 통해서? 유산과 환경을 통해서 부여받은 내적 특징, 내적 특성 때문에 개인들이 사회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서 뭔가 그 환경으로부터 문화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적인 특성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내용 좀 더 볼게요. 그 특성 때문에 mind function, the mind function, 그 정신은요, 기능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뭘로써? As a filter, 하나의 필터로서, 여과 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뭔가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좀 뜬금없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연결이 잘 안 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과감하게 C로 넘어가는 겁니다. C 가볼게요. The existing world, 현존하는 세계. 이게 어떤 세계야? 허구 세계야? 실제 세계야?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박스에 있는 the real worl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실 세계는요. 자, 어떤 세계야? Faced by the individual. 개인들에 의해서 직면된, 즉 개인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는요. is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an infinite chaos of events and details. Infinite, infinite.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라는 뜻이 되겠죠? 사건과 세부적인 것들의 무한대의 혼동 속에 있습니다. 혼란입니다. 혼동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뭐야? 개인이 직면한 세계는 잘 정돈된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한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작위로 일어나는 그런 혼돈의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뭐에 관련된 거야? 실제 세계의 특징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야? 실제 세계의 특징이 허구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허구 세계가 여기서 삐껴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대한 일단 특성을 설명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Before it is organized by a human mind.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그것, 즉 실제 세계가 정돈되기 전에는요. 이게 일종의 뭐야? Chaos, 혼란, 무한대의 이런 혼란의 세계라는 이야기, 혼란의 상태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잘 정돈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 잘 정돈을 하는 게 뭐예요? 허구의 세계가 되겠죠? 소설 속에서 작가가 아주 그냥 딱 그 세팅을 잘 정돈되게 만들어놔서 독자가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게끔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인간의 마음속에서 정돈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사건들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무한대로 이렇게 혼동 상태에 있는 상태가 현재 세계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예요. 현실 세계의 특징. 자, 이러한 chaos는요. 이러한 혼란은 only gas process, 오직 처리가 되고 and modified,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When perceived by a human mind.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뭐가 될 때만? 인식이 될 때만. 인식이 돼야 이게 이거구나라고 잘 정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정보가 처리가 되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어떤 사건들을 잘 정리정돈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짝 본 것 같은데요.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 B 있었죠? B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를 먼저 잡고. Because the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환경이 되겠죠? 환경과 그리고 유산을 통해서 개인이 부여받은 그런 내적 특성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갖게 된 내적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특성 때문에 the mind, 그 마음은 functions as, 뭐로서 작동해요? 일종의 하나의 필터, 여과 장치로 작용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으로 이렇게 걸르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라는 여과 장치를 통해서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Every outside impression,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상, 외부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외부적인 모든 외부적인 그런 인상. 근데 이것은 어디를 통과해서 들어와요? Through it. 그것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즉 여과 장치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적인 모든 외부적인 인상은 is filtered, 걸러지죠. 그리고 and interpreted, 해석이 됩니다. 나의 그 여과 장치에 따라서 걸러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however, 하지만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 in literature. 자, 뭐가 나왔어요? 드디어 문학이 나왔습니다. 문학이 나왔으니까 문학에 문학을 쓰는 누가? The author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관련된 단어, 내용적인 단서들을 이용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은요, 독자들이 문학에서 encounter, 우연히 만나는 그런 세계. encounter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이요.
meet by chance 이런 의미입니다.

encounters. 그래서 이 독자들이 만나게 되는 이 세상은요, it's already processed. 이미 처리가 된 거야. 가공이 된 거야. 그리고 걸러진 거지. 누구에 의해서? Another consciousness. 또 다른 의식. 누구의 의식이겠어요? 그치. 작가의 의식입니다. 작가가 이미 다 필터링을 걸러서 그래서 특정한 장치를 이용해서 특정한 세계관을 부여하고 특정한 세팅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눈으로 그 소설 속에 혹은 그 작품 속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C에서 B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됐죠? 걸러져야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면의 특성이 바로 이렇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서는 이미 하나의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걸러진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게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떻게 걸렸는지 작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The author has selected. 작가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The content, 내용을요. 이 소설의 내용, 자신이 쓰는 어떤 소설이나 작품에 대한 내용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his own worldview.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자신만의 개념. 뭐에 대한 개념? Relevant, 적절하다라는 그 적절성에 대한 그런 개념. 아, 이 정도는 작품에서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절성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해 왔습니다. 뭐 하려는 시도로요? In an attempt to, 뭐뭐 하려는 시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뭐 하려는 시도? Be neutral and objective. 중립적이거나 혹은 객관적이게, 객관적이려는 시도, 객관적인 상태가 되려는 시도로, 혹은 세상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을 전달하려는 그런 시도로, 객관성을 보여줄 때도 있고, 아니면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려고 보여주고 싶은 작가들도 있고 이렇다는 의미가 되겠죠. Whatever the motives,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the author's subjective concept, conception of the world, 이 세상에 대한 그 작가의 주관적인 그 개념, 그 구상은 stands, 서 있게 됩니다. 뭐와 뭐 사이에 놓여지게 돼요. Between the reader and the original untouched world on which the story is based. 자, 일단 누구와 누구의 세상이겠어? 일단 독자가 있겠지. 그리고 원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그런 세계. 근데 그 세계는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기반으로 한 세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원래 세상이야. 여기가 그냥 real world야. 원래의 세상. 그리고 여기는 바로 독자들이 있는 곳이야. reader. 그럼 독자들이 현실 세계로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 근데 이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작가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작가들이, 이 독자들이 이 자신들의 그 세계관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작가들의 주관적인 그런 세계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놓여지게 된다? 이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어떻게? C, B, A의 순서로 역시 거꾸로 쭉 올라가면 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찾기 문제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본 내용도 거의 뭐가 없어요. 표면적인 단서가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법한데 의외로 그렇게 오답률이 높진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코드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literature, author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바로 existing world 그리고 inner worl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앞에 있었던 박스의 내용의 부연 설명으로 가면서 이 내용이 또 B의 앞부분과 연결된다라는 걸 이 내용적인 단서로 충분히 단어로 이어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정답률이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장 삽입 유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장 넣는. 자, 요 지금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 박스에 연결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반이요. 반대의 역적을 나타내는 그 반대를 만들어주는 however, by contrast, in contrast 뭐 이런 표현들이 unfortunately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에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읽으면서 확실한 구멍이 보이는 데를 찾으면 됐었거든요. 예, 근데 반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고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많은 문제들에서 연결어를 뺀 채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읽으시면서 분명히 갭이 보일 거야. 구멍이 보일 겁니다. 구멍이 보이는 곳을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연결어나 지시어, 대명사나 관사가
또 많은 단서를 줄 텐데 연결어가 빠진다 하더라도 지시어 같은 혹은 대명사 같은 혹은 관사

나온 대상은 부정관사를 붙이죠. A dog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강아지를 다시 받을 때는 the dog이라고 받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때 다음 시간에 그 관사를 이용해서 하나의 선택지는 지워지는 경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니 해도 글을 읽다가 틈을 한번 찾아보시고 뜬금없이 갑자기 소재가 확 바뀐다. 이럴 때 이것도 역시 내용의 반전뿐만 아니라 소재의 반전도 하나의 틈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지금 여기 These internal narratives가 나옵니다. Narrative. These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나올까요? 내적인 내러티브가 나올 거예요. 안으로 말하는 게 내적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 혼자서 말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이런 narrative, 이러한 narrative가 분명히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끝부분 한번 보세요. 때때로는 이러한 내적인 narrative, 근데 그게 누가 형성한 거야?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내적인 narrative가 not only shape, 뭐할 뿐만 아니라 our belief and opinions,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but also가 나왔죠? 그뿐만이 아니라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에 아주 깊이 어떻게 rooted 박혀 있대요. 깊이 아주 뿌리내리게 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inner, internal 내적인 narrative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이야기가 internal narrative가 어떤 역할을 해주고 우리의 belief 믿음 을 형성해주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디까지 더 깊이 들어간다? 우리의 정체성, identity. 그럼 우리는 사실은 어느 부분을 좀더더 집중해야 될까요? Not only but also가 나왔을 때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분명히 이 주변에 의견을 형성하게 한다? 혹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Why stories? 이야기가 분명히 dominate 한대요. 지배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야기가 분명히 뭐보다 우세해요? Statistics, 통계학보다 우세합니다. 통계 수치보다 이야기가 훨씬 우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로부터의 From both memorality, memorable이라고 memorability, 기억력이죠. 기억을 하거나 혹은 persuasiveness, 설득력의 그런 관점, 설득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계보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우세하대요. 그러니까 통계로 들이대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로 풀어주면 우리는 훨씬 더잘 설득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더잘 이해를 할수 있게 된다. 숫자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 반면에 It's really a battle. 뭐는 거의 아니에요. 일종의 배틀은 아니래요. 싸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와 뭐의 싸움? Facts and anecdotes. 사실과 일화 간의 그 사이에서의 싸움은 아닙니다. 혹은 심지어는 facts and other facts, 심지어는 사실과 다른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The real clash, 진정한 충돌. 그러니까 뭐와의 이 충돌이 진짜냐? 배럴이 이것과 이것의 배럴이 아니라 진짜 배럴이 이거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는 뭐 사실? 이야기 사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여기 predominant, 지배적인 우세한이라는 뜻이죠. 자, 지배적인 일화, 우세한 일화와 새로운 도전자 간의 싸움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일단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야? Internal narrative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역할이 바로 이두 가지니까 이두 가지가 나올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그런, 존재로서, 생명체로서,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야기를 형성합니다. 뭐할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형성하고 만들어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요. 자, 우리가 뭐할 때? 겪을 때요. 다른 사건들을 겪거나 다양한 사실들을 직면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은 찾게 되죠. 뭘 구하고 찾게 돼요? To make a sense of. 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을 모함으로써 그것들 주변에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관련된. 그죠?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 Internal narratives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예를 들면요. I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경험을 겪게 돼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의 안 좋은 경험을 겪게 돼요? With graduates. 졸업생과. 근데 어떤 졸업생이야? 특정 대학의 졸업생과 좋지 않은 경험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출신의 학생과

뭔가 예, 불협화음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 인터널 내러티브가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1번, 2번, 3번은 다 아웃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요. 누구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학교에 다니는 그 사람들. 즉, 어떤 학교, 특정 학교의 학생과 내가 그 출신과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어.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 출신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갑자기요. You judge everyone.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뭐로부터? From the university by what you have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던, 불운했던이란 뜻이니까 좋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을 겪었던 그것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그 대학에 그 대학을 나온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들의 믿음, opinion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우리의 identity, 정체성까지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체성이 나오는 부분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그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여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총기를 통제하는, 총기 통제와, 총기 규제와, 그리고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가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뭐랑 관련이 굉장히 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야?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뒤에 보시면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안에서 형성했던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이런 믿음이나 의견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까지 만들어내요. 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그 사건을 보시면 바로 이런 케이스들이 그걸 입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나오는 부분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보시면 5번의 끝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을 넣어주시면 빈칸에, 박스에 있는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어도 일단 쭉 내려가서 인터널 내러티브가 나오는 부분까지 가보면 3번까지는 다 아웃이야. 4번이냐 5번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not only but also가 나왔을 때 앞에 것뿐만 아니라 뒤에 것도 역시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이란 얘기입니다. 앞에 것에 대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때는. 자, predominant라는 단어요. dominant라는 단어 자체도 우세한 지배적인이라는 뜻입니다. pre가 들어가도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세하다라는 의미에서 우세한 지배적인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에?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래요. 똑똑 복화로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꾸준히 하시면 거기에 따른 또 빛이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갈 겁니다. 분명히.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그치, 문장 삽입으로 쭉 이어집니다. 단서 찾고 만날까요? 오케이, 잘할 수 있지?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아니면 지금?
1: 지금.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응?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이가 뭔가,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아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아하.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아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0: 본인의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렇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1: 항상.
0: 게 없어.
1: 올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0: 하지만 꽉 차 있다는 거. 예.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어? Your closet is 어?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 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사줘.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 옷 입게 해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오히려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아, 그렇죠.
1: 네.
0: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0: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1: 아,
0: 또.
1: 선물입니다,
0: 아,
1: 오늘요.
0: 진짜. 자, I'm not a 아기.
1: 아하.
0: You can't just say no.
1: 아하.
0: 너는 할수 없어요. 단지
1: 너라고
0: no라고
1: 하는
0: 말할
1: 거.
0: 수가. 에.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baby가 와야겠네요. I'm not a
1: 아기를
0: baby.

0: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네. baby를 쓰므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1: 그쵸.
0: 네,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어른은 당연히
0: 네.
1: adult.
0: 오케이.
1: 투죠.
0: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0: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음?
0: 자, 바로 뭐냐면
1: 우와.
0: grown up.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자라다. 뜻이잖아요.
1: 네, 네.
0: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1: 네.
0: 이렇게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1: 오케이?
0: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1: 예.
0: 그 아이들은 잘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1: 아~
0: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 네. 아,
0: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1: 네네네.
0: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말해. 엄마 맨날 안 된대.
0: 맨날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유, 아닙니다. Right? Okay,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아.
0: 좀 불만이
1: 그러네요. 들어갔죠.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0: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1: 그래서
0: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0: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거예요.
1: 아, 자꾸 회피하는구나.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네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아, run away?
0: Run away.
1: 와우.
0: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오.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1: Wow.
0: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1: 포기하다.
0: 아, 포기하다.
1: 맞습니다.
0: So,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그렇죠?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Okay? 네.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1: 그죠? 속상할 자,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0: 아하.
1: You are 아직이니까
0: 일단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그렇죠?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는 거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0: 오.
1: 아직도 애기다.
0: 아.
1: 예.
0: 네.
1: 저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아, 끊어.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어?
0: Still
1: 아.
0: a baby. Until 뭐예요? Until은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1: 예.
0: So still 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 때 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렇죠.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1: 아.
0: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0: Still. Still. All 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0: 자,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 주시고요.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그렇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 줄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저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0: That's
1: me.
0: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막 이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were still a baby. To me, you were still a baby.
0: 자, 이랬을 때, 아휴,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것 같고.
1: 그죠.
0: 근데, 아,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게 뭐
1: 야.
0: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0: 이게 돌아서.
1: 그쵸.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갖고 있대네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입을 게
0: 해석은,
1: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0: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1: 오,
0: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Okay.
1: Oh, I have nothing to
0: Alright.
1: wear.
0: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Oh! Nothing else. 아,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1: 다른
0: nothing의
1: 거.
0: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아,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것
0: 돼요.
1: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0: Right,
1: 그죠?
0: right.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편하고 짧으니까.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0: 그렇죠.
1: 거.
0: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0: That's
1: 거니까.
0: right. So
1: Nothing
0: else라고
1: else.
0: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거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here,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뭐할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딴거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러면서 딴건 뭔가 할게 없어.
1: Okay.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1: 그러게요.
0: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0: 이렇게 만들 수가
1: 나
0: 있겠습니다.
1: 뭐할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할 일이 없니? 너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1: 다른 거
0: 겁니다.
1: 할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1: 그렇지.
0: 돌아다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 건데.
0: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를 넣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1: 아.
0: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그쵸.
0: 아예 말이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here?
1: 아, to where?
0: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1: 아.
0: 얘 대신에 anything else?
1: 아.
0: 뭐라도 다른 거?
1: To where?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1: 네.
0: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1: 예,
0: 때문에.
1: 예, 예.
0: 자,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1: 어...
0: 저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zipper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도
0: 옷장을
1: 멘트
0: 확 열심히
1: 했어. 아이고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1: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0: 아, 네. 네.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0: 옷으로.
1: 예.
0: Full이 뭐예요?
1: Full 가득 차다.
0: Yes.
1: 가득 찬.
0: 네.
1: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ES까지 할게요.
0: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1: 예.
0: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1: 아, 어려워요.
0: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1: 진짜요?
0: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1: 그죠.
0: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아.
0: So clothes.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1: 그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Z라고 생각하시면
1: 예,
0: 돼요. Full of clothes 이런 식으로.
1: Close.
0: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1: Closet.
0: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1: closet.
0: 찍어서 얘를 입 모양을
1: 아,
0: 벌리고
1: closet.
0: 먼저 closet 이렇게.
1: 아하.
0: 자, 두 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1: Closet.
0: 오,
1: closet.
0: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1: 예.
0: 아마 학창 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 Be full of.
0: Yeah,
1: 너무 외웠었어요.
0: I told you.
1: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것 같아요.
0: 하지만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1: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0: Right.
1: Be full of만.
0: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오 이거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1: 아우.
0: 자,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0: surprises.
1: 예.
0: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이게
0: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예.
0: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1: 상자.
0: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0: Like 예.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1: 오.
0: 항상 으악 이래요.
1: Like me?
0: Yeah.
1: Yeah. She is full of energy.
0: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She is full of energy.
1: She is full of energy.
0: 아, 그리고 참고로요.
1: 네.
0: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data with 들어본 적 있죠?
1: 저 너무 들어봤죠.
0: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요. filled with.
1: 그렇죠.
0: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이거 100번 썼으면 이거 한 50번 썼어요.
0: 맞습니다.
1: 네, 썼습니다.
0: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1: 아.
0: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1: 네.
0: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1: 아하.
0: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래스에 물이 차 있다.
1: 네.
0: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 넣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거 좀 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좀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hey
1: come on
0: come on come on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come on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느낌이?
0: 실제로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쵸?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go
1: 느낌.
0: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To me, you are still a baby.
3: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주셔야 돼요.
1: 음흠.
0: Okay.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no.
0: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1: Mm-hmm.
0: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Mm-hmm.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mm-hmm. 합니다. 어,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Mm. Oh,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Mm-hmm.
0: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Oh. But I 그러면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To wear. Mm-hmm. 읽어 볼게요.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0: 그렇습니다.
1: 입니다.
0: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어,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그래서 어,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s always.
1: It's always great to see you as well.
0: 자, 이번 주의 테마는 뭐죠?
1: Online reviews.
0: 네, 온라인 리뷰 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말합니다.
1: Uh-huh.
0: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볼까요?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rely on online reviews.
0: 네, I rely on online reviews. 어제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1: Yes.
0: 굳이 열심히 보지는 않는다 했는데
1: uh-huh.
0: 오늘은요. 인터넷 후기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직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거예요. 인터넷 후기를 신뢰한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1: Perfect. And for today, we actually will have Sarah, who is from Australia, talk about this.
0: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가 이야기해 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사라 씨,
0: 나와주세요.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네, 사라 씨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보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Sarah said,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0: 저는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인터넷상의 이제 쇼핑 관련된 후기죠.
1: Mm-hmm.
0: 항상 확인합니다. 읽어봅니다. Before I buy anything, 뭘 사든지 간에 그 전에 확인을 해요. Just in case,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까.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Right.
0: 그러니까 여기서 the picture라는 것은 그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그림이고요.
1: Right.
0: 사진.
1: The image of the product
0: 네.
1: on the listing.
0: 그렇죠. 실제로 받아서 보면은 다른 모습일 수 있잖아요.
1: Right. Or it could be smaller, or 네. bigger.
0: 그래서 진짜 사용자들, 진짜 구매자들이 올려놓은 글 보면 거기에 사진도 있으니까
1: sure.
0: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한다고 하는 그런 요약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I always check online shopping reviews before I buy anything, just in case it's not quite what the picture shows.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maybe just ask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1: 네, 오늘의 핵심 어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pplianc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기기를 말합니다. 기기, appliance 앞에는 뭐 kitchen appliance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무슨 appliance 이런 형태로 다른 명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으로 scam 나오는데요. 사기, 사기. 그 다음으로 mislead, lead 하는데 잘못 lead 하는 거여서 오도하다 또는 오해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발음 연습해볼까요?
2: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appliance. Appliance. Appliance. Next we have scam. Scam. Scam. Lastly we have mislead. Mislead. Mislead.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Sarah's clip once again, but with the English subtitles.
0: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like maybe a new computer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So I really think it's important to check online reviews before you buy anything, just so you don't get scammed or misled or anything like that. But yeah, I really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I guess maybe just ask friends or something like that. Maybe.
2: This is true. I also rely on online reviews for electronic things, mm-hmm. especially kitchen appliances. 네. I need to know if that blender is going to be able to make my almond butter properly.
1: 네. 전자제품 특히 그렇죠. Uh-huh. 내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버터 만들 yeah. 때 이게 정말로 강력하게 돌아갈
2: It
1: 것인지.
2: It has to be really strong 네. and not break.
1: 전에 그래서 구입하셨나요?
2: Yeah, actually, 네, I bought 네, it. And 네. it works well. Almond butter for days.
1: 전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라 씨가 했던 말을 한 줄 한 줄 끊어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2: Sounds great.
0: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like maybe a new computer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2: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1: I don't know what people did before online reviews. Mm-hmm.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what이라고 하는 게 한국어로는 또 어떻게라고 번역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2: Yes.
1: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how should we가 아니고 what should we do now?
2: What should we do now?
1: 네, 이제 어떡하지? 이게 어떻게 하지가 uh-huh. what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I don't know what people did 뭘 했는지 진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how they chose
2: products,
1: what to
2: yeah.
1: buy.
2: How did they buy products? 그래서 they 이제, went to the store and just looked at it.
1: 맞아요.
2: But...
1: 어떻게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Uh-huh. 인터넷 후기가 있기 전에 그런 기능 자체가 존재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쇼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Uh-huh. Because whenever I buy something big or important, 왜냐하면 저는 뭔가 큰 거 아니면 중요한 거를 살 때마다라고 말하고 있고 something bi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건이 부피가 클 수도 있겠지만
2: no, usually expensive.
1: 네, 큰 돈이 yeah. 들어간 거를 말하고 있어요.
2: Yes. When you make a big purchase, it means you're buying something expensive.
1: Exactly.
2: Even if it's very tiny, it could be an expensive piece of jewelry, anything.
1: 맞아요. 네. 그래서 something big 물론 큰 거를 말할 수도 있어서
2: of course.
1: 번역은 아예 비싼 걸로 바꾸진 않았는데 그냥 큰 구매 큰 금액의 구매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 For example, what kind of things? She says, like maybe a new computer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1: Like maybe a new computer. 여기서 maybe는 예를 들어서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2: For example. 네.
1: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뜻보다는
2: no.
1: 예를 들어서 mm-hmm.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or an expensive kitchen appliance or something. 비싼 주방기기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Maybe
2: like a mixer for if you like to bake a lot, mm-hmm. some big type of food processor or blender, juicers, 네. ovens. I mean, there's so many things.
1: 네, 바로 얘가 나오네요. 오븐이라든지.
2: 밥솥, what is it? A rice cooker.
1: Yeah, exactly. 그런 것들을 지금 kitchen appliance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Appliance, 기기고요.
2: Mm-hmm. I like cooking, so I know them all.
1: Yeah.
2: Let's look at the next part.
0: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the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2: I always check out online reviews because sometimes, you know.
1: 저는 항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check out, 확인해요, 읽어요. Mm-hmm.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you know, 가끔은 여기서 you know라는 거는 뭐 굳이 번역을 yeah.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 그냥
1: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2: Mm-hmm. Because sometimes what? She says, sometimes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like to say that the products do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1: 이 부분 어려운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데 mm-hmm. 문장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2: That's right.
1: Because sometimes라고 앞에 부분에 나왔고 가끔은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2: the products.
1: 한 덩어리입니다.
2: The product manufacturers.
1: 그렇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2: uh-huh.
1: or the companies.
2: The company.
1: 아무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people who make the products 여기까지 한 덩어리 uh-huh. like to say 뭐뭐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Uh-huh. That the products do things.
2: Things.
1: 제품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런데
2: It has a function.
1: 네. Things that they maybe don't do. 어쩌면 안 할 수도 있는 하지 않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는 걸
2: yeah.
1: 좋아하기 때문이죠.
2: Basically, they say it does things that it doesn't.
1: 네, 실제로 없는 효과나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Not everyone, but
2: Not everyone.
1: some people.
2: That's what she says, some people. Mm. And another thing is this. Or maybe they break easier than you thought.
1: 아니면 그 기능들은 다 하는데 mm-hmm. maybe they break easier mm-hmm. 아니면 부사로 쓰고 싶으면 more easily 네. 이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더 정확한데
2: yes.
1: 구어체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than you thought. Mm-hmm.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2: This is also true. Let's find out what else she has to say.
0: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2: And also these days a lot of like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s well.
1: 그리고 and also these days 요즘에는 a lot of like 뭔가 많은 뭐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문장을 바꿔서 There's a lot of apps in Korea. App이라는 거는 물론 application,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2: yes.
1: 것의 줄임말이고요. 요즘엔 그냥 app이라고 많이 하니까
2: apps.
1: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app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발음이 재밌죠?
2: Yes.
1: 사라 씨가 호주 분이기 때문에 호주 분들, 호주 사람하고 이제 영국 사람들은
2: Korea.
1: 그냥 South Korea 이렇게 말할 때는 I'm in Korea 할 때는 발음을 안 바꿔요. 그런데 uh-huh. 뒤에 모음이 있는 어떤 단어가 바로 뒤에 올 때는 uh-huh. Korea 이렇게 해버려요.
2: Korea as well.
1: 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uh-huh. The idea of cleaning the room. 방을 청소한다는 생각 자체를 이제 말하죠.
2: Idea of cleaning
1: the room. Idea, R 발음을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 uh-huh. 습관이 있어요. Uh-huh. 그래서 여기서도 Korea as well이 아니고
2: Career as well
1: 처럼 들렸습니다. Mm-hmm. 그래서 한국에는 앱도 많이 있어요. 어떤 mm-hmm. 앱들이죠?
2: This kind of app where people can upload photos of what they've been delivered.
1: 그 앱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면 people can upload 우리가 흔히 이제 외래어로 upload 한글로 쓰고 나면 oh. 발음이 한국어 내에서는 업로드처럼 미음 발음으로 바뀌죠.
2: Yes, but we're upload.
1: 네, 그런데 영어에서는 up, P 발음을 살려줘야 됩니다.
2: Mm-hmm.
1: 그래서 upload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2: Yes, so you definitely need to upload.
1: Upload, okay? Mm-hmm. So upload photos of what they have been delivered.
2: Mm-hmm.
1: 배송받은 물건의 사진들을 올릴 mm-hmm. 수 있는 앱들이 있대요.
2: And she says this. And so I really like that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looks a lot nicer than the actual product is.
1: And so, 그래서 and하고 so가 함께 쓰일 때는 so의 의미로 쓰입니다.
2: So,
1: I really like that.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데 because sometimes the picture, 여기서 말하는 건 상품 홍보 페이지에 있는 yeah. 사진 looks a lot nicer,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than the actual product is. Mm-hmm.

0: 네,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는지 읽지 않는지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Don't rely on online reviews.
0: 확실히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1: That's right.
0: 첫 번째,
1: Shay says,
0: 이 부분은 딱 저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I rely on reviews so much for online shopping.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후기에 정말 많이 의존하는데, but never leave reviews myself. 후기를 직접 남기는 일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This is exactly me.
1: Yeah, true for me for certain things as well.
0: All right.
1: The next one from Pabu says,
0: The first and only rule for reading a book. 이게 이제 the first rule 하면 첫 번째 규칙. 근데 그 규칙 하나밖에 없대요.
1: Yeah. And only.
0: 네,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규칙. For reading a book or watching a movie,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규칙은 is to stop reading others' reviews. 다른 사람들의 리뷰, 후기를 그만 읽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래요. Don't rely on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또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책이나 영화는 일단 보고 나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 Taste, it's different too.
0: Taste,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1: Right? All right, perfect. Well, we definitely hav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the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체조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자, 그 뜻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오늘의 문장 속에 사용된 대체조동사 보이시나요? 그쵸. Be able to speak English 안에 사용된 be able to가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체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알아볼 건데, 두 가지 대체조동사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된, 자, 오늘의 문장으로서 오늘의 내용 시작을 해봤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체조동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복습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 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놓으셨을 테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두 개의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요. 방금 우리가 만났었던 be able to가 되겠는데, 먼저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해주는 대체 조동사예요. 참고로 여기 사용된 able이라는 형용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이란 뜻이기 때문에 비동사와 함께 able to 동사가 사용됐을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완성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요, 이 대체 조동사가 어떻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도움이 되겠죠? 해서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해서 현재 시제로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주어에 따라서 뭐 am, is, are 등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동사 can과 같은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 과거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죠. was, were 같은 비동사가 사용되면은 우리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ould와 같은 뜻이 돼서 뭐뭐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이 친구가 미래의 의미로도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will be able to 다음엔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런 모양새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will 자리에 be going to가 들어가서 be going to be able to 동사원형 요런 모양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해봐 주시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조동사 can은 이런 미래의 능력을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래의 능력을 말하려면 대체 조동사의 미래 형태인 will be able to 요 녀석을 활용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이 친구도 앞에 녀석과 비슷하게 해석이 돼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허락의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경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allow가 허락하다라는 뜻이니까 자연스럽게 아, be allowed to는 허락을 말하는 그런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 친구도 이제 비동사의 모양에 따라서 am, is, are 나면 현재의 허락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was나 were가 사용되면 과거의 허락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ill be allowed to 그리고 동사 원형 넣어줌으로써 미래의 허락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시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서 몇 가지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 그 개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곧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서는 자전거를 타다라는 거 그 능력의 의미로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것을 영작한다고 했을 때 능력인데 할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사실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You will can ride a bike in no time. 이렇게 말이죠. In no time이 곧이란 뜻이라는 거 참고를 해봐 주시되, 사실 이 문장은
틀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어요? 조동사 will과 조동사 can 이런 식으로 두 개 조동사가 연달아 쓰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 can 자리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체 조동사 넣어서 you will be able to ride a bike in no time 요렇게 말해줘야

옳은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체조 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우리말 문장 보겠습니다. 18살이 되면 운전할 수 있어요. 참고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적혀져 있지만 이거는 능력과 상관없이 허락을 말하는 겁니다. 16살 때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운전하는 게 허락되는 나이가 18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able to를 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허락을 말해주는 조동사 may, 근데 이것도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you will may drive when you turn 18과 같은 문장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렇죠? will과 may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조동사 써서 you will be allowed to drive when you turn 18. 이렇게 말해주셔야 옳은 문장이 가능해진다는 거. 아, 이럴 때 대체조동사가 필요한 거구나.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영장 연습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존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미래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체조동사 써줘야 되겠죠? 자, 문장 만들어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우리말 자체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그녀는 그의 숙제와 관련해서 존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먼저 바꿔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자 영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그녀, she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녀는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will be able to help. 근데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존을 도와주는 거죠. 해서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그래 놓고 전에 무엇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with his homework. 자, 이 문장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will be able to help John with his homework.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이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말하는 경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라고 무언가를 못하게 막아버린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대체조동사 써서 문장 만들어 보면 이렇게 문장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어는 he죠. he. 그리고서는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as not allowed to eat. not이 어디 들어갔는지 잘 봐주세요. was not allowed to eat.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던 거죠.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anything. 얼마 동안? 하루 동안. for a day. 자, 문장 이것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was not allowed to eat anything for a day. 좋습니다. 자, 두 개 문장 그래서 함께 만들어 봤고요.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I'll be able to speak English fluently one day. be able to 사용이 됐죠. 미래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해석해보자면 나는 언젠가 fluently,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미래의 우리의 능력을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으로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들 분명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allum legs chair. Okay. 네, 안녕하세요. 박윤이에요. 우리 오늘도 이번 주 마찬가지로 다리 부종 빼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갈게요.
1: What's wrong with this soup?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It's so bland.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표현인데요. 뭐냐면 싱겁다라는 표현입니다. bland. 싱겁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 이러는데 bland라는 말이 딱 맞겠어요. 그리고 짭짤하다는 표현 salty 많이 알고 계신데 그건 짜다라는 거고 좀 맛있게 짭짤한 거 그걸 savory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따가 살펴보고 일단 bland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s wrong with this soup? 이럽니다. 야, 이거 수프가 왜 이래? 이거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nothing's wrong with the soup. 이럽니다. 아니, 수프 문제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니까 it's so bland 이럽니다. 아 이거 너무 싱겁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블렌딩 할 때 그 블렌드와는 다른 스펠링이에요. 그거는 blend, 믹싱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섞다 이런 뜻이지만 이거는 blend가 아니라 bland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싱겁대요. There's barely any seasoning in it. 무슨 양념이 거의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이 안 됐다고 하죠. Seasoning, 간 또는 양념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이럽니다. 그냥 네 입맛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문장 끝에 that's what 이렇게 붙여주면은 바로 그거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요. 항상 끝에 붙입니다. That's what. 이렇게 해서 you just have a weird palate. That's wh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bland 살펴봤어요. 일단 savory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가실게요.
1: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단짠? I have.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Right. I think it's a perfect word. Well,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Now that's perfection.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Savory라는 단어 살펴볼 건데요.
1: Have you heard of the urban Korean term? The
0: urban, 요즘 이렇게 도시적인이란 뜻도 있지만 요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단짠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ave, 들어본 적 있어.
1: It means sweet and savory, right?
0: 이게 그 달달딱 잘짝지근하고 그리고 좀 짭짤한 동시에 이런 뜻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right, 맞아.
1: I think it's a perfect word.
0: 이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진짜 완벽한 단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 it's the perfect word로 해도 되고 요새는 a perfect도 많이 써요.
0: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ry dipping french fries in vanilla ice cream. 이럽니다. 그 프렌치 프라이를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번 찍어 먹어봐. Now that's perfection입니다. 그게 바로 완벽함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프렌치 프라이즈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Bland, savory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요가 보러 가십시다.
2: Right, second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Let's go.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is also going to be a seated pos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Good. Now you might think that this will be a bland pose, but you're wrong. It's going to be spic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might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 bland pose, but you're wrong. It's going to be spicy. Yes. Good. Open your legs to the side and keep your back really stra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open your legs to the side and keep your back really straight. Good. Now, if your legs bend, you probably went too fa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r legs bend, you probably went too far. Good. When you feel you're at the right place, flex your foo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hen you feel you're at the right place, flex your feet. good.

Great job, guys. That was another stretch for our swollen legs. So that was pretty amazing. 우리 오늘도 역시 다리 붓기 제거해주는 스트레칭 조금 해봤습니다. 영어 표현은 우리 bland 그리고 savory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싱겁다, 짭짤하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활용해주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okay? Have a great day.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分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점심 메뉴가 뭔지 한번 도입 부분부터 훅 지나가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m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와우, 음식 중에서도 바나나를 쪄서 먹다니. Interesting. Steamed banana가 바로 점심 메뉴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이다. 바로 여기 정답이 나왔네요.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농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2.
3: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뜻을 함께 알아볼까요? Listening sentence 첫 번째입니다.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메뉴는요, 우리가 오늘 거둔, 우리가 수확한 바나나 찜입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4: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자, 농사는요, 일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요, 점심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배도 고프니 또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하고자 할 때는 많이 드셔야 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번엔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안 들렸던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m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Well,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then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자, is의 z, 자음 s죠. steamed의 s, 겹자음입니다. 앞에 is 역시 기능어인지라 약해요. 그래서 s 발음 안 하셔도 돼요. steamed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st의 d 또 나왔죠. 된소리 현상. 그리고 바나나가 아니라 bananas. bananas 강세가 뒷부분에 있고요. that we harvested. harvested. 앞부분에 강세를 꽝 주시면 됩니다. 발음하실 때 억양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그 내용어에 있는 음절에 몇 번째 음절에 정확한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정확한 위치에 음절에 들어있는 강세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충분히 천천히 저를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2.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네. Okay. Google Listening 3.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4: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0: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4: 한 번 더.
0: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4: Great job.
0: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4: 자, because, 그 다음에 a, of, 기능어들이고요.
0: Farming has lot work,
4: 내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발음하실 때,
0: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4: 이때 a lot of 이 부분을 여러분들 편하게 발음하시려면 a

0: 라라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트가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 자리 잡고 있죠. 플랩 현상에 의해서 I 소리로 들려지게 되고 전치사 of 뒤에 were이라고 해서 were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 of의 비음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앞에 어만 남게 되고 그러니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a lot of work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대로 비어 커피캣 Google Listening 1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Alright, Google Listening 2.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한 번 더.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Excellent. 영국식 발음이 기다립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 harvested today. 2.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menu is blank that we harvest today. Menu가 what was it? There you go. Steamed bananas. 자, 메뉴는요. 오늘 우리가 수확한 찐 바나나입니다. 즉, 바나나 찜입니다. The weight in her voice라고 했어요. 이 직역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녀의 음성에 기다림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봤고요. That's just might be hope. 이것은 그냥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It might be another reason. 그것은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빈칸 이어졌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왜 그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지 그 이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A plant for lunch. 풍족한 점심. 이런 의미죠.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그들은 점심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요.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간단했네요. 길지 않았습니다. 100% 도전해 주세요.
2: The menu is steamed bananas that were harvested today. The weight in her voice. This just might be hope. It might be another reason why they aren't leaving this place. A plentiful lunch. They always have a big lunch because farming has a lot of work.
0: 네, 여러분 이야기 내용 잘 이해되셨죠? 중간 부분에 대화 내용이 영어가 아닌 대화 내용인지라 제가 그 부분을 빼고 이어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내용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필요 없어서 듣기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부분들 왜 들리지 않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연습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게 돼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See you later. Bye.
3: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4: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5: 이거 교차 검증했나?
4: 네?
3: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5: 이거 기밀 아닌가?
4: 맞습니다
3: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 자네가 썼나?
4: AI가 썼습니다.
5: 그럼 출처를 써야지.
3: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5: 아, 이게 뭐야?
3: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5: 점심 뭐 먹을까?
3: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5: 아, 안 돼!
3: AI 서비스 이용 중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네, welcome to the show. And in today's show,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please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네, 면접. Job interview, English interview에서 이거 work experience 어떤 경험이 있고, 네 직장 어떤 직장을 다녔고, 네 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럴 때, I don't know 그러면 안 되죠. So let's see what answer I've prepared for today.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Alright, 자, 요새 이렇게 운영, 이렇게 서비스, 이 그 택배, foreign company, 해외 이렇게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yeah, we're talking about like warehouse inventory and stuff like that. Alright,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자, 저는 창고 재고를 담당했습니다. So, to be in charge of something means 담당하는 거죠. So, 책임자. Yeah, you are responsible for doing certain things. 자, warehouse inventory. Warehouse inventory. Inventory는 창고. 네, 재고, 재고. 네.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네. 어떤 회사에서도 다양한 일이 많잖아요. 뭐 수입 아니면 수출할 때 뭐 배달 and you know like 이 트럭도 있고 뭐 재고도 있고 또 판매하고 박스하고 you know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an do. So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저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So this is how they got their foot in the door. 네, 일단은 truck driver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간 거예요. So start out는 시작을 하는데 이 start out as가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특히 직장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Alright. So 그리고 나서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고 관리인이 됐습니다. How do we say this? The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Okay, so I work my way up. 네, 그게 한 표현인데요. To work your way up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직장을 여기에서 내려서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To work your way up. Up.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social, 이 그 corporate ladde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젠가는 I will talk about that expression. But step by step, you increase. You have a promotion after another promotion and you get to a higher positio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So truck driver and inventory manager. You see, he went up.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was in charge of the warehouse inventory. I started out as a truck driver. Then I worked my way up to become the inventory manager.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from this answer. Okay, so start out.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nhance versus improve. Enhance versus impr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nhance 그리고 improve입니다. 네, 첫 번째 단어 enhance부터 시작할게요. 네, 발음은 enhance, enhance. 그래서 e로 시작하지만 그냥 안으로 할 때 in 그 발음으로 하셔도 돼요. Enhance, enhance. 네, 향상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품질이나 가치 등을 좀 돋보이게 만들 때 enha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장점이나 지위 등을 높일 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필수보다는 그냥 장점이랑 뭐 이런 거를 좀 빛나게 좀 해주는 거, 이런 거를 enhance라고 표현합니다. 네, 예문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Enhance, 향상시키다. Enhanc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네, facial features는 사실 얼굴 모양뿐만 아니고 뭐 눈 색깔, 그리고 뭐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런 뭐 이목구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facial feature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 이 색상은 당신의 얼굴 모양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이거는 피부 색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와우! Wow.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좋은 조명은 이 방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 네,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시죠? 조명의 효과요. 그쵸? 네, 아무리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어도 조명이 조금 이렇게 어색하거나 그러면 훨씬 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조명 갖고 뭔가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Good lighting can enhance this room.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죠.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어.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mprove. Improve. 네, 마지막에 V 발음 잘 해주시고요. Improve. Improve는 개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할 때, 그리고 실력이 뭔가 향상되었을 때 improv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기술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실력을 더 낮게 할 때 이거는 improve라는 단어 많이 쓰죠.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mprove, 개선하다. improv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내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네, 누구나 톡톡 보면서 많이 늘었어. My English improved a lot. 그래서 뭔가 많이 늘 때, 특히나 실력 이런 거, 이런 거는 enhance보다는 improve가 적절합니다. My English improved a lot.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나는 내 자세를 개선하고 싶어.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근데 여기서 만약에 enhance 사용하면 물론 틀린 거는 아니지만 느낌은 이미 자세가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enhance. 근데 여기서는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개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mprove. I want to improve my posture.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그것은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했어. 오, 뭔가 it enhanced our lives significantly 보다 훨씬 임팩트가 세죠.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It improved our lives significantly. 네, 오늘 배운 거 정리해드릴게요. Enhance, 이거는 향상시키다. 느낌은 뭔가 이미 좀 좋은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enhance. Improve는 개선하다. 오케이, 이거는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아니면 실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더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improve. Enhance, improv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This color enhances your facial features.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My English improved a lot. 웰 던 에브리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t ebse.co.kr to 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학교 생활 관련해서 두 번째 다뤄볼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이제 학사 일정. 자, 뭐 쉽게 얘기하면 3월에 1학기가 시작되고 뭐 9월쯤에 한 2학기가 시작되고 이렇게 1년간의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혹은 표현들이 필요할지를 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사년도, 1년에 어떤 그 학교의 그 학기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 year라는 말 자체는 1년을 말하는 단어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academic 혹은 school 이런 단어 붙이잖아요? 이게 한 학교의 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cademic

0: year or school year 이 자체는 요 얘기죠. 근데 뭐 어차피 뭐 전국의 고등학교, 전국의 중학교, 전국의 대학교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이 되지만 학교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걸 뭐라 그래요? Academic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School year.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우리나라 그래서 일단 새학기가 3월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3월과 2학기가 9월에 시작되죠. 그럼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좀 괜찮은 동사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Kick off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Kick off. 자, kick off는 미식축구에서 빵 차고 공이 시작될 때 그걸 kick off 한다고 하는데 뭔가 좀 본격적으로, 뭔가 좀 빵 하고 시작하다의 느낌으로 start보다는 kick off 이런 게 좀 맛깔스러운 동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개짜리 동사는 반드시 힘을 뒤에다 줘야 되죠. 그래서 kick off in March. 한번 더. Kick off in March. 그럼 3월에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된다. 들어볼게요.
1: Kick off in March. Kick off in March.
0: 좋습니다. 새학기를 그럼 뭐라고 할까요? Semester란 건 학기인 거 아시죠? 앞에다 new 붙여서 new semester. New semester. 이거 중간에 강세입니다. New semester. A new semester kicks off in March 하면 3월에 새학기가 시작된다가 되겠죠. 자, 새학기 발음 들어보세요.
1: New semester. New semester.
0: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학사년도, academic year 혹은 school year 하시면 되겠죠? 같은 뜻입니다. The academic year, the로 읽어야겠네요. 모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year, 이거 쓸게요. Kicks off in March. 3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In Korea,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치사 in, 달 앞에 in, 나라 앞에 in이죠? 자,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그대로 외워도 되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The academic year kicks off in March in Korea.
0: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가을 학기가 첫 학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월이 아니라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학사 일정이나 첫 학기를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 시작점이 언제이고 몇 월인지 우리나라는 3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학생들이 이제 방학기간 동안 기분전환도 하고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이것저것 교과의 활동을 하다 오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자, 방학을 vacation이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vacation은 약간 휴가의 의미의 뜻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더 선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단어는 break입니다. summer vacation 해도 돼요. 그것도 여름방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로 제가 추천을 더 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vacation이 아니라 뭐라고요? break라고요. summer break. 수업을 하다가 잠시 중단하는 느낌으로 그냥 break. 근데 이게 방학이에요. summer break, winter break. 들어볼게요.
1: summer break, winter break. summer break, winter break.
0: 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을 거치면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feel refreshed. 이 단어 꼭 좀 알아둘게요. refreshed 하면 기분 전환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Feel refreshed. 뭐다? Feel refreshed. 자, 기분 전환을 하다 들어볼게요.
1: Feel refreshed. Feel refreshed.
0: 네. 그 다음에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다 할 때 make one's way back. 자, back은 돌아가다라는 얘기고요. Make one's way. 어떤 본인의 가야 될 방향을 다시 가다. 즉, 회귀하다의 뜻인데 이 표현은 그냥 네 단어를 붙여서 많이 씁니다. 되게 쉬운 단어의 조합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랑.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물론 나중에 이건 소유격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다들 이렇게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 할 때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들어보세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럴 때 딱 쓰면 좋거든요. Students, 자 소유격에 이제 복수니까 their죠.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여기까지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그냥 go back to school보다 이게 훨씬 더 맛깔스러운 표현이에요.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Over. Good.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자 일단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이 문장 들어볼게요.
1: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Students make their way back to school when the summer break is over.
0: 자, 그 다음에요. 새학기가 일단 시작되면 생기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죠?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

0: 시작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을 또 사게 됩니다. 자, 일단은 학년이 새로 시작됐을 때 겪었었던 혹은 겪는 것들. 첫째, H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homeroom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omeroom teacher 하면 담임선생님이란 거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new 붙이면 되겠죠? new homeroom teacher. You actually get a new homeroom teacher. 그러면 매 학기마다 every semester you get a new homeroom teacher. 매 학기가 아니군요. 매년마다죠. 매년 every year. 자, 매년마다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new homeroom teacher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w homeroom teacher. New homeroom teacher.
0: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해가 바뀌면 1학기, 2학기하고 해가 바뀌면 반배정을 새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 배정이란 단어가 생각이 좀 나셔야 될 텐데. 배정. Assign이라고 합니다. Assign. 자, 근데 배정을 받는 거니까 be assigned. 수동태로 처리하고요. Be assigned. 어디로? To a new class. 새로운 반으로 배정된다. 그렇죠? 반이 바뀐다는 얘기죠.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다시 한번. Be assigned to a new clas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Right.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Okay. 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다. 이 사귀다의 뜻의 어떤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make라고 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다의 의미가 영어에선 사귀다라는 얘기예요.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반이 바뀌니까 새로 같은 반이 된 친구들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거죠. Make new friends. 들어볼게요.
1: Make new friends. Make new friends.
0: 네, 좋습니다. 자, 새로운 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습니다. 이거 영작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밖에 아까 assigned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새 학년이 되면 이것만 잘 처리하면 되겠네요.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여기까지.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되시죠? 언제?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년, new school year, 아까 학사일정에 해당하는 요 말 그대로 넣어도 되겠죠? 자, 학사년도가 시작되면 새로운 반으로 배정받는다.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그래서 S 붙여야겠죠? 들어볼게요.
1: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Students are assigned to a new class when a new school year starts.
0: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 자체가 학사년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총정리할게요. Academic year, school year.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학사년도가 3월에 시작돼요. 그런 의미로 our school year kicks off in March 할 때 들어볼게요.
1: Academic year, school year, academic year. School year.
0: 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방학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다 make one's way back 이것도 같이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 같이 좀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Make one's way back. Make one's way back.
0: 오케이. 학생들이 새로운 반에 배정을 받다 be assigned to a new class 하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Be assigned to a new class. Be assigned to a new class.
0: 자, 오늘은요. 학사 일정이나 학사 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하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전부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베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혹은 다른 일로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고마움을 표현할 때 끝이 바로 thank you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thank you 뒤에 고마운 일을 얘기를 할 때 전치사를 for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thank you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감사함을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thank you 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지만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제가 어떤 대상에게 감사해요 라고 이 어순 구조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지칭해서 thank you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I라는 주어를 많이 빼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뒤에 감사한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thank you 뒤에 for 고마운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아홉 번째 시간에서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thank you for ing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요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고마운 일 명사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이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우격,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려라는 거를 concern이라고 얘기를 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해서 우려 혹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Thank you for your concern으로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거 Good work, good job 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당신의 일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k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work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Great job 혹은 뭐 good job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good job, great jo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약간 여러분 상대방과 동등한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윗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good job, great job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겠지만 thank you for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이 조금 더 공손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라는 거 혹은 협동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요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협조라는 거는요 바로 coopera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앞에 붙은 이 co는요 서로라는 그 each other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operation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cooperation이지 cooperation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해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어떤 의미겠어요? 그쵸? 다른 일들이 막 있을 때 아, 네, 제가 그런 부분들 이제 배려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협조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얘기들 혹은 여러분 이제 협조해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경찰 이제
policeman들이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당신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한 번만 더. 시작.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thank you 뒤에 이제 뭐를 붙인다? 그쵸? for를 붙인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마운 일을 이제 명사의 형태로

0: ebse.co.kr 들어가셔가지고 아홉 번째 강의에 Thank you for ING를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일단 원어민 음성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1: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concern.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요, 정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한번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I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한 명인 경우 혹은 이게 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쵸? 그냥 땡큐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we thank you for 무엇?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저희는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고마운 일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W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thank you for your time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주어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Thank you for your concern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때는요 뒤에 as always를 넣어서 항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thank you for your 무엇 as always 항상 그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걱정해 주셔서로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Thank you for your concern as always 라고 얘기를 해서 as always 항상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단순하게 thank you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hank you for 고마운 일로 얘기를 하는 거 명사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씩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생각의 변화도 느껴보시고 자신감의 변화도 함께 가져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실 건가요? 도전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시고요. 결과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중간 과정을 차근차근 느껴보시면 또 재미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Okay, so are you ready? 가겠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Alright,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또 영어로 뭐지? 주인이 직접 그것을 치워야 된다. 우리가 뭐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표지판에 혹은 팻말에 써있는 그러한, 그렇죠? 안내판 문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배설물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잖아요, 포인트가.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할까요? 간단합니다. Please. 이거죠.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엄마 이거 줘 라고 할 때, 그렇죠. Honey, where's the magic word? 너의 마법의 단어는 어딨니? 그럴 때 please를 쓰거든요. 그래서 공손함에 대한 표시. 가장 쉬운 단어가 please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나왔던 말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예,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거는요. 여기 나온 네 가지의 문장을 보고 한번 여러분 직접 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거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청소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자,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Clean이죠. 거기다가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 please clean it. 무엇이 대상이 있으면 걔를 청소해 주세요. 물론 clean it please 하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거 적어도 3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나오는 말을 그냥 기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please 이거 뭐예요? 그렇죠. Forgive me. 됐죠? Please forgive me. Forgive me. 그래서 give, forgiv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뭐 다 아시겠죠? Help me. Help me. Help me. 됐죠? 자, 그래서 help me라고 안 들리고요. Help 이렇게 할 때 누가 옆을 딱 찔렀어요. 그래서 help. 예. Help me.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자, 네 번째는요. 저를 믿어주세요. 자, believe죠. 그래서 예, please believe me. 예, 이건 리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래 발음은 사전을 찾아보면 believe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리를 강조하려면 앞에 있는 비 소리를 크게 하면 비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소리라면 그 뒤에 거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believe, 마치 believe처럼 들리죠. 액센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네 가지고요. 여기 보고 하지 마시고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당연히 직접 해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해 주세요. Your turn. 네, please clean i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용서도 가능한 거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your turn. 그렇죠. Please forgive me.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도와주세요, 나를. Your turn. 네, please help me.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나를 믿어주세요. 해서 믿다. 나를 딱 믿는 거죠. 예, 네, 바로 your turn. Believe me. Believe 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가지고 좀 더 한번 확장시켜보는 그런 시간이죠. Okay,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step 2.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자, 요거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생각보다 쉽죠. Please, clean이잖아요. Clean. 예, 그런데 다 치우다가 바로 뭘까요? Up이에요. Up. UP. 물을 그렇죠. 잔에 따르면 그게 쭉 올라가면서 물이 꽉 차잖아요. 컵이나 잔에요. 그래서 up이 쓰이면 전부 다 깨끗하게 무엇인가 정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please clean up. 네, 근데 뭘? 배설물은 뭘까? 배설물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이게 공공 표지판, 안내판에 써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가 지나가면 그 뒤에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after your pet. 이게 써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되게 쉽죠? I mean, after your dog. 뭐, 동물의 그런 종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clean up 대신에 pick up이라고 쓰셔도 돼요. P-I-C-K. 그래서 please pick up. 주워주세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after your pe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서 장면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 거는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아까 여기까지는요. Please forgive me.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For가 나와요. 그래서 for what I said.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for what I did 이렇게 바꾸시면 아, forgive 사람 for란 느낌이 드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Please forgive me for what I said. 맨 마지막 면접 보는 거좀 도와주세요. 어렵고 하지만 아까 도와주세요 뭐였어요? Please help me. 발음도 help me 되셨죠? 얘는 뭐가 쓰일까요? 면접은 어려운 거 같지만 그냥 interview. 근데 직장이니까 job interview. 해서 바로 with가 씁니다. With my job interview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아, help는 with, forgive는 for. 대체 여러분, please help me with my job interview. 자, 애완동물의 배설물 주인이 직접 치워야 한다는 거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직접 치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은요. 어, 당연하죠. 그게 바로 법이잖아요.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Please 쓰셔서요. Clean up after your pet. 그랬더니 당연히 of course is the law. 그렇죠? Of course is the law. 그러니까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는 예, 그런 대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하셔서 많이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직접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but not forever.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Okay,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원. 시작해매 고고 리스팅.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지나 김.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노부인이 굉장히 훌륭한 요리사인데, 이 그 잘 만든 음식들을 나눠 먹을 이웃들이 많다고.

0: 하는지 아니면 적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을 한번 verify,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Take a listen.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The honest land has kept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e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요리를 나눠 먹을 이웃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렸죠? 잘 캐치하셨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레슨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레슨 포인트, that is.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여기 정답이 들립니다.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이지만요,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거 문장 전체는 아니고 그 일부입니다.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내가 현기증 나는 융구스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2.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네, 문장에서 캐치, listening point 잘 캐치하셨죠? Alright,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자,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인데요. 그런데 음식을 나눌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자, 내가 현기증 나는 융구스 그 길을,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자,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The honest land has kept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e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re you ready to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All right, then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자, 강세가 가는 부분들이 어딜까요? Great cook doesn't have many neighbors가 되겠죠. 앞에 she is a 모두 다 기능어고요. but 기능어입니다. 이때 doesn't는 not이 붙었기 때문에 does 자체 조동사 혼자서는 기능어지만 아니야, not이라는 단어가 합체되어져서 이게 내용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doesn't have many neighbors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강세를 주셔야 돼요.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말할 때, 문장을 읽을 때도 접속사 앞에서 한번 쉬어주고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합니다. 구글 리스닝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되시죠? 구글 리스닝 2.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try it.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한번 더.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Excellent.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자, if I, the, 요것들이 바로 기능어들이죠. 나머지 didn't cross 디지 하실 때 이것도 이제 내용어고 융거스 로드도 다 내용어인데 디지 우리말의 지읒이 아니라 여기서 끌어올려셔야 되는 그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여기 목젖이 살짝 떨림을 느낄 수 있죠. dizzy, dizzy, 디지 아니고 dizzy, dizzy. 벌이 지나갈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낼 때 나는 소리라고 기억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road 자주 나오죠. road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Zzz. 기억하시죠? Okay. Google listening 2.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한 번 더.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봐야 되겠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2.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네, 비교하면서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She's a great, 첫 번째 빈칸에 요리사, 쿡이죠, 쿡. 자, 요리사는 쿡이지만 electric cooker, 우리 보통 동사 뒤에 er 붙이면 사람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잖아요. 요리사는 그냥 쿡이고요. 쿠커리라고 하게 되면 전기밥솥, electric cooker 이렇게 표현하죠. Anyway,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인데요.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음식을 나눌 이웃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The honest land has kept blank. 자, 정직한 땅이 어떻게 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The honest land has kept 빈칸.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ed라고 했습니다. Those who remained. 남아있는 사람들. 즉, 남아있는 사람들 옆에 자리를 그 정직한 땅이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켜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잘 캐치하실 수 있겠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내가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뭐뭐하지 않았다면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이 현기증 나는 융거스 그 길을, 그 도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이해되셨죠? 충분히. 자, 그럼 100% 도전해 볼까요?
1: She's a great cook, but doesn't have many neighbors to share the food. The honest land has kept its place beside those who remain. The people that I wouldn't have met if I didn't cross the dizzy Yungas Road.
0: 네, 여러분. 문장 좀 반복적으로 듣는 것보단 내가 왜 안 들리는지, 그 발음이 어떻게 그렇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왔는지 이해하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 연습해 주시면 돼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nd of course,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네, 요새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또 요새는 또 많은 회사들이 영어 인터뷰를 해야 돼서 정말 stressful 합니다. So, I am going to help you as much as I can. So, are you guys ready to see the possible answer? So, the question is, please talk about your work experience. Okay, here is our answer for today.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I worked for a Korean cosmetic company for 4 years. 저는 회사의 스킨케어 제품을 전 세계 10개국에 수출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저는 회사에서 최고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최고 영업 사원. 영업 사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et's find out. Okay, so, of course, you know, cosmetic companies, Korean cosmetic companies are very hugely popular.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을 완전 인정을 하죠. So, this is a big market. All right. So, I worked for a Korean cosmetic company for 4 years. 자,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So, I work for is 정말 기본이죠. I work for, 여기에서는 이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I work for EBS. I work for, you know, whatever company, ABC company. 아니면은 I work for a Korean company. I work for a cosmetic company.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All right,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Okay, 저는 회사의 스킨케어 제품을 전 세계 10개국에 수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네, 이거 크죠? This is a big thing. 자랑해도 돼요. All right, so 이 수출을 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I did it.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our key phrase today is around the world.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요새 뭐 global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 세계 이럴 때 around the world를 쓰시면 돼요. Alright, 저는 회사에서 최고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자랑해야 되죠. Alright, I was the top salesperson in the company. Alright, I was the top. 그래서 이 business 출근 영어에서는 이 top, T-O-P, 아주 이 간단한 단어인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Right, top business, top salesman, top, top marketing director, 뭐 다양하게 이 top, best보다는 top을 더 많이 쓰죠. So we're going to talk more about that. Let's look at the whole thing one more time. I worked for a Korean cosmetic company for 4 years. I helped export our skincare to 1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was the top salesperson in the company. All right, great. Very nic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round the world. 자, 전 세계에. All right. Very important. 왜냐하면 요새는 그냥 우리 국내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니까. We import pet goods from around the world. We import pet goods from around the world. 네, 저희는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수입합니다. We import pet goods from around the world. Pet goods 뿐만 아니라 we import, you know, like clothes from around the world. We import 뭐뭐뭐, whatever products you import from around the world. Let's look at the next sentence. K-pop and Korean dramas are popular around the world. Okay, 자, K-pop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오, 정말 그렇죠. Really, like movies, dramas, K-음악은 당연하고요. Really, it is so popular around the world.
kimchi is popular

everyone, welcome back to Serena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Fast versus quick. Fast versus quick. 네, 뭔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쵸? Fast, 그리고 quick. 네, 우리나라에서는 quick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fast하고 quick.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 되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어 fast부터 시작할게요. 네, F로 시작하죠. 입술이 붙지 않고요. F, F, fast, fast. 네, 여기 A 발음이 조금 길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fast 이게 아니고 fast, fast 빠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fast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움직임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뭔가 속도가 빠를 때 fast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News travels fast. That car is super fast.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Fast. 빠른. Fast.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News travels fast. 뉴스는 빠르게 전파돼. 근데 여기서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누구한테 뭐를 말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그 사무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Wow,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그래서 news는 뉴스라는 것도 되겠지만 주로 소식 아니면 소문 이런 거가 되게 어떤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네. Okay, news travels fast. 그래서 이거는 속도, 그 움직임 자체가 빨라가지고 news travels fast가 적합하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car is super fast. That car is super fast. 저 자동차는 매우 빨라. 네, 여기서도 그 자동차, car의 동작 혹은 움직임이 빠른 거죠. 그래서 wow, that car is super fast. That car is super fast. 네, 그리고 회화에서는 이 super라는 단어 정말 많이 써요. 원어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that car is super fast. 조금 더 포멀하게 한다 그러면 that car is very fast. 좋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네, 패스트푸드. 네, 이제 아시죠? 패스트푸드는 일단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볼 때는 패스트푸드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되게 빨리 먹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fine dining restaurant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느끼면서 먹지만 패스트푸드에서는 그냥 대충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의미들을 포함해서 fast food라고 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I'm trying to eat less fast food. 그 다음에 quick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는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도 quick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모음 소리는 E 발음이 아니에요. E, I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quick보다는 quick, E. 에에 quick quick. 오케이? Okay?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짧게 하시는 것보다 모음 소리를 조금 길게 늘려 주시면 더 좋아요. 신속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quick은 시간적으로 신속한 거를 quick이라고 하고요. 단시간에 일을 처리해내는 경우를 quick

라고 합니다. 그래서 fast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문장도 볼게요. She was quick to respond. Wow, that was quick. I grabbed a quick snack. Quick, 신속한. Quick,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네, 어떤 여자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되게 빨리 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she was quick to respond. Okay? 신속히 답변했네. Okay? 뭔가 시간적으로 되게 빨리 한 거라서요. She was quick to respon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Wow, that was quick. Wow, that was quick. 친구가 뭐 가지러 간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와, 정말 신속한데? 진짜 빨리 왔네. 그래서 여기서도 물론 속도를 얘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막 진짜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본 거보다는 내가 느끼는 거는 시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quick가 적합하겠죠? Wow, that was quick.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grabbed a quick snack. 네, 나는 간식을 간단히 먹었어. 이럴 때는 quick snack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서. I grabbed a quick snack.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grabbed a quick snack. I grabbed a quick snack. 네, 정리해 드릴게요. Fast. 이거는 빠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속도, 움직임, 동작이 진짜로 빠른 거예요. 그럴 때는 주로 fast 사용하고요. 뭔가 신속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quick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뭔가 빨리 해결될 때 quick. Fast 하고 quick.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News travels fast.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She was quick to respond. Great work! 수고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you can watch all the episodes for free, okay? So don't forget to review any of the expressions that you learned previously.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학교 생활에 관련된 소주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 입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들을 좀 정리할 건데요. 일단 고3 때 대학에 지원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이런 얘기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자, 내신은 뭐라고 하는지, 수능은 뭐라고 하는지, 교과외 활동, 뭐 상타고, 야외 활동, 뭐 교외 활동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또 어떻게 하는지, 경진대회 같은 거.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이란 말을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자, 지난 시간에 중3을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한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third year of high school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senior라는 말 자체는 무조건 졸업학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enior year of high school,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도 대충 고3 하면 senior year of high school 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단어를 좀 추천을 드려요. 고3 하면 my son is in his senior year of high school 이런 식으로. 자, 고3 이걸로 픽스할게요. 들어보세요.
1: Senior year of high school. Senior year of high school.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라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준비하다 동사는 prepare입니다. prepare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요 뒤에 for가 꼭 나와야 돼요. prepare for 이게 덩어리예요. 절대 for가 빠지면 안 됩니다. prepare for 뭐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or가 있어야 돼요.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하면 대학 지원이죠. 즉,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이제 지원서 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prepare 강세 뒤에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들어볼게요.
1: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0: 좋습니다. 자, 그럼 대학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Apply to college. Apply to college. Apply to college. 자, 지원할 때는 어디 어디에 지원하는 거야? To로 연결합니다. Apply to college. 이거 들어볼게요.
1: Apply to college. Apply to college.
0: 특목고에 지원하다 할 때도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했었죠. 대학도 마찬가지죠.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다가. 자, 그럼 이제 이걸 묶어서 고3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다. 나는 그래야 됐다. 나 고3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어. 자, 과거의 상황을 묘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언제? 자, in my. 이게 또 중요해요. senior 붙일 때 in my senior year. 이렇게 갑니다. 소유격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전치사는 in입니다. 이거 영작할 때 디테일 잘 기억해 주세요.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오케이? 이 로직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I had to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in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0: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요거를 어떻게 좀 처리해야 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그래도 단어로 인지를 일단은 어느 정도 할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일단은 그 학생을 입학 사정관들이 이제 그 입학을 시킬지 말지 이제 결정할 때그 과정을 admissions라고 그래요. admissions 이게 뭐 등록이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앞에다가 정시는 regular 붙이면 딱 느낌 옵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아 정식으로 뭔가 지원하는 그런 절차구나. 이게 이제 정시 전형 regular admissions. Rolling이란 건 정말 말 그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우리말의 수시 전형이죠. 딱한 시에 뽑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뽑는 건 rolling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그래서 정시와 수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둘게요. S 반드시 붙여야 돼요. 원래 S가 들어가 있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0: 자, 일단 정시, 수시 이런 좀 다소 생소했었던 영어 단어들이 정리가 됐고. 자, 학생들이 뭐 내신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수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 평가받다의 뜻의 표현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judge라는 말을 씁니다. judge. 뭐 다른 동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동사라면 헷갈리니까 be judged on.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올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나? 요걸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근거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학생들이 이것을 근간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러려면 be judged on you.

0: 이건 픽스예요. 바꾸면 안 돼요. Be judged on 뒤에 내신 수능 이런 게 오른 겁니다. 들어볼게요.
1: Be judged on. Be judged on.
0: 자, 그러면 정말 대학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때 그때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합격이란 건 뭐예요? 본인이 오세요라고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저쪽에서. 그래서 학생을 만약에 주어로 잡아준다면 be accepted to college. Be accepted to college. 그 특정 학교에 accept, 받았다. 즉, 합격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Be accepted to college. 강세 중간에 두시고 들어볼게요.
1: Be accepted to college. Be accepted to college.
0: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요거 정리됩니다. 자, 그러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와, 요거 참 좋은 문장이네요. 자, 근데 이게 방금 전에 배웠었던 거 조금만 기억하시면 이걸 영어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수시 전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Rolling admissions라고 그랬었고, 아, 요 평가 지표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criteria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읽을게요. criteria. T가 아니라 T로 읽어요. criteria. 읽어보세요. criteria.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평가 기준.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을 주로 잡을게요. 학생들이 다양한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어디서? 수시 전형에서.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거 없이 영작하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능하죠? Students are judged on various criteria. 그쵸? 수시 전형 그렇잖아요. In rolling admissions. 이해되셨죠? 들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1: Students are judged on various criteria in rolling admissions. Students are judged on various criteria in rolling admissions.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가 지표들의 어떤 예를 볼게요. 내신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High school grades. Grade S를 붙여야 되는 건 성적이 딱 한 과목 성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의 성적이 보여서 전체 고등학교 내신을 이뤄주는 거니까 High school grades 들어봅니다.
1: High school grades. High school grades.
0: 그 다음에 시험을 하나 보죠. 수능을 봅니다. Take the CSATs. 자, 이게 이제 뭐의 약자냐면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긴 말을 줄여서 그냥 CSAT라고 부릅니다. CSAT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Take the CSATs. 들어볼게요.
1: Take the CSATs. Take the CSATs.
0: 그래서 수능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 단어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 명칭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교과의 활동은 학교에서 성적만 반영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봉사활동이라든가 교과외 활동 뭐 어디 있어? 대회 나가서 상 탄 거라든가 어떤 연구에 참여했다든가 다양한 게 들어가는데 이게 커리큘럼 자체는 교과 과정이고 그 밖에서 한 거죠. Extracurricular activities.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입상한 그런 것들. Extracurricular activities. 이거 발음 좀 어렵죠? 들어볼게요.
1: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0: 자, 그럼 문장 내볼게요. 대학 입시에서 내신과 교과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맞습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high school grad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mportant. 중요하다 그냥. Are important in college admissions. 대학 입학 사정을 할 때 in college admissions. 그죠? Admissions 자체가 입학 사정 단계를 그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장 들어볼게요.
1: High school grad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mportant in college admissions. High school grad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important in college admissions.
0: 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런 문장도 충분히 이제 형작이 가능합니다. 자,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들어볼게요.
1: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Prepare for college application.
0: 오늘 정리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regular admissions versus rolling admissions. 이게 하나가 정시, 하나가 수시. 들어볼게요.
1: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regular admissions, rolling admissions.
0: 자, 그 다음, 내신과 수능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상세 양쪽에 주시고 들어볼게요.
1: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0: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좀 됐는데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나 지금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휘발유가 없네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뭔가가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갈 때, 점점 부족해져 갈 때, 이제 지갑에 돈이 없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줄어서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점점 부족해져 갈 때는요. I am running out 하고 나서 of 부족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어떤 것이 점점 없어져 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am running out of 부족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run out이라는 게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am ing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run out이라는 동사가 들어가면은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뭐가 부족한지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뒤에 전치사 of를 붙여주시면은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 바로 어떤 것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 am running out 뒤에 of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점점 부족해질 때 I am running out of 부족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부족해져 가고 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이제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다, 점점 이제 돈이 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돈이 있다가 점점 잔고가 이제 제로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I am running out 하고 나서 of 부족한 것이니까 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I am running out of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잔고가 점점 이제 없어지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running out of money.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money. 해서 돈이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이디어가 이제 안 나와. 아이디어가 이제 완전 고갈되고 있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이디어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있다. I am running out of ideas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running out of ideas.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ideas. 해서 이번엔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 시간이 이제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은 시간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I a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time. 이제 시간이 점점 없어.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0: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running out of time.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time. 해서 꾸물거릴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잘 쓸 수 있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time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배터리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배터리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배터리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 am running out of batter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나 이제 배터리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할 때 배터리가 이제 거의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battery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am running out of battery. 한 번만 더. 시작. I am running out of battery. 해서 배터리가 점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고갈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잔고가 없어지는 거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것들. I am running out of 부족한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1: I'm running out of money. I'm running out of money. I'm running out of ideas. I'm running out of ideas. I'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battery. I'm running out of batter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터리가 거의 없어요. I am running out of battery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아, 나 이제 배터리가 거의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예 배터리가 없어져서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야,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아, 어제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지 뭐야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I am running out of battery에서 run out을 여러분이 뭔가 양념을 해줘야 되겠죠. 다 나가버렸다.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run의 과거는 뭘까요? 그쵸? 바로 ran입니다. 그래서 I ran out of battery 이렇게 얘기를 해야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과거의 표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run의 과거는 ran이다라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ran out of battery. 한 번만 더. 시작. I ran out of battery.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아이디어가 아 이제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라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ideas 라고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어떤 상황이었었죠? 그쵸? 나라는 사람이 뭔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나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여러분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도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 우리는요. 저희는요. 갖고 있던 아이디어가 이제 점점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상을 나에서 우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니까? 그렇죠. I am running out에서 we are running out으로 바꾸면은 여러분 다양한 주어를 다양하게 여러분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들을 다 주어를 다양하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뭐 다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혹은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we are running out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are running out of ideas 해서 우리는요 이제 아이디어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언가가 점점 부족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 I am running out of 고갈되는 것, 부족해지는 것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영어 그중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영어 자신감도 키워보고 행복감도 키워보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변화의 the starting point of some kind of change is what? 미션이겠죠?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변화의 중심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냥 보내는 거 아니고요. 시간 보내는 거 아니니까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자, 얼핏 보면은 드라마의 대사 같기도 하고요. 연인 사이의 대화 같기도 합니다. 너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뭘 모를까?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어로는 뭘까요? 모르다. I don't know.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하다니까 how to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I don't know. 그래서 발음도 I don't know how to라고 안 들리고 I don't know how to 이렇게 들립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차곡차곡 잡아 들을 테니까요. 부담감은 throw away. Okay? Some kind of burden you have, right? 자, 그렇다면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에서는요. 오늘은 길게 나온 것 같지만 앞에 가르쳐드린 힌트가 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할지 모르겠어. 간단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다음에 살다만 쓰시면 돼요. 이미 한 80%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ive. 짧게 발음하셔야 돼요. I don't know how to live. 이거 길게 발음하시면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겠어. L-E-A-V-E. Live. 얘는 live. 됐죠? I don't know how to live.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에 왔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알래스카나 아니면 북극 같은 데 가가지고 I don't know how to live here. 자, 그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키를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앞에 다 나왔으니까 I don't know how to 그렇죠? 바로 스키 하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ski. I don't know how to ski. 예, 계속 발음하다 보니까 꼭 러시아 분 예, 이름 맞죠? I don't know how to ski.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는요, 그죠? I don't know how to 사용하다 뭐예요? use. 그런데 그것을 하니까 I don't know how to use it. 발음도요. I don't know how to use it. 물론 I don't know how to use it.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들리는 발음은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독립문 해도 되지만 독립문 보통 이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 원리죠. 춤을 어떻게 추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how to 그쵸? dance. 자, 그러면 동작을 떠올리시면서 보고 읽지 마시고 절대로. 그럼 이거 왜 띄워줍니까? 아니, 같이 봐야 되니까 띄워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눈으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엔 저랑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 갑니다. Of course. Okay, your turn.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다고. Your turn. That's right. I don't know how to live here. 됐죠? 자, 두 번째는요. Your turn. 됐죠? I don't know how to ski.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얘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Your turn. I don't know how to use it. 됐죠? 맨 마지막은요. 뭐겠어요? 춤추는 거잖아요. 나 어떻게 춤춰야 될지 몰라. 나 춤추는 방법을 몰라. Your turn.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dance. 딴, 딴, 딴.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뒤에다가 how to swim, how to cook, how to go there, 그렇죠? how to read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 한 50가지만 붙이셔도 이 전체가 50번 연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한 문장 가지고 출발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That powerful. Now you realize it, right? Step 2.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까 거의 70-80% 다 나왔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ive. 됐죠? I don't know.

How to live. 너 없이 인생을 산다. 내 인생은 뭐예요? My life죠. 근데 너 없으니까 그 다음엔 without you.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예, 좀 억지로 이렇게 좀 넣긴 했지만 그래도 이 노래가 실제 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어떻게 너처럼 스키를 슝슝 하고 이렇게 빨리 타는지 모르겠어. 뒤에 붙여나가시기만 하면 되죠. I don't know how to ski.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스키를 빨리 타다. 빠른 게 뭐예요, 영어로요? 슝 나오는 거. Fast. 그래서 영화 제목도 Fast and Furious라고 있잖아요. 자동차 영화. 그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ski fast. 그 다음에 너처럼이 뭐예요? Like you. 이때 like you는 너를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그렇죠. 너처럼의 뜻이죠. 문맥상 앞에 fast가 너를 좋아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ski fast like you. 됐습니다. 한번 장면 떠올리시면서 해보시고요. 자, 이 앱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앱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예,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 application. 됐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use까지는 아까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이 앱이니까 this app, app입니다. application의 줄임말이에요. application이 기니까 응용 프로그램이란 뜻이고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무엇인가 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죠. I don't know how to use this app on my phon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왔던 내용 두 번 두 가지 버전이죠. 도전해 보겠습니다. Alright, try it again.

Okay, you know the last part. We're gonna put it in a dialogue.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살짝 이제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느낌으로. 나 없이도 너 잘 살 거야. 그 영어로 뭐라 할까요? 자, 가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이때 뭐 my life는 뺏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요. Without me, you'll do fine. 근데 그거 강조니까 you will do just fine이에요. 정 just를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You will do just fine without m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나왔던 내용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ebse.co.kr. 자,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한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Take good care, right?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대체조동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어떤 대체조동사를 공부하게 될지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치채실 수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ere supposed to pick me up at the airport. 자, 보이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Were supposed to pick me up. 우리가 be supposed to 라고 부르는 그 대체조동사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는데 바로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조동사다라고 우리가 평소에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조동사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둘다 모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체 조동사는요, 바로 have to 입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무엇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래요.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 조동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뜻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언제나 대체 조동사를 공부할 때는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봐 놓으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에 따라서 have to 그리고 동사 원형 또는 has to 그리고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고요. 참고로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동사 must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이제 이 친구 과거 시제에서 쓰이게 되면 have 또는 has가 had가 된다는 거죠. had to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must는 과거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의무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must의 과거형이 없기 때문에 had to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이제 말할 때, 미래의 의무를 말할 때는 우리가 will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must의 미래 시제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미래의 의무를 말할 때는 will have to 이 옵션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먼저 have to 살펴봤고, 의무를 나타내는 대체 조동사 하나 더 있죠. 아까 우리가 오늘의 문장에서 봤었던 be supposed to 동사 원형도. 이 친구도 이제 의무를 나타낸다고 우리가 배우기는 하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표현 안에 사용된 suppose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요, 생각하다 또는 추측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요, 동사 원형 그 동작을 할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되면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정도가 됩니다. 무엇을 꼭 해야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여전히 의무를 표현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무를 표현하는 대체 조동사예요. 뭐가요? be supposed to가요. 라고 배우지만 앞에서 공부했던 have to만큼의 어떤 그런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도요, 이제 시제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죠. am, is, are supposed to. 요렇게 쓸 수도 있고요. was, were supposed to. 요렇게 쓰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will과 함께 will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으로 미래의 의무, 가벼운 미래의 의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문들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우리말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거예요 라는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좀 잘못을 한 거죠. 그걸 다른 친구랑 상담하는 겁니다. 아, 내가 걔좀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거죠. 너 직접 사과해야 될 걸? 그래야지만 그 친구 마음이 좀 풀릴 걸? 요런 상황인데 포인트는 사과를 해야 할 거예요. 미래와 의무, 요두 가지 뉘앙스가 함께 쓰여 있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영작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You will must apologize to him in person. In person이 직접이란 뜻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서 미래와 의무니까 will must 이렇게 쓰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조동사들은 이렇게 두번 나열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must를 대체 조동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죠. You will have to apologize to him in person. 아, 요 문장, 옳은 문장이 되겠고, 다시 한번 대체 조동사. 아, 요런 경우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하나 더 있죠? 우리 대체 조동사 두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한 문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볼 텐데, 그녀는 시험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말 이제 우리가 한단 말이죠. 걔 원래 시험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어. 요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재밌는 점은 뭡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 이런 거 조동사
should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 이때는 이제 be supposed to가

대체조동사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의문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should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She shoulded get ready for the test. 뭐가 되게 이상하죠. shoulded 이런 거 없어요. should라는 조동사 자체가 shall의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게 뜻은 현재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should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다 쓰면 된다? 그래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be supposed to의 과거 시제형인 she was supposed to get ready for the test.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그녀는 시험을 준비하기로 되어 있었어. 과거의 의무, 가벼운 의무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요렇게 오늘의 대체 조동사들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옳은 문장이구나. 살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존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그의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어요. 라는 문장. 자, 먼저 이 우리말을 조금만 더 영어스럽게 바꿔볼게요. 이게 양보하다라는 게 영어로는 그냥 포기해야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생각을 해봐주시되, 자, 포기해야만 했었다는 거. 과거의 의무란 말이죠. 재밌는 점은 must는 과거형이 없다. 그래서 대체조동사 had to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서 문장 만들면, 자, 주어 먼저 John으로 시작합니다. John이 포기해야만 했죠. had to give up. 뭘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요. His favorite doll. 근데 누구에게 포기해야 했죠? 그의 동생에게 포기해야 했죠. 이렇게 해서 이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had to give up his favorite doll to his brother. 좋습니다. 이 문장 통해서 대체조동사 have to에 대한 개념 파악과 동시에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문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Be supposed to의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이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도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You were supposed to pick me up at the airport. Pick someone up 이라는 게 이제 데리러 가다니까 너는 나를 공항으로 데리러 오도록 되어 있었어 라는 거예요. 약간 이제 짜증 섞인 문장이죠. 야, 너 나 공항으로 데리러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 왜 안 왔어? 너 때문에 나 엄청 고생했다니까. 이런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오늘의 대체 조동사들 중에 하나였죠. Be supposed to의 제대로 된 쓰임도 파악한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정말 알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Hi guys, so excited to see you again. Today is day 3 of stretching out our legs for our swollen legs. Remember?
1: 네, 우리 오늘도 역시 다리 붓기 빼주는 스트레칭 및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빨리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러 가요.
1: I feel sick. I don't know what I ate. You're not sick. You're just hungover. Whatever the reason is, I feel terrible. Well, drink some water.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0: 네, 제가 살펴봤습니다.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표현을 오늘 살펴보자 하는데요. 누가 보기에는 저 뜻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니? 이런 뜻입니다. 일단 그거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쓰임새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I feel sick 이럽니다. 아, 나 조금 아픈 것 같아 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 안 좋다 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I feel sick. 아, 좀 울렁울렁거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don't know what I ate 이럽니다. 내가 뭘 먹었는지 난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You're not sick 이럽니다. 아니야, 넌 아픈 게 아니라 You're just hungover 이럽니다. 너 숙취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You're just hungover. 숙취가 있는 것 뿐이야. Hungover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단어니까 꼭 알아두세요. Hungover. 그랬더니 Oh, whatever the reason is I feel terrible 이럽니다. 아, 이유가 어찌 됐던 간에 I feel terrible. 나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drink some water. 물 좀 마셔봐봐.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럽니다. 그럼 좀 나아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뜻이에요. 그럼 좀 나아질까? 그럼 좀 나아지겠니? 이렇게 물어봤지만 두 번째 대화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보러 가실게요.
1: That guy cut into my lane. I'm going to honk. Be careful. Maybe he has an emergency. Ugh, I am so mad right now. Then cut in front of him and make a scene.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다른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볼게요.
1: That guy cut into my lane. 이랍니다.
0: 운전 중인 거예요. That guy cut into my lane. 저 사람이 지금 내 라인에 막 뛰어들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going to honk. 이랍니다. 나 지금 이거 빵빵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Honk. 이거 누르는 거. I'm going to honk. 이러니까 be careful. 아야, 좀 조심해. Maybe he has an emergency. 뭐 비상 상황이 있나 보지. 저 사람 지금 뭐 급한 일이 있나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am so mad right now. 이럽니다. 나 지금 너무 화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en cut in front of him and make a scene. 이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추월해서 또 난리를 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ke a scene. 막 난리치고 막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막 이렇게 난리 피는 거는 너를 make a scen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추월해서 그렇게 해.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랍니다. 그러면 좀 나아지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당히 공격적인 투로 바뀌었어요. 막 너 괜찮아?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뜻이 아니라 이 한국말에서도 야 너 그럼 좀 나아지겠니?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어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어에서도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렇게 환하게 하면은 너 그럼 좀 나아질 거? 그럼 그렇게 해! 약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요가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Yes, today is the third day of stretching out our swollen legs. So it's going to be called the side squat. Ready? So let's start in Malasana. Ru, you remember the pose, right? It's right her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in Malasana. You remember the pose, right? Actually, here. Put both hands on the floor and straighten one leg out towards the side.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put both hands on the floor and straighten one leg out towards the side. See that? Good. Now try to open up your hips even more by pushing the leg out with your elbow. Se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ry to open up your hips even more by pushing the leg out with your elbow. See that? Good. Now breathe here for a bit and without depending too much on your arms, try lifting up your hips.

guys, I am so proud of you. Those were side squats. Great job. 우리 오늘 사이드 스쿼트 해봤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런 표현 같이 해봤습니다.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그럼 좀 나아지겠니? 이런 뜻으로도 좀 이렇게 호의적으로도 쓰이지만 야, 그럼 좀 나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이래서 좀 공격적으로도 쓰잖아요. 똑같아요.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Would that make you feel better?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What is this week's theme?
1: This week's theme i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By the way, you can also leave online reviews
1: for our show.
0: Exactly, on our website.
1: Yeah.
0: About the show, what you think, and what
1: great.
0: You like.
1: Just tell them about how awesome Megan Sim is and how like Hyunwoo Sim like really needs to work on his presence, right?
0: 아, 진짜요?
1: No. You're
0: 네.
1: great.
0: 네,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 아, 이번 주의 주제는 online reviews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게요.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related to online reviews, which is I don't trust negative restaurant reviews.
0: I don't trust,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Mm-hmm. Negative restaurant reviews라고 mm-hmm. 하면 부정적인 식당에 대한 후기들인데 mm-hmm. 그래서 식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후기 남기는 거 사람들이 남겨놓으면 mm-hmm. 잘 안 믿는데요. Mm-hmm. 왜인지는 잠시 후에 볼 수 있겠는데요.
1: Right.
0: 먼저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 We have Alex who is from the USA.
0: 네, 그럼 알렉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알렉스 씨,
0: 나와주세요.
2: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0: 네, 식당과 관련된 후기들을 별로 믿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Alex said,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0: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자면 I don't 하면 안 한다라는 뜻이지만 mm-hmm.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러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1: right.
0: 싶으면 I don't always를 붙일 수 있거든요.
1: Yeah.
0: 그래서 항상 믿는 건 아닙니다.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Mm-hmm.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항상 믿는 건 아닌데 mm-hmm. 어떤 것과 관련된 거냐면 for restaurants mm-hmm. 아니면 about restaurants 해도 둘 다 될 것 같고요. Mm-hmm. 그런데 특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다 믿는 건 아닌데 특히 especially the negative,
1: negative
0: ones, negative reviews. Mm-hmm. 부정적인 내용은 더 안 믿는다고 해요. 네, 그
1: okay.
0: 이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 Yeah, we don't know, but we'll find out after we review the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0: All right.
2: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I don't always trust the reviews I see online for restaurants, especially the negative ones.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And lastly, we have bitter. Bitter. Bitter.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Alex'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1: It's difficult for me to trust online reviews, especially with restaurants. They'll say the food is bad or the service was terrible, but sometimes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You know,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y friends are. So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from people who get angry, who get bitter, who are getting mad at the chefs or think the food is terrible. But sometimes I think it's just only those people that leave comments. That's why I don't always trust negative comments online.
0: That's true. Sometimes I notice it's people with negative experiences who tend to leave the most reviews. Uh-huh. And when you like it, you just kind of, okay, 네. That's great.
2: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뭔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어도 별로 후기를 남기지는 않는 것 같아서.
0: Neither do I.
2: Yeah. So sometimes when you look at the average, I guess, points or right. score for something or ratings, it's like 3, mm-hmm. but then most of the reviews are really, really good. But then yeah. there are like 1-star reviews yeah. that are lowering the average. So yeah, yeah. So you got to look at the individual stories.
0: Right.
2: 자, 그러면 알렉스 씨는 지금 친구들 예를 들면서 mm-hmm.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Sounds great.
1: It's difficult for me to trust online reviews, especially with restaurants. They'll say the food is bad or the service was terrible, but sometimes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0: It's difficult for me to trust online reviews, especially with restaurants.
2: It's difficult for me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t's difficult to 그냥 말하고 for me를 빼고 to trust online reviews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generally for everyone.
0: Generally for everyone,
2: 네,
0: right?
2: 누구나 그렇다는 건데요. 이제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mm-hmm. it's difficult for me.
0: For me.
2: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0: Yes, in my experience.
2: 그렇죠. 인터넷상의 후기를 믿는 것이 어려운데 especially with restaurants. Mm-hmm. 특히 그러니까 with라는 거는 뭐뭐와 함께라든지 뭐뭐를 가지고라고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Yeah.
2: 뭐와 관련해서.
0: Yeah, in this case it's just kind of about restaurants yeah. or dealing with restaurants,
2: 그렇죠.
0: right?
2: About dealing with 아니면 when it comes to,
0: when it comes to.
2: restaurants 아니면 mm-hmm. as for restaurants about라든지 그런 mm-hmm. 관해서는 그렇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with가 그렇게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0: Mm-hmm.
2: 여기서 그런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0: Yes. He says they'll say the food is bad or the service was terrible.
2: They'll say, 여기서 they는?
0: The people who leave bad reviews.
2: 아니면 그냥 review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he reviews say.
0: Oh, yeah. It could be that as well. Yeah. But basically it's the same meaning.
2: 맞아요,
0: if it's the person
2: 거죠.
0: who left it or the review.
2: 네, 후기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면 그 리뷰를 남긴 사람들. People uh-huh. who left the reviews or the reviewers or the customers uh-huh. will say, 어떻게 말하냐면 the food is bad, 거기 음식 맛없다. Uh-huh. Or the service was terrible.
0: terrible.
2: 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쭉 이어갈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발음 이야기 하나 하자면
0: okay.
2: 저는 처음에 알렉스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serve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돼서 server가 예상이 좀 됐어요. 그런데 그 단어의 끝까지 들어보니까 service였습니다.
0: Service was terrible.
2: Yeah, server 하면은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0: Yes, it's the person, 하시는데. but service is just... The service they provided
2: yeah,
0: to you.
2: your experience.
0: Your experience, yeah.
2: 다음 줄 볼까요?
0: He says next. But sometimes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2: 그렇지만 sometimes 가끔은 I wonder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Mm-hmm. I wonder if 아니면 I wonder whether 쓸 수 있고 의문사를 쓸 수도 있죠. I wonder what Megan is thinking. I wonder where she is mm-hmm. 등등.
0: You do?
2: 네,
0: 그래서, I'm right here.
2: I know you are here. 그래서 I wonder if the reviewer is bad or terrible. 그래서 그 후기를 남긴 사람 자체가 bad or terrible. 별로거나 형편없는 건 아닌지 궁금해 할 때가 있대요.
3: Of course.
2: 그리고 하나 reviewer라고 하면 한국어로 리뷰어라고 하면 뭔가 직업적으로 그 전문적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좀 더 가볍게 쓰죠.
3: No, literally just a person who left a review, the reviewer.
2: 네.
3: That's it.
2: 후기를 남긴 사람 누구나 reviewe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3: That's right. We're all reviewers.
2: Yeah, we could be reviewers.
3: Yeah. Yeah.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1: You know,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0: You know,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2: You know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Mm-hmm. I have some friends back at home in America. Mm-hmm. 여기서 at home은 알렉스 씨의 집에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0: no.
2: 친구들이 집에 있다는 걸까요?
0: No, in this 네. case it means in his home country, right?
2: 그렇죠. 네. In America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3: Yeah.
2: Back at home.
3: Home.
2: In America. 그러니까 yeah. 지금 알렉스 씨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3: yes.
2: 이 말을 할 수 있고요. Mm-hmm.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쓸 수 없겠죠.
3: Oh yeah, if yeah. you're in America, you can't use that unless it's your city mm-hmm. in America,
2: yeah.
3: right? And you're in a different city or something.
2: 그렇죠. 그런 경우라도 in America라고 하지 않고
3: We wouldn't say.
2: 네, 그냥 yeah. here in America라고 한다든지 뭐 back in Arizona라든지
3: yeah,
2: back in California.
3: Back in my home state.
2: 네. Yeah. 그래서 이 문장에 back 또는 back at home 이것만 듣고도 알렉스 씨가 미국 밖에 나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3: right.
2: 해외 여행 중에 아니면 해외 생활 중에 한국 이야기를 하실 거라면 그 back
3: at
2: in
3: home.
2: Yeah, back in Korea.
3: Back 간단하게. in Korea or back at home.
2: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who would write these bad reviews about people?
3: Mm-hmm.
2: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후기를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건 아니기 때문에
3: The servers,
2: servers 네.
3: or the chefs,
2: 서빙 하신 분들에 yeah. 대한
3: the people who work in the restaurant, maybe.
2: 그렇죠. 그런데,
3: uh-huh. but he says,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deal with.
2: 아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3: he
2: 말할
3: knows.
2: 수 있죠. 네.
3: He knows them.
2: But I know that they're the ones who are really difficult to
3: deal with. Deal with.
2: 네. 다루다, 처리하다인데요.
3: Mm-hmm.
2: 예문 준비했습니다.
3: Yes. For example, you could say. I will deal with it later, okay? I will deal with it later, not right now. All right.
2: 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쁘거나 그럴 때도 많이 쓸 수 있고 mm-hmm. 아니면 지금 하기 싫을 때 귀찮을
3: yeah,
2: 때
3: you just don't want, oh, I'm too stressed, right? 네. I'll deal with it later.
2: 네,
3: later.
2: 지금 결정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미룰 때 I'll deal with it later,
3: later.
2: 아니면 숙제 같은 거 I'll deal with it later. 일단은 지금 비디오 게임 할 거야.
3: That's right.
2: 네,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3: Priorities.
2: 예, 여기서는 deal with. 숙제보다는 비디오 게임 우선순위인가요? 그래서 deal with 하기, 그러니까 다루기, really difficult,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는 거. 제
3: right.
2: 친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까다로운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Mm-hmm.
2: All right.
3: Let's look at the next part.
1: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y friends are. So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from people who get angry, who get bitter, who are getting mad at the chefs or think the food is terrible.
3: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y friends are.
2: 네, not the waiters, not the servers. Mm-hmm. 사실 waiter하고 server는 거의 같은 의미죠.
3: Yes, it 네. basically means the same
2: 네.
3: thing.
2: 그래서 my friends are, 뒤에 뭐가 생략됐죠?
3: My friends are the terrible ones or terrible people, bad people.
2: Yeah, or the difficult people.
3: Difficult people.
2: deal with.
3: Mm-hmm.
2: 네,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 웨이터나 서빙 직원이 아니고 친구들이 그런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웨이터하고 서버가 같은 뜻인데 굳이 이거를 써준 이유는 웨이터나 서버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른 단어로 한 번 더 말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 Yeah, I think he was just wanting to say it again in a
2: yeah,
3: little
2: just,
3: different way.
2: Yeah, rephrasing what
3: yeah.
2: he said.
3: Perfect. Okay. He says next. So,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2: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면, when I look online, I see lots of comments like that.
3: Mm-hmm.
2: 그런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같은 한 문장에서 look도 나오고 see도 나오잖아요. see는 그냥 둘러보다가 우연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3: yeah.
2: see라면,
3: I see you right now.
2: Yeah, I see you too.
3: Okay.
2: look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는 걸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n I see on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에서는요, 부정적인 식당 리뷰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 love the type of negative restaurant reviews where you find yourself siding with the restaurant within the first sentence. I know a couple of local bloggers who seem to take pleasure in posting negative restaurant reviews. What is the point?
0: 네, 첫 번째 글을 먼저 보면요.
1: Matt says,
0: I love the type of negative restaurant reviews. 뭐 이러한 종류의 식당 후기, 부정적인 식당 후기를 좋아한대요.
1: Okay.
0: 어떤 후기냐면 where you find yourself siding, side with라는 표현은 누구의 편을 드는 거예요.
1: Uh-huh.
0: Whose side are you on?
1: Whose side are you on? 네. I'm siding with not 현우쌤.
0: 네. 그래서 side with가 편 드는 건데 with the restaurant, negative restaurant review인데 식당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1: Yeah.
0: Within the first sentence, 첫 번째 문장만 읽고도 식당 편을 내가 들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후기들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 고객 자체가 뭐 뭔가 비논리적인 불만을 하고 있다든지
1: yeah.
0: 불평을 하고 있다든지.
1: You can tell that that person is difficult to deal with.
0: 네, 그런
1: right?
0: 경우. 그다음.
1: The next one was posted by Jennifer.
0: 네, I know a couple of local bloggers who seem to take pleasure. Take pleasure는
1: 네, enjoy.
0: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Uh-huh. 그래서 in posting negative restaurant reviews. 부정적인 식당에 관한 후기를 남기는 것을 즐기는 것 같은 이 지역의 블로거들 한두 명 아는데
1: mm-hmm.
0: What is the point?
1: What's the point?
0: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1: Yeah, what's the point?
0: 그래봤자 뭐가 좋아요? 라고 이분도 약간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 Mm. Okay,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but unfortunately that's the end of our show, but
0: yeah.
1: of course just for today, because we'll be back.
0: Exactly. We'll be back, and I hope that you only have good reviews to post about us.
1: That's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We must assume it is a threat.
1: I can't get a proper fix. It's moving too randomly.
2: It stopped.
0: But what's it doing? Salama is on the case. It's off again. 3D interactive planetarium. Let's see what's going on. 네, 이 스페이스십이 우주선이 막 여기저기 막 계속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자, Salama가 여기에서 we must assume it is a threat. Here comes our first vocabulary. 자, threat는 위협이에요. 위협. 그러니까 we don't know.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위험해. 위험해.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 Laszlo가 그러는데 it's moving too randomly. 그러니까 너무 무작위로 움직여서 이제 막 Laszlo가 이게 뭔지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Salama가 우리 역시 she's a fighter. 그래서 이제 이 밧줄이 있는데요. 그 밧줄 이렇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이 스페이스십 우주선 teeny tiny 스페이스십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Alright, 자 여기에서 3D interactive planetarium인데 이게 이제 어딘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Okay, they're going that way.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Well, let's continue reading. Spacecraft and probes have explored our solar system for decades.
3: I'm not getting any signs of hostility.
2: Tell that to Salama.
1: Hoo-ah!
2: Wow!
1: Don't mind if I do.
4: The search for life in our solar system goes on, hoping to find that we are not alone.
2: Wow! This is so realistic!
0: Okay, 자, 이 planetarium이 이렇게, it's a kind of theater, 네, 극장인데요. 여기에서 3D glasses를 딱 끼고 뭐를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 Well, spacecraft and probes have explored our solar system for decades. 이렇게 나오는데,
0: 친구들, 이 solar를 보면은 태양의, right? 근데 이 solar system은 태양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Alright? So, 여기에서 뭐, 이제 뭐, 우주선과 탐사선은 수십 년 동안 태양계를 탐사했습니다. 이렇게 막 멋지게 나오는데, 지금 Salama하고 그 우주선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Laszlo가 그러는데, I'm not getting any signs of hostil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개심의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Salama는 이 스페이스십이 우주선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but that's 이게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거기 구경하는 친구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Salama가 날아가고 막 이게 뭔가 스페이스십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This is so realistic. 자, realistic is our last word.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게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이 film에서 나오는 장면인 줄 알았는데 사실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알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5: Oh, are you all right, Sunshine? Had a bit of a wobble, have we?
6: Oh, my head. What the ding-dong-dang is going on?
2: Oh, he's going to fall!
5: Hand him over.
0: Okay. 자, Salama와 우주선이 선물 가게 안에서 추락했어요. 네, 여기에서 아주 친절한 할머니? 네, 할머니가 여기에서

0: Are you alright, sunshine? 이렇게 물어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친구들, sunshine 보면은 여기서 아니 왜 Kristen 여기에 왜 햇빛이 나오죠? 네, 이거는 그냥 애칭이에요. 뭐 sunshine, sweetie pie, cutie pie 아주 다양한 애칭이 있거든요, 영어에. 그래서 아유 이거 떨어져서 괜찮아? 네, 이렇게 넘어져서. 그래서 슬럼하는 기분이 안 좋아요. 네, 그쵸? 우리 워리어인데. 오케이, 자, 드디어 네, 우리 티니 타이니 스페이스십에서 외계인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what's going on my head? 그래서 네, 떨어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hand him over,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Alright, so let's see what happens. He's new. I'll pop him in a bag for you. That'll be £9.99, please. Can you get me some popcorn too if you're splashing the cash? I'll tidy the mess. Don't you worry. I hope you've all had a lovely visit. Safely outside of the museum. 여기에서 보면은 이 할머니가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 외계인인데, 이거 새로운 물건이네. 그래서 이제 딱 계산을 하고 이제 엉망진창이네요.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그랬는데, I'll tidy the mess. And this is just another way of saying I will clean up everything. 내가 다 청소하고 정리를 할게.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stop here today. 자, 이 외계인을 드디어 만났고, 우리 스페이스십 같이 아주 teeny tiny, 아주 very small 하네요. Alright, let's see what happens next time. Please join me soon. Bye-bye.
1: Bye.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Hey, Bear, we need another trick.

I can also show you a trick.

0: Does it mean that I am also a magician?
1: Tra-la-la!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어 실력을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쫙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문법은 도움이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호기심 가득하게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0: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1: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2: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0: said one of the men.
3: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0: said another.
4: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0: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5: "Oh dear," said Dorothy.
0: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6: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오늘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이 도러시와 토토는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바라보도록 할까요? Chapter 6, 제6장입니다. The Munchkins. 뭐죠? The Munchkins.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러시는 보았습니다. A number of. A number of 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A number of는 바로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네. 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By a brook. Brook이라는 것은 바로 개울입니다. 이 시냇가 개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이상한 작은 사람들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작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로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With, 무엇을 가지고? Hopeful, 이 희망에 가득 찬 희망적인 expressions. 무엇을 가지고? 희망적인 expression.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ION을 떼버리면, 여기 있는 ION을 삭제해버리면 express가 되죠. Express는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표현이, 표현하다에서 ION이 붙으면 표현이 되거든요. 명사가 되는데 이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표현이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납니까? 바로 표정에서도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하면은 표현도 되지만 표정도 된다는 점. 왜? 표정에 표현이 저를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제 표정에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expression은 표정도 된다. 그래서 아주 희망적인, 이렇게 지금 도로시를 막 바라보면서 희망적인 표정입니다. 희망적인 표정을 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만나기 전에 여기는 a number of, 우리 친구들이 아주 많이 헷갈려하는,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우리 중간기말고사 서술형 평가에서도 이 문제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의미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The Number Of는 뭔가의 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필이 7자루가 있다면 연필의 수가 몇 개인가? 라고 했을 때 뭔가의 개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뭐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참고로 흔히 우리가 many와 거의 유사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붙어서 많은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a number of가 many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A number of cookies are on the plate이라고 되어 있죠. A number of cookies. 자, 그래서 a number of는 뭐다고요? 바로 많은.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 어디에 있다? 접시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the number of cookies is 5가 되죠. 그래서 이 쿠키의 수가 몇 개냐 하면 다섯 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a number of cookies라고 했었죠. 그러면 많은 쿠키들이니까 쿠키가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의 쿠키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수 are를 적는 것입니다. is를 적지 않고요. 동사도 단복수를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많은 쿠키들이니까 여기에 are를 적어야 될 것이고요. 이건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쿠키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뭐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다섯 개가 있든 열 개가 있든 간에 지금 쿠키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들의 개수는, 그래서 저기 있는 the number이 바로 주어가 돼서 여기는 그 개수 하나를 딱 묻는 것이기 때문에 i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확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요. 하나만 딱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쩌면 기발한, 이제부터 더 이상 헷갈리지 않는 그 암기법인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many 한번 보도록 할까요? many에 보니까 일단 제일 앞에 a number of랑 the number of의 차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에서 a와 the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a와 the만 다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a number of에서 a를 기억하고요. 여기에 있는 참고, 거의 many와 유사한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many 안에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a가 들어가 있죠. 아, a number of도 a가 있고 many 안에도 a가 있네. 아, 그러니까 many와 a number of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 피식. 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안 날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 맞다. 그때 효립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a number of 앞에 a가 있고 many 안에 a가 있어서 두 개가 같은 거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아주 희한한, 특이한 외우는 방법이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The little people all bow toward Dorothy. 그 작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고개를 숙여서 절하거나 인사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toward라는 것은 향해서, 도로시를 향해서. bow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다 혹은 절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가 되어 있네요. 남자들은 the men 할 때 men이죠. 남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입니다. 남자들은 man이 바로 한 명, 남자 한 명이고요. men은 men,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stood back, 뒤로 물러섰고요. a woman, 여성, 어떤 여자, 여성이 한 명 나와서, 여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approached,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시에게로 다가갔다, 즉 다가왔다가 되겠죠. 도로시 입장에서는 welcome, most noble witch, 환영합니다. most, 가장, noble이라고 하면은 고귀한, 아주 귀한, most noble witch.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가장 고귀한 마녀입니다. 왜 마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할 만한 마녀님. 마녀라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Welcome to the land of Oz. Oz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고귀한 마녀님, 오기 Oz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조금 더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일단 음원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Chapter 6. The Munchkins. Dorothy saw a number of strange little people by a brook.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1: Welcome, most noble witch, to the land of the Oz, she said.
6: 계속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said one of the m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We are the Munchkins. Munchkins가 약간 이 종족 같은 건가 봐요. 우리는 Munchkin들이고요. And, 그리고 우리는, and we thank you heartily.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heart가 있잖아요. Heart, 우리 이 heart. 하트가 있는데요. Heart라고 하면은 이 heart도 되지만 우리 심장도 되잖아요. 맞죠? Heartily 하면 이 심장에서, 이 heart에서 혹은 이 심장에서 맞죠? 그래서 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aid one of the men. 남자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said another.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여기서 you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you라는 것은 바로

0: The Wicked Witch. Wicked라고 하면 사악한입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사악하지 않아요. 저의 반대편. 저는 아주 선하지 않습니까? 선량하고 착하고. 그래서 이 선한, 착하고 선한 것. 맞죠?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하고. 맞죠? 마음씨가 아주 이 검고. 이 마음씨가 안 좋고. 이 악한. 그렇죠. 그래서 사악한 witch 마녀.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당신 도로시가 죽였습니다. Said another. 또 다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도 안 죽였는데? 지금 이제 방금까지 나의 집이 태풍 속에 이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안에서 막 돌아다니던 난 여기 내렸을 뿐인데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은요.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그래서 그 나이가 많으신 여성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자유롭게 해줬고 풀어주었습니다. 뭔가 이 문맥상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동쪽의 사악한 마녀가 이 먼치킨스들을 이렇게 구속하고 있거나 뭔가 잡아두고 있거나 했는데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도로시가 이 사람들을, 먼치킨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네요. 그런가 봐요.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Munchkins, 작은 이상한 사람들은 lifted, 들어올렸습니다.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어요. To celebrate, 기념하기 위해서 their new hero, 그들의 새로운 영웅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도로시를 막 들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Oh dear, said Dorothy. 도로시가 이야기합니다. 오, 이런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거 뭐지? 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대로 나오네요. 도로시는 확실했습니다. 맞죠? 확실히 자신은 알잖아요.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여기 있는 nor, 일단 neither nor 먼저 보도록 할까요? neither A nor B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라는 의미입니다. neither A nor B라고 하면 A와 B 둘 다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는 was sure, 확실했습니다. 본인은 알겠죠.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본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그녀는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Nor freed any munchkins. 그리고 그 어떠한 먼치킨도 자유롭게 풀어주거나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마녀를 죽이지도 않았고 마녀를 죽임으로써 먼치킨들을 해방시켜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도로시 자기 스스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After all이라고 하면 어쨌든, 뭐 아무튼, 어쨌든, 혹은 결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she was just a little girl. 그녀는, 즉 도로시는 작은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그냥 집에 있었고, 헨리 삼촌네 집에 왔고, 그 다음에 태풍이 우리 집을 가져갔고, 그 다음 잘 내려앉았는데 영웅은 무슨 영웅이야? 나는 마녀도 안 죽였고 먼치킨도 안 죽였어. 먼치킨도 해방시켜주지 않았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We are the Munchkins and we thank you heartily,
2: said one of the men.
3: You have killed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2: said another.
4: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2: The Munchkins lifted Dorothy to celebrate their new hero.
5: Oh dear, said Dorothy.
2: Dorothy was sure she had neither killed a witch nor freed any Munchkins. She was, after all, just a little girl.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6: A number of. A number of. We saw a number of birds near the lake. Expression. Expression. They were looking at Dorothy with hopeful expressions. Bow. Bow. The little people all bowed toward Dorothy.

0: Approach. Approach. The men stood back and a woman approached. Set free. Set free. You have set us free, said the old woman.
1: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 바로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lift라는 것인데요. lift는 무언가를 들어올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영차 이렇게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것이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확장해 보도록 할까요? Can you lift this box? 이 박스를 들 수 있니? 들어올릴 수 있니?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바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혹은 들어올리는 것을 사람의 기분에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뭔가 사람의 기분을 살짝 들어올리는 거예요. Her smile, 그녀가 웃고 있어요. Her smile lifted my mood. 나의 기분을 살짝 들어올렸다. 저는 기분이 요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옆에서 어떤 저의 제 친구인 her이라는 사람이 her smile, 그녀가 근데 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요 정도에 있었는데 살짝 들어올려지는 거죠. 바로 기분, 감정 등을 좋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뭔가 들어올리는 거니까 기분이 살짝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은요. Can you give me a lift to school? 너는 나에게 줄 수 있겠니? 학교까지 lift 살짝 들어올려주는 것을 할 수 있겠니? 아, 지금 학교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탁 들어서 학교에 탁 내려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차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영국식 표현입니다. lift라고 하면은 영국식 표현. 살짝 들어올려서, 그러니까 차에 살짝 타서 살짝 내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마치 탁 들어서 탁 놔주는 거. 이런 느낌인 것이고요. 미국식에서는 ride라고 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이든 영국이든 가서 사용하면 둘 다 이해를 당연히 합니다만은 이렇게 약간의 지역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이 조금 더 넓어졌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1: 오?
0: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요.
0: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아하.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1: 예,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